그들의 7억 원 상당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목록 누락을 발견한 즉시 국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며 지방세 납부 내역은 이미 첨부됐으나 단순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관련 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 육로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대사관이 네팔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벌인 끝에 네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확보했다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8일부터 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에선 대규모 홍수 발생 13일째인 어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인명 피해가 추가로 보고되면서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398명, 실종자는 5,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돼 기존의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경제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제 국내 총소득 GDI는 기준 지난 분기 대비 3.7%,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7% 늘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주도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브론 파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을 면담하고 프랑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뒤 마팅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범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에 반대한다며 앞서 야 4당이 함께 제출했던 전쟁과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전쟁 개입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사석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전투 부분에 한해 파병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전투 병과의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파병을 거부하는 것도 전투병과를 파병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며 정부에서 미국과 잘 협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우크라이나 전쟁

0: 긴장 완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기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해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와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9도, 습도는 5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는 휴장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주에 나올 물가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물가 지표가 무겁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 7000선 탈환. 어제는 눈앞에 뒀고요. 지금은 7000선을 일단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은 조금씩 빠지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한 0.5% 정도 강보합 수준을 기록하면서 7030선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은 우리 증시에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LG가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인화의 LG에서 자꾸 가족적인 잡음이 나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구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요. 주력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을 텐데요. 요즘 LG는 로봇으로 거듭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되는 비법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손창남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장 초반 코스피가 일단 7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7035 정도의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뭡니까? 다시 어제부터 힘을 조금 내는 것 같은데.
1: 아, 네. 예. 우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노동절로 폐장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 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는 그 OpenAI가 발표한 그 AGI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발표된 것들이 반도체 업황을 좀 호조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앞으로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넘어갈 때 네.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추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추론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AI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GPU라든지 아니면 HBM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에서는 어떤 호전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니 GPT-6, 챗 GPT-6 요게 아스트라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뭐가 어쨌다고 그렇게 시장에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1: 그동안에는 네. 사실 AI 관련해서는 LLM을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AGI는 범용 AI로 인간의 뇌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전에 단순하게 질문을 했던 챗 보트 형태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추론을 하고 훨씬 인간과 비슷해진 상황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조금 더 개방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다. 좀 더 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요. 어제는 그렇게 오른 상황에서 개미들은 6.8조 원의 순매도를 했고요.
1: 네.
0: 여전히 뭐 그렇게 수급 이슈가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개인들 지금 또 7천에서 7,300대에서 많이 매수를 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때 어떤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코스피 지수가 6월달, 7월달은 굉장히 높은 지수, 뭐 최고는 9,114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요. 예. 그때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지수 7,800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주가가 그 점을 통과한다고 그러면 도달하게 되면 네. 아마도 또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또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7,000선을 넘어섰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7,500이라든지 8,000을 통과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예, 예.
1: 예, 6월 달에는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지금 9월 달인데 지금 투자는 외국인과 비슷하게 주가가 오르실 때는 매도를 하고 빠졌을 때는 좀 매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인 투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막 힘있게 예전처럼 속도감 있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0: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코스피가 1만 2천 피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망에서 보면은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전닉스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뭐 이게 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은 한 4.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전문가에 따라서 5%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달에 많이 올랐던 거는 코스피의 835개 종목이 있는데요.
0: 네.
1: 그 종목들이 25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0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상치가 981조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 오른 폭들이 올해 초에 26년도 코스피 전체 그 영업이익이 460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0: 네.
1: 그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상반기에 그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한 80%가 반도체를 차지하고요. 그
0: 네.
1: 기울기 이만큼이나 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드만삭스나 외국계 IB들이 예상하는 12,000포인트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 부분도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느 정도 조금 우상향을 그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결국에 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 변수라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금리 상황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IB들이 목표 주가도 올리고 다 좋고 그런데 막상 국내 시기는 별로 이렇게 싹 재미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6월달, 7월달의 상승 원인들을 봤을 때는 수급 주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울기의 성장률이 역시. 둔화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다시 예전과 같은 수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개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여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더 외국계 IB들이 예상하듯이 더

0: 높은 주가를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분위기가 다시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1: 네.
0: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일단은 오름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개인 팔고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사고 있고요. 빈 부분은 또 기타 법인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매크로 환경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경제 최근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반도체와 수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 얼마나 크다고 봐야 됩니까?
0: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80%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IMF에서 발표하는 경제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은 2026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 정도를 예상을 했고 미국은 2.3 정도를 예상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이렇게 본 이유는 지금 에너지 충격은 있지만 AI 생산성 증가나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으로 해서 기업의 영업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재정 지출 그리고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도 불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불안한데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시장을 볼 때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같이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재정적자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을 예를 들면은 2025년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이 규모가 이자로 계산하면은 한 1, 연간 1조 달러 정도 나오고요.
1: 천조
0: 네,
1: 원이네요,
0: 맞습니다.
1: 이자만. 예.
0: 예, 근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의 두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예, 그리고 일본도 뭐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 200%가 넘는 상태고, 근데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해 초에 2%였는데요. 이게 한 3%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지금은 현재 일본의 부채 이자비 이율이 좀 낮지만 이게 향후에 사안이 돼서 이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때는 일본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네,
1: 커지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올해 세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해서 국내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821조로 내년도 예산을 821조로 발표했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한 93조 정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각국들이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매크로 환경에서의 이제 금리라든지 물가 이런 부분들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각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소비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결국 이게 다 물가 금리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변수들인데요. 그렇다면은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 이벤트들 어떤 게 있습니까?
0: 지금 당장 저희가 좀볼 거는 이제 물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 15일, 16일에 걸쳐서 FOMC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연준이 향후에 그 금리 결정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는데요.
1: PC요?
0: 예, PC 물가 PC 지표로. 그래서 그 이번 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있을 것이고요.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으라면은 역시

0: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이 좀 체크하실 사항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움직임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전망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요. 자, 중간선거 물가지표 살펴봤는데 고용지표는 어떻습니까?
0: 아, 고용지표는 사실 최근까지는 금리에 부담이 적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5만 5천 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16만 2천 개로 나와서
1: 깜짝 놀랐어요.
0: 네,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좋은 뉴스가 오히려 나쁜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케빈 어시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지명을 한 상황이라서 최근에 그 발표 지수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맞물려 있어서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그렇게 싸웠으니까. 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한 60% 정도, 동결할 가능성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트럼프만의 독창적인 이론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과 반도체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0: 아,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익의 성장과 주주 환원, 금리 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한 5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지대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앞에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일부 좀 돌아오는 움직임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지속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HBM 수요가 좀 증가가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기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코스피 지수의 하방 어떤 지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입니다.
1: 예.
0: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자사주 매각 40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금액을 약 한 100조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내년 초까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배당이 지급되면 현금이 지급 주주들에게 지급이 될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면 시중에 있는 유통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상법 개정을 세 차례
1: 그렇죠.
0: 진행을 했는데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주환원 지속된다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회수하는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도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업황이 저희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반도체 경쟁 업체인 CXMT 등이 기술 발전이라든지 성장이 가파르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 미국 10년물이 4.8이고 국내간 4.4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하반기에 챙겨봐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가, 금리, 고용, 국내 기업 실적에 주주환원 정책의 중국 기업 동향까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손창남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0: 믿고
1: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쉬어가는 퀴즈 시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크게 웃었죠. 코스피가 한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 오름폭이 조금 커졌네요. 한 1% 넘게 오르면서 7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7000선 탈환을 오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2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면 이분들은 6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순매도액이었다고 하죠. 오늘도 이분들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0선 초입에 몰린 매물대가 결국 7000선 돌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기관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의 3대 주체 가운데 하나인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배짱이, 2번 개미. 1번은 배짱이, 2번은 개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앤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 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배짱이, 2번은 개미구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개국을 했으니까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미쳤다.
1: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 미쳤다. 우와. 우와. 예.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마이크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LG전자의 미국 자회사인 베어 로보틱스가 나스닥 상장에 도전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LG그룹 구광무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따로 만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힘을 합치기로 하고요. 또 얼마 뒤에는 젠슨왕 CEO의 장녀가 LG전자 로보틱스 거점을 방문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죠.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는 LG전자의 로봇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지난주 나오셨을 때 사고 때문에 네. 묻으셔가지고 뭐 문제는 없으셨던
1: 네,
0: 거죠?
1: 네, 그럼요.
0: 대표님,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미국 자회사인 베어 로보틱스가 나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이게 주식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알게 모르게 다시 20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베어 로보틱스 무슨 회사입니까?
1: 일단 이 회사를 만든 분이 한국 분이에요.
0: 예예.
1: 창업자가 하정우 대표라고. 이름 비슷한 분 많죠.
0: 그 하정우도 아니고 그 하정우도 네. 아닌 거죠.
1: 어쨌든 이분도 뭐 AI 피지컬 AI 쪽이니까 이러면 하정우 대표가 창업한 회사인데 원래 여기 이 베어 로보틱스가 하는 곳은 서빙 로봇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0: 예.
1: 서빙 로봇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로 산업용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플랫폼 쪽을 그러니까 네. 크게 두 가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용 일반적으로 가게 쓸 수 있는 서빙 로봇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을 만들다 보니까 이 AI 피지컬 AI 쪽에서는 로봇 플랫폼을 같이 이제 확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하정우 대표라는 사람 이력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 하정우 대표라는 분이 원래 그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네. 했어요. 그런데 네. 박사학위를 어디서 했냐면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석박사를 했는데
0: 네.
1: 이분이 이력이 특이한 게 초창기 사회생활을 인텔과 구글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LA에서 강남 순두부 혹시 아세요?
0: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시죠?
0: 예, 예.
1: 이분이 그걸 인수해서 운영을 해요.
0: 아 그래요?
1: 언제부터 하냐면 2016년도 18년도 예. 운영을 합니다.
0: 아 요식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다.
1: 근데 재밌게도 이 강남 순두부의 운영에서 네. 이 베어 로보틱스 아이디를 넣습니다.
0: 아
1: 컴퓨터 공학을 네. 했고
0: 네.
1: 그러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빙 로봇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0: 요즘 뭐 필요성이 그렇죠? 커지고 있죠.
1: 그게 2016년 18년도에 네. 이 3년 동안 강남 순두부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에 베어로보틱스를 창업하거든. 그러니까 순두부집을 운영하면서
0: 네.
1: 로봇을 창업하신 거예요.
0: 필요에 따라서 하신 걸 수 있겠네요.
1: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원래 서빙 로봇을 시작했는데 이거 AI가 진행되다 보니까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기업을 확장한 거죠. 요 기업을 LG전자가 인수를 한 겁니다.
0: 아, 인수를 한 겁니까?
1: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베어 로보틱스예요.
0: 그러면 하정우 대표는 지금 뭐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분을 지금 56.9%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2024년 3월 달에 6천만 달러
0: 예.
1: 800억 정도 정도 주고 21%를 먼저 인수를 해요.
0: 굉장히 높게 깎아
1: 그때 콜옵션을 겁니다.
0: 네.
1: 콜옵션을 거는데 이 콜옵션이 2025년 5월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건 건데 이 콜옵션으로 추가 지분을 인수 총 3,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57%를 네. 가지고 온 거죠.
0: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도 샀다라고도 볼 수
1: 그렇죠.
0: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거는 이 베어 로보틱스긴 하지만 LG전자의 로봇 시작점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청소 로봇이죠. 그것도 로봇입니다.
0: 아 맞네요. 예. 예.
1: 예. 근데 LG전자가 사실은 이 로봇을 시작한 것은 이 청소 로봇으로 로봇 청소기를 시작을 했죠.
0: 예.
1: 이제 실제 청소 로봇을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지만 우리가 로봇 사업을 시작한다고 확정하고 선언한 것은 2017년도입니다.
0: 아 비교적 최근이네요. 이거는.
1: 네. 그러니까 예. CES에서 그 당시에 가정용 허브 로봇,
0: 예.
1: 잔디깎기 로봇 같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인천공항에
0: 예.
1: 현장 투입을 한 게 2018년에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 번씩 방송에 나오던 게 그 이렇게 바퀴 달린 로봇이 지나서 다니면서 안내하는
0: 예.
1: 로봇 있잖아요. 그게 이제 LG전자에서 당시에 시행을 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예. 게 됐고 이게 이제 브랜드화하고 로봇 사업을 완전히 그러면 독립 사업으로 만들어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0: 그렇네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80년대면은 금성사 시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사업화된 거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8년도고 요게 이제 2018년 말에 CEO 직속으로 로봇 사업 센터를 신설해서 예. 본격적으로 지금의 이제 사업을 지금까지 온 거죠.
0: CEO 로봇 센터. 네. 그러면은 이쪽에 투자도 한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1: 그렇죠. 공격적으로 투자한 건 17, 18년도고 2018년도에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안에 인수를 합니다. 네. 당시는 우리가 베어 로보틱스보다 먼저 인수한 회사가 로보스타예요.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데 요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사예요.
0: 예.
1: 여기 33.4%를 800억 주고 대 경영권을 인수해서 요걸 인수한 이유는 LG 그룹의 제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 제조업을 가진 계열사들에게 공장 자동화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봇스타를 먼저 인수합니다.
0: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니까 그렇죠. 로봇팔 같은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이건 예, 예. 아니 로봇팔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산업 로봇 회사를 먼저 인수하고 이 방 우리가 처음에 초도 이야기했던 베어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가정용이나 생활용 로봇인 거죠. 두 개를 근데 베어 로보틱스는 사실은 그 가정용 생활용 로봇보다 더 방점을 두는 건 이 플랫폼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더 확장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발판 같은 거예요.
1: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예. 좀 새로운 그림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LG전자가 꿈꾸고 있는 로봇 사업인 거죠.
0: 그러니까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여기다 플랫폼까지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어 로보틱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부터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LG가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얘는 계열사에서 좀 막내급이겠네요. 얘는.
1: 그렇죠. 막내급이지만 요즘 LG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는 건 또 막내죠.
0: 언제나 그렇죠.
1: 예. 예.
0: 그 이 막내 매출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어때요?
1: 뭐 우리가 시작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7일부터 그 12월 말까지 작년 기준으로 예. 한 6개월을 보면 매출이 170억에 순손실이 422억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을 보고 인수한 거지. 그건 사람들이 묻겠죠.
0: 네.
1: 이런 기업을 왜 3,600억을 주고 다 인수를 해? 성장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죠.
0: 그렇죠.
1: 어마어마한 뭐. 돈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적자를 네. 보고 있습니다.
0: 아유 지금 뭐 AI 네. 기업도 다 적자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투자는 계속 필요해요.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지. 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펀딩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 그리고 언급해 주신 로보스타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나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 회사들 많이 인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걸 합치면 네. 방금 이야기했던 다섯 개를 합치면 휴머노이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0: 아~
1: 베어 로보틱스는 예. 이제 우리가 식자재나 뭐 식당에서 쓰지만 사실은 방점은 플랫폼이라고
0: 플랫폼.
1: 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로보스타는 팔 쪽이잖아요.
0: 네.
1: SG 로보틱스라고 엔젤 로보틱스라고 요거는 웨어러블 보행 노조를 기반으로 해요.
0: 다리입니까 그러면?
1: 다리입니다. 기술 로봇을 하고
0: 예.
1: 로보티즈라고 하나 또 2017년 말에 하나 지분 투자를 하는데 요거는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0: 예.
1: 있어요. 로봇 관절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2018년에 인수한 보사나바 로보틱스라고 요거는 미국 유통 매장의 재고 관리 자율 주행 로봇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다 합치고 LG전자가 예. 원래 가지고 있던 또 여러 기술들을 합치면 그 이번에 젠슨 황과 구강무 회장이 8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MOU 체결을 하잖아요.
0: 예.
1: 휴머노이드 로봇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다 가지고 된 거죠.
0: 로봇 하나가 딱 나오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두뇌는 그러면?
1: 두뇌는 엔비디아 것을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외부네.
1: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어쨌든 우리가 지금 AI 산업이라는 게 잘 예. 보시면 큰 트렌드가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오픈을 하면서 LLM 시대를 한 1년 그렇죠. 반을 예. 구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에이전틱 AI 시대가 또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그쵸, 있는데 그다음은 누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피지컬 AI가 돈을 벌어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핵심은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여러 가지의 축적된 기술들을 생산 현장에서 결국에는 그 생산성 자체를 높여주는 게 인류의 가장 큰 네.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뜨는 이유도 그것이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로봇주가 뜨는 것도 다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AI의 종착역은 피지컬 AI 쪽이다.
0: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죠.
1: 피지컬 AI 쪽은 예. 지금 로봇이다. 이렇게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0: 집에 로봇 한 대 두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 가격이 문제지. 아무튼간에 베어 로보틱스를 상장을 나스닥을 추진하고 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복 상장의 금지잖아요.
1: 네. 네.
0: 나스닥 상장 문제 없을까요?
1: 일단 국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이 약간 있고 예. 물론 중복 상장 논란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 상장은 이제 원칙적 금지죠.
0: 네.
1: 물적 분할 금지되어
0: 그렇죠,
1: 있고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건 자회사이기 때문에 중복 상장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상장은 중복
0: 그렇네요.
1: 상장이거든요.
0: 그런데
1: 네. 사실은 중복 상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과연 그 모기업의 주가가 네. 중복 상장되는 얘가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건 중복 논란이 있는 겁니다.
0: 네.
1: 우리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조건 분할할 때
0: 이건 악질이지.
1: 그렇죠. 그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LG화학이 투자한 분이 많습니다.
0: 그렇죠. 다 네. 배터리 사업 보고 했던 거죠.
1: 그렇죠.
0: 뭐.
1: 그럴 경우는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LG전자는 사실은 이 베어 로보틱스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봇 사업 전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한 다섯 개 계열을 투자를 해서
0: 예, 예, 예.
1: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로봇으로 가고

0: 있구나라고 투자하는 거지 베어 로보틱스가 LG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1: 얘 혼자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0: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조금 네.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 생각입니다.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가 나스닥에 IPO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죠. 그냥 그쪽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LG 엔솔 때 모습과는 다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강무 회장의 로봇 승부수 이번에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출입했을 때 LG가 실패만 하고 있을 때 출입을 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잘할 거라는 네.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구강무 회장이 LG그룹의 수장이 된 게 어느덧 8년이 다 돼가지고
1: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0: 2018년 예. 말에 지났으니까요. 그동안 이렇게 조금 시스토리를 보면 크게 따져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사업부를 일단 접었고요.
1: 네.
0: 그리고 태양광 패널 사업도 접었고 뭐 전기차 충전기 제조 같은 것도 돈이 되지 않는 건 빨리 접고 선택과 집중을 명확했는데 큰 방향성은 B2C의 기업에서 B2B 기업으로 가는 쪽은 한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VC 사업본부,
1: 네.
0: 자동차 컴포넌트, 비이클 컴포넌트, 자동 전장 사업 쪽을 전장, 하나 또 예. 새로운 동력으로 하고 사실 로봇 사업도 B2B 사업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 사업이고. 그리고 이 B2B 사업의 종착역은 아무래도 꿈꾸는 게 LG그룹이 꿈꾸는 게 ABC지 않습니까?
1: 네.
0: AI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쪽인데 AI 피지컬 테크를 내재화시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입니다.
1: 네네.
0: 이런 행보를 봤을 예. 때. 이렇게 보면 구강무 회장이 분명히 로봇 사업에는 분명히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다행스럽게 운이 좋은 건 LG그룹이 계열사가 이 피지컬 AI를 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우선 LG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있죠.
1: 예.
0: LG이노텍이 로봇을 하려면 라이다가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이걸 해요.
1: 네, 얘가 뭘 봐야지 뭘 하든지
0: 센싱 카메라, 예.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를 다 LG 이노텍이 합니다.
1: 예.
0: LG 에너솔루션이 로봇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LG CNS 같은 더 매력적인데요. 아까 초두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큰딸 메디슨 황이 한국 몇 번 방문했잖아요.
1: 네, 네.
0: 왜 몇 번 방문했느냐. 가장 큰 방점은 LG CNS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로봇이 뇌를 만들었어요.
1: 네.
0: 학습할 수 있는 뇌,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거는 가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0: 현실의 물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축적한 곳이 LG CNS였습니다.
1: 공장에서 돌려받는 그런 데이터들.
0: 왜냐하면 LG는 지금 백영훈 장관이 AI 핵서원을 총괄했잖아요. LLM을 원래 했었고 이 LLM의 목적이 제조 현장의 AI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로봇이 잘 이해할 수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바꾼 축적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LG CNS에서 하는 네. 겁니다.
1: 그러니까 LG의 AI의 목표는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0: 그렇죠.
1: 효율성을 높이는 거니까.
0: 그런데 젠슨왕이 예. 그게 꼽힌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휴머노이드 만들 기술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은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엔비디아가 그래서 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LG전자 ABC 말씀해 주셨는데 AI 바이오 C는 클린테크
0: 그렇죠.
1: 이 부분이죠. 네. 클린테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0: 들면 환경 쪽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환경 기술 해결하는 쪽인데 뭐 공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클린테크로 가는 쪽인데 예. 이쪽도 꽤 많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ABC를 다 같이 보면 역시 LG그룹이 B2B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LG그룹의 기업 문화 같은 걸 봐도 B2C보다는 B2B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0: 엔비디아가 저는 오히려 더 요즘 젠슨 황이 이쪽으로 더 애가 달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왜냐하면 좀 멘트가 좀 짜증나지셨어.
0: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런 거예요. 젠슨 황은 AI 혁명 시대에 AI 인프라 투자에는 확실한
1: 그렇죠.
0: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젠슨 황은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건데
1: 네.
0: 그쪽 세계에서도 자기는 조금 헤게모니를 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1: 인프라 쪽에서 끝나지 않겠다.
0: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옴니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의 플랫폼 우리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OS 같은
1: 네네.
0: 이 역할을 자기들 하고 싶다는 거. 이게 옴니버스 플랫폼인데요.
1: 네.
0: 피지컬 AI

0: 모든 데이터를 로봇이 가상현실에서 학습해서 훈련해서 쓸수 있도록 만드는 이 옴니버스 플랫폼을 바로 메디슨 황이 총지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옴니버스를 돌리려면 처음부터 가상 훈련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조업을 가진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 하긴 엔비디아도 설계만 했지 직접 제조를 하지는
0: 그렇죠.
1: 않으니까.
0: 그래서 이제 두뇌 및 파운데이션 모델은 엔비디아가 책임지고, 그리고 신체 및 하드웨어 인프라는 LG 로봇이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고, 실정 테스트,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훈련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실정 테스트 배드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 기반은 LG전자와 엔비디아가 하고, 실정 데이터는 LG그룹에서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엔비디아가 보는 파트너가 LG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현대랑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에 플레이를 많이 올리는 게 유리한 거죠.
1: 아, 그렇지. SK 하이닉스에서 다 사는 거랑 다른
0: 그렇죠.
1: 그뭐 다를 바가
0: 맞습니다.
1: 없으니까.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1: 아하.
0: 테슬라도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세 그룹이 이 피지컬 AI 시대에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이나마 어떤 불확실성이 될수 있었던 게 LG가 해서 흘러나왔던 이 잡음대, 가족적인 잡음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청구 소송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김영식 여사가 지금 구강무 회장의 양어머니시죠?
0: 그렇죠.
1: 무슨 소송을 제기하셨던 겁니까?
0: 결국에는 상속 분쟁이 발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분쟁에서 지금 연달아 지금 상속 분쟁을 제기했던 김영식 여사와 구현경 딸 구현경 LG 복지전 대표와 구윤수 씨그세 모녀가 했던 상속 분쟁이 계속 잇따라 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소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상한 부분을 파양까지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요.
1: 그렇네.
0: 이것이 LG 뭐 그룹의 경영권이나 LG 그룹의 기업과는 자체는 별개의 문제고,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속 분쟁이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죠. 법적 분쟁이 갔으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파양이라는 거는 연을 끊자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사회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귀추가 지목되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안타까운 게요. 요거 결론이 나오고 나서 김영식 의사께서 더는 모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예전에 LG 하면은 인화의 LG,
0: 맞습니다.
1: 가족의 어떤 잡음 같은 게 밖에 나오지 않는 LG. 그런데 최근 들어서 LG가에서 이런 잡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0: LG가가 따지고 보면 뭐 국내 10대 재벌 가운데 사실은 가장 모범적이었죠. 지금까지는 여러 뭐 경영권 분쟁도 없었고
1: 그렇죠.
0: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룹을 분리할 정도 된 분쟁도 없었고 이런데 이번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훼손되는 게좀 안타깝고 특히 저는 그 기자회견을 저도 봤는데요.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1: 자, 그 1심 패소 뒤에 바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김영식 여사나 이 따님들이 제기했던 소송 관측대로 다 패소로 가고 있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0: 지금으로 봐서는 대부분까지 가더라도 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정적인 것까지 좀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뭐 안타까운 부분이죠.
1: 뭐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달라질 것도 그것도 없겠죠?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기업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은 LG 같은 데서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 LG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0: MG 새마을금고 보험.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6: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개미였습니다. 5777번, 9815번, 441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라는 말이 약간 비하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요. 입에 딱딱 붙는단 말이죠. 익숙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4261 쓰시는 분, 개미라도 여왕개미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다들 꿈꾼 게 아닐까요? 슈퍼개미 같은 것들이요. 889 구하나 쓰시는 분, 가을 수확철 개미들의 동장에도 수확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 7100선을 향해서 조금 더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선에서 7300선에 매물대가 몰려있다는 거는 이쯤 되면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오늘도 개인들은 순매도입니다. 이런 점들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287번 쓰시는 분, 저도 서빙 로봇을 처음 경험 했을 때 신기했어요. 저희 아들은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로봇이래요 라고 하셨는데, 어우, 큰 선물을 원하는 아드님이네요. 최근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보면은 가정에서 쓸만한 조그만 로봇들 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로봇들인데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서빙 로봇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리테일용 로봇들 점유율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가는요.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중국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차세대 헤게모니를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앞으로 겉옷으로 세운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가을볕에 어제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로 대부분 내륙에서 30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과 밤부터 경북 남부 해안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탄천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도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량들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아직은 오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현지에서 육로 수색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의 대응팀을 급한 우리 기업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자체적인 육상 공중 수색도 오늘 이어갈 방침인데요.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3: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우리 기업들도 네팔 현지에서 날이 밝으면 육상 또 공중 수색을 함께 이어갈 방침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네팔 홍수 사고가 난 지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사라진 직원 9명을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색도 계속해서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네팔 현지에서 날이 밝으면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남동발전에선 쉐르파와 현지 군인 등 현지에서 46명을 섭외한 육상 수색팀을 오늘도 계속해서 투입할 예정인데요. 그간 남동발전이 수색한 일대의 지도를 확인해보면 최근 기업 육상수색팀은 홍수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일대를 훑어봤습니다. 하류도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위어댐 쪽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악지대에도 일부 인원이 접근했습니다.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베이스 캠프도 하류 쪽 람체에서 위어댐에서 가까운 일대인 둔채로 최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급한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허가를 받고 오늘 육로로 람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은 기업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남동발전에선 당시 직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지대에 대한 육로 수색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공중수색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헬기를 띄워서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도 비행 허가를 네팔 당국에 신청할 전망입니다.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드론 3대를 강 하류 쪽에 적어도로 날리면서 사라진 직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단서를 샅샅이 확인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 전국의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한편에선 대한체육회가 시위대 점거로 출입이 제한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지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앞서 저희가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경찰 그 경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95일 만에 진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될까요?
5: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만물이 국민이 들어가지 않아 싶습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바로 이제 하루 만에
1: 예.
5: 바로 이제 경찰이 경찰들이 이제 들어간 건데 뭐
6: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5: 반발 없이 이 충돌 없이 대단 일단 정리가 되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이제 자료나 물품 같은 거 다 이제 수거한다는데 저희 일단 95일 정도나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위하는 쪽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저걸 바라보는 또 국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좀 지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선관위 특검 출범했기 때문에 이후 뭐 수사 속도가 이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른바 이제 올공 올림픽 공원 시위, 뭐 언론 얼공이라는 말은 더 이상 좀 언론.

0: 좀 듣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저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2: 네, 어제 뭐 다소간에 이제 뭐 반발이 있었지만 크게 물리적
3: 김철현
2: 충돌 없이
3: 경희대 특임
2: 진행되고는
3: 교수입니다.
2: 보이거든요. 방금 뭐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특검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참정권이 훼손된 부분 또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의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공권력이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참정권 훼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돼야 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들이 펜싱 그 자기가 썼던 그 칼을 들고 해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행히 오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4: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청문 전국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양모 씨의 관계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하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했습니다만 이 사안 좀 크게 될까요?
5: 그러니까 녹취록 보면요. 벌써 사실 송영길 최재성 의원에서 이제 뭐 양 씨가 상당히 뭐 거론한 거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이걸 뭐 오빠 게이트로 몰고 가고 정치 공세로 총력으로 아마 몰고 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입장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인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도어 스태핑 통해서 해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격으로 나온 건데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팩트가 이제 이를테면 녹취록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방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검찰 개혁 그걸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옮겨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황은 좀 예측불가로 한다.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점점 많아진 거죠. 구체적으로 특별히 뭐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또 당사자고 전화통화 한번 했을 뿐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 이야기 어제 들어보니까 아직 본인에게는 남은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뭐 이거 진실 여부도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지만 과연 이 수사 자료와 녹취 자료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2: 일단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차후의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이 없었다면 그냥 김성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사항들은 그냥 공익적 차원의 단순한 민원 전달로 묻힐 뻔한 사안이거든요. 다행히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든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익적 목적의 어떤 뭐 민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의원이 본인 스스로는 이게 불법적인 취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나중에 다툼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공익적 취지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이 그 자료를 입수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공익 제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후보자가 어디서 취득했냐 그것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녹취록이 진짜냐 가짜냐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오빠 게이트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양모 씨라고 하는 부분이 김승은 후보자만 통해서 청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적으로 볼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양모 씨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다양한 정치적 인맥을 가지고 과실하거나 또는 과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최재성 전 의원에게까지도 이 부분을 로비할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이든 재수사든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4: 민주당은 전당 대응팀까지 꾸려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3: 사실 이제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 법무행정의
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아닙니까?
7: 예.
3: 공정의 대명사가 되죠. 제네셀이라는 사람 강씨 대표의 그 이제 청탁을 받고 또 브로커 양모 씨가 해서 결국 김강리 이제 식품처장한테 예.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 목적의 로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간에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녹취록을 보면은 그거 이상으로 보여.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7: 예.
3: 이것은 사익을 위한 로비가 아니었냐.
8: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6: 대변인단에서는
8: 조계훈 의원님, 최고위원은 한민수 전용규 의원님, 법사위에서는 김동호 의원님, 그리고 김성원 청문회 준비팀 뭐 이렇게 해서 전방 대응팀이 꾸려져서 본안 대응과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왜곡된 편집이다, 한동훈 의원 조선 제일 갑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반박을 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 민주당 일단 뭐 팩트는 법적으로 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나온 건데 이를테면 핵심 본질은 이제 청탁 여부인데 근데 공익 그 청탁과 사익 청탁 이 부분은 사실 백지의 한 장점 미묘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충분히 해명이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각청에 로비를 했다면 그 절차를 위반한 거냐
4: 예.
5: 아니면 절차를 그대로 이제 상 큰 별 문제 없느냐 이런 문제들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뇌물 수수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김승훈 후보자 같은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법적인 이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소명하고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체 오빠 뭐 게이트 그다음에 오빠 카르텔
4: 예.
5: 뭐 이런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주요 사건 때문에 녹취록 공개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당사자 아니거나 수사기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이제 잇따라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이거 오빠 카르텔보다는 검찰 카르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말하자면.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해 캐비닛 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

0: 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버지가 남기신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으니 남은 상속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돌보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마련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요.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첫째 형과의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형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억 원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재산을 함께 일구고 간병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둘째 형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간 형의 사정이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돈의 액수도 크지만 가족들이 각자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겹치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연도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김미루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속 문제는 뭐 가족끼리도 있지만 이제 상속인들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상황은 뭐 생전에 미리 받아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상속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1: 그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그 망인이 이제 공동 상속인한테 뭐 유증이나 아니면 생전 증여 같은 걸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여분에 따라서 수정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이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이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또 가산해서 간주 상속재산에 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동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을 곱해서 법적 상속분을 산정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 수익 공제해서 이제 수정된 구체 상속분을 산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모두 포함해서 상속 재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기여가 있다 하면 기여한 바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다른 상속인한테 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제 상속 재산을 정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첫째 형 같은 경우에 내가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암투병, 간병의 재산 관리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재산에 30% 기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 정도 했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그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공평을 위해서 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속인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0: 네. 네,
1: 사안에서 보면 이제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암투병하는 아버지를 이제 간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증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통상적인 수준의 그냥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 일부 보조하는 것은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간병도 하고 좀 모시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
1: 네.
0: 예,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특별히 기여했다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그거 이외에도 첫째 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렇게 미리 받은 재산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1: 그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첫째 형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0: 네.
1: 이미 지금 남아있는 상속 재산보다 두 배 이상을 이제 형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을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0: 네.
1: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서는 가져갈 부분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미리 받아간 게 이제 훨씬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면 이제 더 받아갈 게 없다.
1: 예.
0: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60년 넘게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요. 또 평생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을 일구셨어요.
1: 네.
0: 아버지의 투병 기간에도 간병하셨고 이런 어머니의 재산과 재산 형성 기여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그 자녀들한테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게 조금 드물고요. 대신
0: 네.
1: 이제 배우자 기여분은 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지금 사안에서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고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농사를 또 같이 지으시고 또 농지도 취득하시고 이제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어머니의 기여분은 이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 첫째 형이 이미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이제 뭐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더 받아갈 게 없다라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10억 원의 상속 재산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1: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이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면 남은 상속 재산을 내서 가져갈 게 없으시고 나머지 상속인 3명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으신데 1.5대 1대 1 그러니까

0: 기업은 주장해도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 형성하고 가족을 돌봤다라고 하면은 그 기여도는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고국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이죠. 얼마 전 경복궁을 찾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씨가 담배를 피우려던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최시원 씨가 곧바로 다가가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관광객도 담배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렇다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면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복궁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궁궐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라서 한국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유산 구역 내에 흡연은 내국인과 외국인 예외 없이 무조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의 문화유산, 잠깐의 부주의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수빈의 숙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정도까지 오를 거예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일교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건강관리하면서 이 가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조금씩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점점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늘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새털구름, 뭉게구름, 파란 창공 너무 아름다운데 이 가을의 풍경을 한껏 느끼시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도심에서도 이 가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술과 함께 느끼실 수 있거든요. 예, 어딨냐고요? 곧 전해드릴게요. 9월 8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로 바라보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죠. 올가을 서울에서는 도시 곳곳이 거대한 예술 무대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막하는 2016 서울 어텀페스타가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데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설라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이 바뀌고 선선한 가을 문턱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여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오늘 여름 너무 더웠죠. 더웠는데 저는 더운 날씨만큼 네. 또 그때 제가 지난 봄인가요?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15 특집 특별기획으로 중앙아시아를 올해도 2년째
0: 맞아요.
1: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3개국 올해는 독립운동가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스탈린에 의해서 갔던 그들의 서울시가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올해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서 많은 교포들과 현지 계시는 교민들이 너무너무 벅찬 시간을 마련해 주고 왔습니다.
0: 올해 그 뜨거운 여름에도 마음속에 그 더 뜨거운 열정과
1: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곳에 네. 있는 교포들은 네. 그리고 한인 3, 4세들은 서울이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되게 감사해하고 내년에 덧붙여서 그 강제 이주 90주년인가 봐요. 내년에 네.

0: 내년에도 또 서울의 문화가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오셨는데 올해 가을도 또 바쁘실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서울 어텀페스타가 올해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알려주셨던 그 장면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어텀페스타 이 축제 어떤 축제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0: 작년에 제가 이렇게 탁
1: 맞습니다.
0: 타오르고 와서 8월인가요? 그때 이랬죠. 이렇게 좀 가을이 되면 점점 깊어질 거다.
1: 네,
0: 올해
1: 맞습니다.
0: 오늘 제가 또 굿즈를 또 가져왔습니다.
1: 아하, 그때 그 이제 타올이라고 말씀하신 그 굿즈가
0: 타오르에서
1: 가을색이었거든요.
0: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회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서울시 지도입니다. 그리고
1: 그런가요?
0: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점점 색깔이 깊어지죠.
1: 그러네요.
0: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문화예술도 깊어지고 이 깊어진 가을에 극장으로 가자. 이걸로 서울 어텀 페스타.
1: 너무 멋집니다.
0: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1: 뭐가 또
0: 이 굿즈
1: 있나요?
0: 안에는 여기 보면 피카소 그림 같잖아요.
1: 네.
0: 서울의 모든 유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이게 서울의 유산인가요?
0: 그렇죠? 서울시를 상징하는 해치.
1: 네.
0: 그리고 YTN을 상징하는 남산타워. 여기 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 네.
0: 취타대.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발아치는 거 있죠?
1: 네.
0: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걸 모두 담았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1: 네.
0: 카메라에 안 잡히겠지만 태극기를 붙였습니다.
1: 태극기 있습니다. 태극기.
0: 태극기를 왜 붙였냐면,
1: 네.
0: 제가 파리에 가보니까 프랑스 깃발을 가지고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 굿즈를 사가면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이게
1: 네.
0: 태극기라는 게 상징이 되고,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 마이 솔, 서울 사람들의 영혼을 이 가방에 가득 담다. 바로 이게 서울 어떤 페스타입니다. 올해.
1: 너무
0: 이거 선물로
1: 멋집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1: 와.
0: 서울 어떤 페스타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1: 네.
0: 이 올해가 2년 차, 내년에 3년 차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2년 차인 올해는 규모 면에서 이제 작년엔 40일 했다면 올해는 73일간.
1: 네.
0: 일단 날짜도 길어졌고 작품 규모도 굉장히 이제 커진 게 작년에는 이제 116개 작품이 했다면 올해는 총 행사 그 프로그램이 500여 작품이 이렇게 무대로 펼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모든 축제가 약40% 정도가 서울에서 올라갑니다. 보통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걸 잘 묶어서 각각의 놀던 장르별로 있던 축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서울 어텀 페스타, 서울의 가을, 공연 예술로 물들이다. 이게 서울 어텀 페스타입니다.
1: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선물로 주신 이 에코백이네요. 에코백
0: 네네.
1: 굿즈입니다. 굿즈고요. 혹시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예, 태극기가 있고 뒤에 서울 마크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 우리 시민들이 따로 구입을 할수 있나요? 굿즈를?
0: 굿즈를 판매보다는 이제 기부, 문화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1: 그렇구나.
0: 대학로 센터에 오시면 우리 그 센터, 통합센터가 대학로 센터에 73일간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판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데 다만 시민들이 좋은 문화예술을 보면서
1: 네.
0: 공짜라기보다도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기부를 500원을 내도 되고, 5천을 내도 되고, 5만원을 내도 되고. 그건 그 본인의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1: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네요.
0: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굉장히 의미 있는
0: 한정판입니다.
1: 서울시에서 주는 서울 어텀 페스타가 기부하시는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음의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들 찾아가셔서 의미 있는 일도 하시고 이런 선물도 받으시고 정말 기분 좋게 서울 어텀 페스타를 즐기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40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7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 55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0: 그렇죠.
1: 됩니다.
0: 두배 이상으로 그냥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 9월 18일부터 시작해서 73일간 이어지는 거죠.
0: 그렇죠. 9월 18일 한강 뚝섬에서 이제 개막식을 할 건데요. 올해 또 특이한 점은 작년에는 그 서울 하면은 한 개의 서울이고 25개의 서울, 동시에 460개의 서울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1: 네.
0: 드렸잖아요.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꼭 보기에

0: 그래서 서울의 대학로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인 데만 나올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각양각색의 공연이 동시에 올라가는 가까운 그 생활권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는 국제교류회에서 한 10개 팀이 왔다면 올해는 28개국이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우수 공연들도 초청하게 될것 같고요. 서울 예술가가 또 해외로 나가는 그런 장을 또 만들어서 해외의 예술 감독들이 와서 서울의 좋은 작품을 사가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도 같이 담아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서울 어텀 페스타는 가을을 즐기시면서 서울 도심에서 가을에 펼쳐지는 순수 예술 공연과 축제를 그 서울 공간 안에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73일 동안.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그 예술, 그 프로그램,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셔서 함께 참여를 하시는군요.
0: 그렇죠. 함께 와서도 하고 우리 작품들이 그들에게 오신 분들이 우리 작품을 또 사가는 또 이래서 유통까지를 라인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개막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0: 네.
1: 9월 18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막 공연이 열리는데요. 서울 한강에서 춤을 이런 제목입니다.
0: 예.
1: 개막 공연 당연히 한강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별히 한강을 꼽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0: 네, 한강은 서울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를 생각할 때에 오늘의 그 K컬처는 6000년 역사, 선사시대부터 오랜, 그러니까 서울의 뚝섬 예전에 모래로 이렇게 쌓인 어떤 해수욕장도 7, 80년대 했던 공간이죠. 그 모래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태백산맥에서 자갈이 굴러굴러 깎이고 와서 서울의 모래가 되고 금강산에서 이두 개가 다 내려온 것이 합쳐서 뚝섬이 된 겁니다. 서울의 오늘의 문화는 갑자기 생긴 문화가 아니라 6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작동해왔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곳이 저는 뚝섬이라고 봤습니다. 그 뚝섬에서 이제 서울 시민, 1000만 시민들이 춤을 출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면 그 뚝섬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그 뚝섬에서 춤이라고 하면 서울 한강에서 춤을 이라는 제목이면 무용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아, 그래서 그 18일 날 이제 그 올해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의 무용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1: 네.
0: 대한무용회표사는 전국무용제가 처음으로 서울시 후원을 받아서 열리고 또 그다음 11월에는 서울무용제도 열리고 현재 시댄스 세계 무용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20억 규모의 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홍보도 해줄 겸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주제를 올해는 무용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내년의 주제는 연극, 내후년에는 클래식 음악.
1: 와.
0: 횟수로 돌아가면서 장르를 붐업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돼 있는데요. 올해는 개막식 무대 감독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컨템포러리 발레로 아주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루다 예술 감독이 젊은 예술 감독이 맡게 됐고요. 서울시 무용단의 전통 굿 서울시 무용단이 또 출연을 합니다. 그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멜랑꼬리 댄스 컴퍼니의 국내 최상급 현대 무용팀들이 화려한 춤사위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서편제로 유명한 오정현 선생님이 우리 이번에 저랑 같이 공동
1: 아,
0: 추진위원장이거든요. 오정현
1: 그러세요?
0: 선생님이 또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해주고 최호종이라는 또 젊은 그 K컬처
1: 무용수.
0: 무용수로 또
1: 네.
0: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집중받고 있는 그 친구도 또 무대에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 100분간 그 뚝섬역에 뚝 자양역 바로 앞에 있는 수변 무대에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출 텐데요. 초반부에는 주제 공연도 있고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후반부에는 서울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추고 라스트에는 카니발로 폭죽까지 터지는 그야말로 모두가 춤추는 모두의 어떤 페스타의 축제를 알리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과 국악에다가 미디어 아트까지 모든 장르가 함께하는 그런 예술적인 아주 멋진 무대가 지금 펼쳐질 예정인데

0: 국민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개막 공연의 마지막에는 또 1만 명이 함께 공연의 피날레를 완성하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피날레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반부까지는 이렇게 전통 무용으로 아주 품격 있는 무용으로 가다가
0: 네.
1: 중반 후반부터는 이제 객석과 대화를 시작을 하는 무용으로 넘어갈 거고 마지막은 아마 객석에서 전부 있는 모든 분들이 불빛도 좀 핸드폰도 들고 불빛 들고 무대와 출연진과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는 아마 그런 장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뚝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 멋집니다.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9월 18일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이에요. 이번에 서울 어텀페스타 개막 공연, 서울 한강에서 춤을 이 개막 공연부터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개막 행사 다음 날부터는 이제 서울 거리 예술 축제가 이어집니다. 또 어떤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1: 예, 서울 거리 그동안 쭉 해왔던 거리예술 축제가 같이 이어서 바로 가는데요. 사실 그한발 빠른 추석맞이라고 할까요? 오시면은 연도 날릴 거고요. 윷놀이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것을 필두로 해서 해외 작품까지 마술, 막 서커스, 거리예술이 총 20편이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울광장이라든지 청계광장 도심을 중심으로 했다면 한강을 이번에는 저희가 이어봤습니다.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든 눕기도 하고 또 서울숲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숲에도 저희가 거리예술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에 와서 국제 박람회 정원 박람회도 보고 거기에서 또그 거리예술도 보고 거기에서 또 나오면은 또 한강 그 버스가 발 앞에 또 놔져 있잖아요. 이번에 특별 편성돼 있습니다. 자전거도 저희가 그 100대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 뚝섬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3km를 가을 이 코스모스가 핀 듯한 이 가을을 바람을 맞아도 좋은 이 한강을 하면서 뚝섬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또 6시 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개막식부터 거리예술까지 3일간 아무튼 뚝섬과 그 정원 도시가 이어지면서 아주 핫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서울 거리 예술 축제, 말 그대로 서울의 거리가 어떤 예술로 다 이렇게 뒤덮이는 건데, 특별히 소개해 주고 싶으신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거리 축제 안에서?
1: 예,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0: 그쵸.
1: 여기서 얘기하면 좀 편파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거리예술하면 프랑스가 되게 유명합니다. 프랑스 작품이 이번에 꽤 많이 라인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프랑스 팀이 선보이는 8m 정도 되는 거대한 붉은 기린 인형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페라와 불꽃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100명의 그 시민 배우가 등장하는 거리국 공연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리퀴드 사운드의 판소리 공연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0: 알겠습니다.
1: 나머지 다 소개하면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0: 네.
1: 직접 또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 나와
0: 네.
1: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야, 프랑스 팀이 선보이는 8m 거대 붉은 기린 인형이 퍼레이드를 한대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눈길을 끌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사실은 기간, 프로그램 규모도 많이 커졌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교류도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1: 예.
0: 서울 어텀페스타 앞으로 어떤 글로벌 축제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계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 사실은 서울의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올해 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지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원이 되는 수많은 작품이 그 다음이 있는 지원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의 문화예술의 고도의 문화예술이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해외로도 확산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새롭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게 G3, 글로벌 G3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아마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예술이 세계의 매력적인 리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계가 지금 서울을 초청하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5월에도 네. 바르셀로나 갔다 왔는데 바르셀로나 시의 문화국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은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책임의식과 동시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 서울 예술가들이 글로벌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고 영토를 넓힐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올해 28개국이 이 축제 기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서울 오톤 페스타는 세계인과 앞으로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0: 그분이 질문하셨잖아요. 서울이 작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 있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1: 아 그래서 속으로 가슴이 막 뛰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6000년 역사 도시.
0: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으면 딱인데랑 제가 했어요, 우리 채널.
1: 제가 네. 미국 역사 짧잖아요. 미국 역사 짧잖아요. 미국 워싱턴 가 보면 그리스 기둥 막 가다가 자기들 포장했잖아요. 쟤는 서울은 6000년 선사 시대부터 시대.
0: 그래서 그렇죠.
1: 그 겹겹이 쌓여 온 우리의 그 저력을 제가 보여주면서 서울의 진짜 매력은 여러분들이 K컬처의 대중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판소리. 우리의 춤, 우리의 모든 여기에 오면 유산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서울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K컬처의 대중예술이 선도했다면 K 순수예술이 그 뒤를 이어야 된다. 그것을 서울시가 또 만들어가고 브랜드를 바로 그게 어떤 페스타.
0: 그렇죠.
1: 예, 제가 처음에 여기 YTN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가을을 준비하듯이. 깊어지는 거. 제가 아까 역사 문제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역사는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게 서울의 문화가 아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그 문화는 6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더니
0: 깜짝 놀라셨겠어요.
1: 엄청 감탄하고 그분이 11월에 서울에 옵니다.
0: 네.
1: 서울에 우리 그 아까 이 어떤 페스타 마지막에 네네. 샤프트 서울 국제 포럼에 이분이 당신이 꼭 와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패널로 또 오게 되는데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까 그 모래 얘기도 하시지. 그래서 아, 그 그분 모래. 오시면 그 모래 담아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려도 되겠죠.
1: 아, 제 우리 저
0: 잠깐 모래 감동받았거든요.
1: 앵커님이 정말 잘하신다. 정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의 모든 것은 박물관에 아닌 데가 없다. 우리가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네. 그 역사와 아까 모래와 그 흙 위에 우리가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저는 그 금강산에서 그 바위가 쪼개져서 서울의 뚝섬에 모래가 됐고 태백산에서 굴러온 그 굴러온 그 시간의 그 깎임을 연결해서 오늘의 그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진짜 전 세계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를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하고 나니까 전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네요 대표님.
1: 그렇죠. 서울의 문화가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겁니다.
0: 맞습니다. 에. 그런 서울을 좀 즐기시면 좋겠다. 예술과 역사가 함께하는 그 서울을 풍성하게 이 가을을 맞아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6 서울 어텀 페스타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9월 18일에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막 공연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한강에서 춤을 부터 73일 동안 즐기시면 될 텐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더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서울엔 한 번쯤 이 서울 가을에 극장으로 가십시오. 극장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장은 여러분들의 우주 철학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유할 시간 대학로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극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서울엔 가을 어떤 페스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유튜브로 투페이스님이 서울 어떤 페스타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지금까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에 늦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로 대부분 내륙에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전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면 복정 나들목부터 수서 지나 탄전 1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대명 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이일 때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서울 적선동 사무실 출근길에서 임상시험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게 맞는지 등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도로 도어스태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팔 당국이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람체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람체 지역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발전소 건설 현장의 주변 지역인데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했던 곳입니다. 네팔 당국은 이곳의 지형이 험하고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져 위험하다면서 수색에 반대해왔지만 지난 주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장관을 직접 만나 수색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상 수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협조를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자 지난 6월 16일 일명 올다르크의 저지로 체육회 차원의 진입이 무산된 지 84일 만입니다. 체육회는 경찰과 협조해 오전 9시 20분쯤부터 핸드볼 경기장 내에 각자 사무실로 흩어져 업무용 물품을 챙겼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만든 노란봉투법 지침을 적용하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것을 우선해 노조 성과급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처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노조 성과급을 뗀다면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 지침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중국산 줄기 상추에 식용 색소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국내로 유통된 제품에 대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 상추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 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긴급 수거한 8건 이외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의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해 해경이 여섯 번째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가로 31km, 세로 70km 구역에 500톤급 이상 함선 7척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실종자와 유류품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미납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연결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긴급 통신용 전화 지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 통신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미납 등 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 전주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집 구하러 다닐 때 발품을 많이 팔게 되지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직접 가서 수압은 어떤지, 햇빛은 잘 드는지 꼼꼼히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집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건데요. 2만 원을 먼저 내고 집을 본 뒤 실제로 계약까지 하면 중개수수료에서 그 2만 원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살 마음도 없이 공부 삼아 집만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집 구하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도 비싼데 집 구경까지 돈을 내라는 거냐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전셋값까지 오르는 마당에 집을 직접 보러 갈 때 내야 할지 모른다는 이 돈, 무엇일까요?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이명웅, 4번 임실치즈피자.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이명웅, 4번 임실치즈피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그렇죠. 사실 집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집만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한명한명다 응대하고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제 이러는 건데, 실제로 집 계약을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딱요 과정만 하면 요거는 사실은 좀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집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구하려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 돈을 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말이 좀 어려울 순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 확실히 아닌 거를 하나씩 제하다 보면 답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답이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나씩 한번 삭제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값에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집을 직접 보러 갈때또이 돈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임영웅, 4번 임실치즈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아마 두 가지 보기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사는 거예요. 집 안에 이제 살기로 마음 먹고 내는 돈인 거고, 하나는 집을 잠깐 보는 거. 집을 볼때 내는 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면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뭔가요? 1283번님, 바쁜 와중에 할일 없이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 이분들은 아무래도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요가 있고 실제로 집을 살 마음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7680.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했을 때이 비용을 면제해 주는 거. 그리고 몇채 보고도 실제로 집을 사지 않을 때는 이 비용을 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문제 안에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비용을 받는 방안을 지금 추진입니다. 받는 걸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건데, 2만 원을 먼저 내고 집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에서 그 2만 원을 빼준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만약에 집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집을 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여준 본 것만으로도 이 비용을 내야 되는, 이제 요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가 봐요. 0947번님은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3861번님, 이사 다닐 때 당연히 집 구경해야 하는데, 이제 집 구경도 제대로 못 하겠네요. 몇집 보다 보면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네요. 유유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집을 사야 되면 그한 집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사실은 내가 구입하는 그 집에 대한 이 비용은 나중에 제외가 되겠지만, 나머지 내가 한 10군데를 봤어요. 그럼 그 10군데에 대한 비용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또 요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요즘에 집값에 전셋값도 오르는데 집을 직접 보러 갈 때도 이 비용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임영웅, 4번 임실, 치즈, 피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저희 앞서 소개해드린 그 선물 중에 이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16 태안 가을 꽃박람회 4인 초대권도 준비하고 있어요.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 네이처 월드에서 2016 태안 가을 꽃박람회 4인 초대권. 이 초대권 원하시는 분은요, 사연 보내실 때 꽃 치라는 머릿말 함께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름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초대권 못 보내드리니까 꽃이라는 머리말과 이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박진영이 불러요. 네가 사는 그 집.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요. 경기도가 중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남부권역과 이천에서 박람회를 열었었는데 오는 9월 10일 안산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일자리재단 김동현 남부사업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만들고 전 국민이 사용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요. 간략한 네. 행사 소개 부탁드리고 어떻게 운영되나요?
1: 아, 네. 이 사업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단일 창구로 통합한 전문지역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2025년에는 경기도 전역을 찾아가는 순회 방식으로 총 26회를 개최해서 저변을 확대했고 올해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총 7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를 집중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5070 일자리 박람회. 그렇군요. 2025년에는 네. 경기도 전역을 찾아갔는데 올해는 남부권역 시작으로 총 7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공략을 하시는 거네요. 요즘에 사실 이런 채용시장이 많이 디지털화되면서 오히려 중장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 자체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런 박람회 현장을 가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1: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구직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AI 맞춤형 취업 지원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AI 진로 진단부터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AI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박람회 운영 부분에서 입장 시간이 좀 길 수 있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패스를 전면 도입해 현장 편의성을 높여서 중장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지난 7월에는 남부권역 박람회가 열렸었네요. 이번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거고 당장 오늘이 8일이니까 예. 이틀 뒤에 열리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번에 안산 박람회만의 어떤 특징 예, 정리해 주세요.
1: 네, 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저희가 긴밀히 협업하여 9월 10일 안산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특히 좀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인 안산 스마트 허브의 산업적 특성을 적극 반영해서 기획했습니다. 대덕전자 등 좀 지역의 우수한 제조나 산업기업 40여 개사가 참여하여 구직자와 1대1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5070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이끄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 교류의 장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0: 그러면 구직자와 이제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대1 현장 채용 면접이면 그 자리에서도 바로 채용이 가능한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인사 담당자나 인사 담당이 채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제 채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1차 면접을 보고 이후에 2차로로 해당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되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취업이 안 되더라도 뭐 후속 지원 같은 게 있나요?
1: 예, 저희가 박람회가 한 번에 그냥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참여자 기반의 구직자 전용 오픈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채용 정보라든가 행사 안내, 교육 훈련, 지원 정책 등 6개 분야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지난 8월에 안산 박람회 일정과 중장년 행복 캠퍼스 안내 등도 실제로 전화하면서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중장년 특화 직무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또 릴레이로 같이 개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8월 초에 국내 바이오 대기업과 연계해 물류 분야 채용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했고 향후에는 화성산업진흥원의 산업안전지킴이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시장 매니저 등5070 세대에 꼭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바로 가셔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혹시 그 자리에서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네.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분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일자리 박람회는 중장년들과의 만남의 장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계속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9월 10일 안산 행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남은 하반기 일정도 있나요?
1: 예, 저희가 9월 10일에는 안산에서 하지만 또 이제 10월 20일에는 평택, 그리고 28일에는 시흥, 30일에는 하남하고요. 또 11월에는 양주까지 경기도에 있는 거점별로 릴레이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일단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항상 저희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도민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쪽에 준비한 이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내딛을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은 끝까지 우리 중장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분들 참여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1: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공식 누리집인 5070잡.com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요.

0: 부산에서 행사 열립니다. 박람회 참여 방법 공식 누리집 있습니다. 5070job.com 5070job.com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사전 신청 가능하고요. 예. 행사 당일에 현장에 가셔도 현장 등록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김동현 남부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오늘 문제는요. SAT 집을 사기 전에 여러 군데 집을 보게 되죠. 보러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비용을 받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2만 원 먼저 내고 집을 본 뒤에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중개 수수료에서 그 2만 원을 빼주겠다는 건데요.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집 구하는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집 구경까지 돈을 내라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임영웅, 4번 임실 치즈 피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의견도 오고 있습니다. 2460번님이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단순히 한두 번 보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 내놓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억대의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수수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3097번님도 사실은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진짜 살려고 이것저것 가는 건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 받는 건 한국의 정이 많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8364번님은 사실 이거 내는 거 이해는 합니다. 대신 물건에 대해서는 사진은 필수적으로 자세히 다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방문하면 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먼저 사진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그래도 한번 저 보러 갈게요 라고 해서 답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떨까 이런 분들만 내는 거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집을 보러 다닐 때 내야 할지도 모르

는이 돈. 1번 임대료, 2번 임장비, 3번 임영웅, 4번 임실 치즈 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0: 최근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카드론, 보험계약 대출 같은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고 그런데도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도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가계부채가 규모가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수준인 건가요?
1: 가계부채 규모로 보면은 대개 그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몇 퍼센트냐 또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 이렇게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로는 한 80%고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한 우리나라가 6 내지 7위 세계에서 그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뭐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되면은 증가세가 부실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한 6위 7위 정도 되는 것이고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가계부채가 늘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더 강력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속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1: 그거는 이제 그 가계부채는 대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부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저성장이 구조로 들어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노후 고령화가 되면서 노후소득도 충분치 않아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가계부채, 주택 구입이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건데요.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다 이제 조선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산업을 다 가져가면서 지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층도 이제 그 고령화가 진전되는데 국민연금 외에는 이제 소득이 그 정년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형 대출이 그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중장년층에서는 30대, 40대에서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은 필수제니까 그 주택을 사자면은

0: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이그 가계부채의 형태가 원인과 형태가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세대별로 원인과 형태가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빚을 내는 그 요인이 다 현실적으로 다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더 심각하다, 덜 심각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 집은 꼭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자면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이제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필수제인 거죠. 근데 이제 집값이 오르고 또 월세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층이나 고령층은 생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금리가 크게 높아진다든지, 또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뭐 주택가격이 또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부실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히 그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1: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계대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앞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0: 네.
1: 지금은 그두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게더 증가 속도가 빨리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됩니까?
0: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데, 하나는 이제 주택 구입용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구입용에서 증가 속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을 지금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중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대출의 이동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금융권, 제2금융권을 찾게 되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0: 그렇습니다. 그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 빌려준다 이거죠. 그리고 빌려줘도 그 금액이 이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쪽에 약간 금리가 높습니다. 시중은행보다도. 그쪽으로 이제 가서 돈을 빌리게 되고 또 청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대출도 이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은행권에서 이제 규제를 하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에는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점점 강화시키는 게 가계부채를 좀 줄이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갖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줘야 되다 보니까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은 이동한다. 이 이야기는 즉, 정부의 조치가 지금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가 이제 투기성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대출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으로 그 서민금융이라든지 정책 서민금융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정책 서민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나요?
0: 아무래도 이제 청인 이제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특히 이제

0: 은행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저신용자들한테 낮은 금리로 그 대출해 주는 그런 그 금융을 우리가 정책 서민금융,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고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소액 그 신용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의 서민 정책 금융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햇살론, 뭐 보금자리론 지금도 이 정책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민 생계형, 특히 생계형 대출이 이제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서민 정책 금융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생계형 그 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지금 앞서 대출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권으로 이동할 경우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또 기준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지금 이런 악순환이 약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디 부분에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사람 또 저소득층이 더 높은 부자보다 더 높은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금융권에서는 중금리 대출,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아주 고금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중은행 금리도 보다는 높은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저소득층이 이자를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서민금융이나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또 해결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지금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채를 국가에서 탕감해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자꾸만 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빌린 돈은 스스로 갚게 해야지 왜 탕감을 해주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청취자분이.
0: 뭐 그런 문제, 이제 탕감해주거나 그렇게 그럴 경우에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도 또 돈을 빌려도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그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탕감해 주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청취자 사연이 와서 그럼 이것부터 여쭤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이 대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카드론 연체율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 연체율 상승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카드 첫 번째 원인은 뭐 그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카드론의 연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연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카드론의 연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너무 생계형의 경우에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주는데 치중해야 되고, 투기성 그런 투자에 대한 그 대출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

0: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그 당시 고정금리였던 것이 이번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과도 맞물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더 부실화될 가능성, 이거는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중동의 원유 가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반도체 특수 때문에 약 4,500억 달러 이렇게 날 걸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란 것은 외부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렇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취약계층 자금 조달이 더 어렵게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1: 뭐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총량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집값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성장 고령화 때문에 생계형 대출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어그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총량 규제는 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결국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되고 저성장 고령화 이 시대에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두 가지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힘들어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1: 단기 대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투기성 주택 그 가계부채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단기적으로 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데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이란 거는 이 교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하고 주택 수요가 결합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하나만으로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교통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주택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서울 그 변두리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교통을 고려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교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그 청사진을 정부가 발표하면은 단기적으로라도 그 효과는 그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정부가 그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미 그 단기적으로 그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상당히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만 자꾸 생각하지 그 교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거는 별로 거액을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자꾸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용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은 필요한 돈을 빌릴 곳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금 가장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해라. 조언 한 말씀해 주세요.
1: 아까 그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해결해 주는 생계형 대출의 경우에는 내수를 좀 더 부양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대출이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 또 고령층은 지금 대부분 그 노후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국민연금 외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집을 세를 놓고 자기가 변두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판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용은 통화량을 좀 줄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돈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물의 수요, 부동산,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짧게 개인에게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계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1: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채 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 위기가 오면은 부채 위기인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고 부채 위기가 오면은 개인이나 가정들이 크게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채 위기를 고려해서 위험한 투자를 줄이고 또 여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필
0: 오늘 SAT 정답은 임장비였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찬혁의 1조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2: 고양 특례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가을볕이 좁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5차로에선 녹시 관련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화대교 지나 한남대교 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아직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구의 서부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구 제주서부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부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맞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뿐 아니라 형제 자매 사건 역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범위를 넓혀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논란을 계기로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해당 관서에서 근무한 경우 수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고발 두 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팀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비롯한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서울 적선동 사무실 출근길에서 임상시험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게 맞는지 등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며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 층에서 나오는 것을 거론하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자가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 연대를 주도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프랑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마팅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네팔 당국이 육로 수색을 허용하면서 오늘 한국 긴급구호대 6명이 한국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두 곳에서 도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긴급구호대 측은 헬기를 타고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람체 메인 캠프로 이동한 뒤 최대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강력히 희망해왔던 곳입니다. 긴급구호대 10명은 어제 위어댐 인근 터널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했지만 생존자 발견 등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면서 8일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7,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가운데 지난 7월 폭락에 이은 박스권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22.73포인트 오른 7118.12로 지난 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0도, 대전과 대구는 29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동해안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생한 사이버 사고 이후 그 위험성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은 AGI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AGI가 뭘까요? 기존 AI의 약자, Artificial Intelligence 중간에 제너럴을 더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브록먼 사장은 아스트라가 사람이 30분 걸리는 작업을 약 5분 만에 끝냈다고도 소개했는데요. 문제는 높아진 성능만큼 위험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아스트라는 자체 안전 기준 최고 단계인 중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는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공격 과정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스트라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숨겨 인간의 감시를 피하거나 고의로 오답을 제출해 평가자를 속이는 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도 함께 발표하며 우선 소수 기업에만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그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부터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현장에서 드론 수색도 함께할 예정인데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팔 바타리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2: 네, 이곳은 네팔 바타르 트리슐리강 앞입니다.
1: 네, 긴급구호대가 오늘 수색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죠?
2: 네, 조금 전에 긴급구호대가 오늘 수색이 길어질 수 있고 이 수색 이후에는 네팔 측과 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 6명이 지금 막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팔군과 함께 람체 지역에 대한 육로 수색에 나서기 직전에 나온 공지입니다. 이 람체 지역은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거로 추정되는 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입니다. 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는 2km 떨어진 곳으로 이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가족들이 그동안 수색을 계속 요구해왔던 곳입니다. 이 잠시 뒤 헬기로 이동해서 람체 지역의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또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을 도보 수색할 예정입니다. 이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드론도 투입해서 함께 사용할 거라고 긴급구호대는 밝혔습니다.
1: 네, 현재 기상 상황이 어떤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장의 날씨입니다. 지금은 아주 날씨가 좋은데 어제도 이곳에는 두 차례 이상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갑자기 불고 이 마른 땅도 진창이 됐습니다. 예보를 보면 오늘 오후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면서 우리 구호대의 육로 수색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일부 터널에서의 합동 수색만 허용해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도보 수색에서 드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이 구호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어제 우리 긴급구호대의 터널 수색 결과는 어땠습니까?
2: 네, 어제 우리 긴급구호대는 구호대원 10명을 투입해서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인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터널 내부 진입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터널 안이 커다란 돌덩어리로 꽉 막혀 있어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으로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은 종료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터널에 진입했던 대원 일부가 이 오염수 흡입 등으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서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홍수 14일째를 맞는 네팔과 티베트 지역의 사망자는 1,398명, 그리고 실종자는 5,51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의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도 육로 수색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일부 가족들이 요청한 대로 직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산악지대도 계속해서 확인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3: 네, 분당 투싼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기업들의 네팔 현지 수색 어떻게 이어집니까?
3: 네,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 9명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색 활동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남동발전 쪽에서는 현지에서 섭외한 체르파와 그리고 전직 군인 등이 포함된 육상수색팀 46명을 현지에 투입해서 육로수색을 이어갈 방침인데요. 그간 수색했던 지도를 한번 보면은 최근 남동발전 육상수색팀은 홍수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일대를 훑어봤습니다. 하류 일대도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위어댐 쪽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악지대에도 일부 인원이 접근했습니다. 현지

0: 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남동발전의 베이스 캠프도 기존에 있던 람체에서 둔체 지역으로 최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체가 위어댐에서 더 가까운 곳이라 고지대를 더욱 샅샅이 살펴보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주변 산 비탈면으로 대피한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존자 이야기를 들었다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산간지대를 더욱 집중적으로 수색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급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오늘 육로로 람체에 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공중수색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헬기를 띄워서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도 비행 허가를 네팔 당국에 신청할 전망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3대를 강 하류 쪽에 저고도로 날리면서 사라진 직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단서를 샅샅이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검찰이 장모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경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는 검사와 수사관 5명이 투입돼 컴퓨터 수사 전산 자료와 기록 등을 집중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는 4명이 투입됐는데 오전 중 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제주 서부서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호의 종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 과정 등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주경찰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본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 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전산망의 호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3: 어제 4%대 상승하며 6,990선에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함께 7,000피를 회복한 뒤 상승폭을 키워서 7,100을 넘었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잠시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4: 네, 오늘 코스피는 0.72% 오른 7,045선에서 출발하며 개장과 함께 7,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000을 되찾은 건 지난달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또 장중 7,130을 넘기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급등 이후에도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7만 2천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79만원대에서 개장해 4%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한전기술이 10% 넘게 오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증시가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의 향방과 이란전쟁 관련 소식 등에 따라 장중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7% 오른 826선에서 출발했지만 잠시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에선 개인이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3: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 1336.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33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 중심의 달러 매도세와 엔화 강세, 달러와 약세 등의 여파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8.78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부터 반도체 추가 투자까지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칼끝이 왜 유독 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을 알아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파병과 천붕투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데 묶어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딜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높은 주한미군 의존도는 미국의 기여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6: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려고 3만 9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 작전 하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하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여기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조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미국 내 공급망 재편의 핵심 타깃입니다.
6: 세계 무역은 매우 중요하며 오직 미국의 책임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5: 특히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여기에 추가 청구서를 얹어 이익을 한계치까지 짜내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관세로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을 압박하는 복합적 지렛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트럼프식 청구서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결국 트럼프식 비용 청구서는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국의 실리를 쥐어짜는 구조로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중동의 군사적 화약고와 통상 전선이라는 이중의 덫 속에서 한국이 치러야 할 외교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김승원 용의인 후보자 일단 청문회는 가겠다.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노무현 삼성전자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우리 양모 대표하고는 카페 같은 그런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당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시기는 한동훈 전 장관이
4: 김승원 후보자의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민주당 오빠 게이트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 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 부담스러운 문제는 정리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2: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 단일 좀 한번 다시 한번
2: 김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0: 네, 일단 청문회는 간다. 청와대 기조는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면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해인 후보자 부적격이라는 뜻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거 오보다. 당에서 그런 입장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8: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사실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2: 김영진
8: 그
2: 민주당 의원입니다.
8: 자질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검증이나 국민의 검증이 파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0: 보기엔 논의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바람이 있고
1: 네.
0: 그런 장이 제가 보기엔 인사청문회 장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더 늦지 않게 진행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네.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1: 근데 최근에 민주당 그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가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죠. 뭐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1: 예.
0: 결론은 이제 후보를 지명했던 부분들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지명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국회 청문회 거쳐서 결정하는 건데
1: 네.
0: 실제로 그 사이에서 잘 판단하고 고려되거나 파악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지명 후보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김용진 의원님은 그 중에 한 분 아니셨습니까?
0: 저도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1: 네.
0: 본인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1: 네.
0: 한마디로 의원과 장관의 겸직 문제 또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1: 네.
0: 실제로 기본소득당은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용해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정당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1: 예.
0: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얘기하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다.
1: 예.
0: 한마디로 기본소득당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박수영 의원님, 근데 기본소득당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고민은 끝난 것 같거든요. 겸직 사례에 대해 새로운 길은
2: 그렇죠.
1: 새롭게 보전되고
2: 네. 네.
1: 시도가 돼야 하는 새로운 선례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 겸직의 길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2: 뭐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1: 예.
2: 볼 수밖에 없겠죠.
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의
1: 예.
2: 이름으로 후보를 내본 적도 없고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고 용혜인 후보 한 사람이 이른바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지금 비례대표 두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소득당 당의 입장이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한 번도 안 받은 당이 11억씩이나 정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 대해서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1: 네.
2: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된다라고 기조를 확 정한 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강행하겠다 뭐 이런 것도 깔려있다고 보세요?
2: 뭐 강행이야 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강선우 후보, 이해훈 후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했고 그게 또 정권에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1: 예.
2: 과거의 선례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가 계셔서 그런지 이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1: 예.
2: 어느 정도로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1: 프랑스까지
2: 저는.
1: 프랑스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사 검증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냐.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저는 야당 측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민정비서관, 뭐 인사비서관 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고 또 본인 동의하에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검증했던 부분인데
1: 예.
0: 그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인사 검증에 관한 부분들을 폭과 깊이를 좀 넓고 깊게 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장관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내는 과정들도 이번 기회를
1: 네.
0: 잘 교훈 삼아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지 과거 총무 비서관, 현재는 일 부속실장은 뭐 문서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수행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 직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인사의 키맨 뭐 이렇게 불릴 수는 없다 이런 건가요?
0: 제가 보기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그렇게 그 판단하고 정보를 가지고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합니다.
1: 네. 직책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직책대로 하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키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떻게
0: 어제
1: 들으셨습니까?
0: 청와대
1: 예.
0: 해명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사위원장이 있고, 즉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인사위원장 중심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해명이 나왔는데, 굳이 그걸 인사위원장이 있고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이유가 김현지, 만사형통을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김현지가 아니라 강훈식이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강조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의구심을 더 일으키고 있고, 소용주 저전 부대변인이 방송 나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라인 김현지잖아. 이렇게
1: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 뒤에 농담이라고 해결했지만 사실 그 장면을 보면 농담스럽지가 않은 장면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라인, 뭐 김현지, 이태영, 김용채 이런 라인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1: 예.
0: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인사를 계속 실패하고 있고, 이번 개각도 6명을 개각했는데 제가 뭐 하마 개각 하나만한 개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하나만한 걸 넘어서 해서는 안될 개각, 그 일종의 자해 개각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민정과 인사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질
1: 예.
0: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1: 서영주 소장은 이제 거듭 농담이었다. 이제 해명을
0: 그렇죠.
1: 하는데 국민의힘은
0: 실제로는
1: 계속 이제 의구심을 갖는,
2: 소용조
1: 예.
2: 부대변인이 그 과정 자체를 알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1: 예.
2: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이번 개각의 이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저는 수렴을 했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들,
1: 예.
2: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급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대한 판단의 문제, 그리고 중기벤처의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는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기 해서 재경 부총리, 중기벤처부 장관,
1: 예.
2: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사실은 주요한 부처에 대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조금 더 혁신해 나가고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큰 폭에 의해서 개각을, 중폭 개각을 진행을 했고,
1: 예.
2: 또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을 청와대 AA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 연대로 탄생했었던 이재명 정부의 이
1: 네.
2: 출범 자체에 대한 의의를 살리고 튼튼하게 해나가겠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의를
1: 예.
2: 표명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우리가 듣겠다, 그리고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의견을 주시면 우리는 변해 나가는 정부로서 위치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한 거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한두 개 지금 용해인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1: 예.
2: 의해서 전체적인 개각의 방향과 내용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주택정책, 국방정책, 일자리정책, 여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변화의
1: 예.
2: 지점들을 중폭 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네.
2: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도어스태핑에서 청문회에 의혹을 계속 제기한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저는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생활이 권력을 악용해서 로비를 벌이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 브로커 양과 김승원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5.18 전야제 새천년 NH 룸사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이 그런 오빠들이죠. 그런 민주당 오빠들이 지금 이 오빠 독양 로비에 대해,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동훈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장께 제가 요청합니다. 뭐 제가 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그냥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증인이든 위원이든 어떤 이름표든 관계없이 제가 가서 지금 이런 오빠 독양 로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의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1: 네. 뭐, 청문위원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케이 할까요?
0: 저는 안 받을 거라고
1: 안
0: 봅니다. 보신
1: 받을까요? 예.
0: 것처럼 우리 한동훈 의원이 화력이 세고
1: 예.
0: 공격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감은 청문회장 자체가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는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이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0: 그럼 공격을 하게 되면
1: 아니 후보자가 원해도요?
0: 후보자가 원한다고 정인이 뭐 채택되는 건 아니고요. 여야 간사 합의가 있고 위원장이 오케이를 해야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까지 가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1: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저는 한동훈 의원이 국회가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한마디로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맡고 그 상임위에 해당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한동훈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한동훈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검찰을 망친 검찰 특수부 형사들의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수사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하지만 결국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수사들이 다 무죄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송영길, 윤관서, 이성만 등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의원도 되돌아보고 본인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저렇게 흥신소 직원처럼 카더라로 가지고 사진으로 아니면 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한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신약 로비가 식약처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됐는지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주변 부인 양모 씨에 관한 사진이라든지 통화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신약 로비라고 하는 결과를 꿰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식약처 김강림 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신약에 관해서는 신청과 검증 과정들을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처장이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을 처리하라,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했고 11명의 검사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 시기에 수사했는데 다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기소유예 된 사건을 지금 이렇게 되돌려놓고서 다시 조각을 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1: 뭐 공익적 민원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이제 양 씨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뭐 또 민주당에서 흥신소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언론이 또 집중적으로 캐는 부분은 또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그거를 무소속인 야당 의원한테 그 정도를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한 얘기죠. 지금 제보받은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 그리고 사진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입틀막하게 되면 야당 의원이 무슨 수로 압수수색을 자료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차라리 진짜 서영교 위원장이 받아줘서 청문회를 꼭 하고 싶다면 거기서 한판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서영교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여성사업가 양모 씨를 어디서 만났고 뭐 어떤 관계냐 이런 부분을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어제 법조인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사이다라고 했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해외에 책을 보내는 봉사단체 활동으로 알게 됐고 2021년 그러니까 이 민원이 이제 전달됐던 그 시기죠. 그 시기 무렵에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자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양모 씨를 우연히 만나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제렌셀 관련 상의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냐 이 맥락을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씨와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친한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그런 사이도 아닌데 양 씨의 그 민원을 들어서 식약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2: 저는 객관적으로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만나왔고
1: 예.
2: 그 얘기를 들어서 일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에 의해서 예. 식약처에 연락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 뭐 이렇게 이런 부탁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그냥 태워서 확인한 정도의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 김승원 지명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은 그 과정들에 관해서 2022년부터 11명의 검사들이 정확히 다 조사를 했던 과정 아닙니까? 식약처장도 조사했고 담당 과장도 조사했고 담당 사무관도 했고
1: 예.
2: 김승원 후보자도 조사를 했고 양모 씨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 우리 무소속 의원이 예. 3류 소설을 지금 재창작하는 겁니다.
1: 3류 소설입니까?
2: 예.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시 또 나오고 엑스트라들이 나오잖아요.
1: 예.
2: 실제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송영길, 최재성 의원은 사실은 이 식약처 관련한 사안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끼워넣기로 해서 3류 소설의 엑스트라로 여러 가지 막 중에 일막을 자꾸만 그렇게 쓰는 거죠.
1: 저는 예.
2: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장관 후보에 검증을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1: 예.
2: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의원이 본인이 지금 특수부 검사, 조작기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1: 예.
2: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증하고 정책 능력을 살펴보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그래서 의원님 간략하게요.
2: 과하게 그 실제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1: 예.
2: 송영길, 최재성 전 의원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1: 예.
2: 타당하지 않다.
1: 예.
2: 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기류가 이것은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을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많은
2: 저는
1: 질문이
2: 공익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1: 예.
2: 뭐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민원 처리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1: 예.
2: 사실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연관된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스템에 태워서 보내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본 그거는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부산 북구에서 구포시장에 민원이 있어요. 상인이. 대출이나 여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1: 예.
2: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제안하고 민원 처리를 진행을
1: 예.
2: 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1: 예.
2: 그런 저기 부산 북구의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하나도 접수하지 않습니까?
1: 예.
2: 저는
0: 뭐
2: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0: 그 단순한 공익적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받는데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눈물 나게 뭐 보고 싶다라든지 바로 오라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만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또 돈이 문제 있잖아요. 후원금 언급도 하고 김성훈 후보자가 뭐 승인 만나면 수천억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적어도 불소식의 역할은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줄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김영진 의원이 엑스트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 송영길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발끈했습니다. 무슨 오빠들 게이트냐. 3류 영화에 조연 엑스트라를 끌어들이듯 나를 등장시킨 것 불쾌하다. 김승원 후보자 나 잘 모른다. 통화하거나 동석한 적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송영길 의원도 한동훈 의원은 무슨 흥신소 직원이냐.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 청산해라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양 씨의 이제 녹취록인데 뭐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2: 저는 뭐 그 한동훈 의원의 저런 폭로 부분들에 관해서 실제로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다라고 봐요.
1: 타격감이 없다고 보십니까?
2: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1: 아무
2: 봅니다.
1: 의미 없다.
2: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최재성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한테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재성 전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식약처에 관련한 내용으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그것에 관해서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빠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뭉태기로 사람들을 모욕주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앞으로 할 말이 많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문회까지 시간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또 소속 상임위가 법사위였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도 좀 정당한 일반 민원이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예. 송영길, 뭐 최재성 전 의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곁다리라고 저도 같이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제기하지 않아서도 될 문제입니다. 다만 송영길 의원의 반응을 보면 나는 뭐 모른다, 양모 씨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왜 흥신소 같은 짓을 하느냐. 즉 스피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인 소위 지약 게이트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위험한 약을 예. 임상 승인을 왜 내게 해줬느냐. 그리고 수천억의 이익을 받고 주가가 9,65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412원까지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 소위 주가 조작 문제. 이게 사실 서부지검이 아니고 남부지검으로 갔으면 예. 금융 그 검사가 있는 그쪽으로 갔으면 이쪽 수사를 했을 겁니다.
1: 네.
0: 주가 조작으로. 그런데 서부지검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약이 안전하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품 쪽으로 가버렸는데 남부지검으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청문회 준비가 이제 야권 차원에서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는 건데 국민의힘 이제 소속 의원들하고 한동훈 이제 무소속 의원이 지금 앞장서 있는 상황에서 좀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0: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우리 당의 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계시고
1: 예.
0: 목표는 어쨌든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자료 공유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김병준 의원님 뭐 타격감 제로일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승원 전담 대응팀까지 꾸렸더라고요.
2: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3인 성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호랑이도 예. 만들 수 있다. 한마디 호랑이면 호랑이가 되는 것처럼
1: 예.
2: 한동훈 지금 전 의원의 행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재성, 송영길이 갑자기 등장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식약처의 로비를 통해서 그 제넨셀 회사의 로비가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1: 예.
2: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을 예. 확인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그게 지금 지난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시기에 식약처,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양모 씨,
1: 예.
2: 그 제약회사 대표 다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11명의 검사가 탈탈 털어서 나왔던 부분들에 관해서
1: 예.
2: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다시 제가 보기에는 복귀해서 여는 건데 새로운 게 나올까요? 지금 지나서 5년이 지났는데
1: 예.
2: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의 향연으로서 지금 사진으로 또 양모 씨에 관한 관계가 뭐, 개인적인 관계가 뭐냐 이렇게 사견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서 마치 무엇이 로비가 있는 것처럼 증명해가는 방식, 전형적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조작 기소나 조작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엮어놓고 고통을 줬던 방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1: 네.
2: 들어요. 저는 최재성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소명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1: 네.
2: 최재성 송영길 의원이 그 일에 공범인 것처럼 지금 지칭을 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 그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의원은 정확하게 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네.
2: 그리고 한동훈 의원 중심으로 국회와 청문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꼭 네. 하고 싶네요.
1: 어쨌든 뭐 한동훈 의원은 뭐 녹취록을 근거로 한 건데 끝으로 한 말씀
0: 네,
1: 해주시죠.
0: 뭐 예. 기소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일선 검사들은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탄핵 직후에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꾸린 그 대응팀이 용해인 의원한테는 꾸려지지 않았다. 김성원 의원에만 꾸려졌다. 이게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 김성원 의원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성원 후보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응팀 꾸렸고, 용해인 후보는 뭐 포기하는 분위기니까 대응팀도 안 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포기하는 분위기입니까?

0: 전체적인 거는 네. 청와대에서도 얘기했고.
1: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은 전담 대응팀을 꾸리며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1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볕이 강해서 모자나 선글라스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는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두 건 들어왔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북상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성 요금소 진입 광장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동 지역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은 양방향 정체고 강변북로는 마포와 용산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내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이른바 캐비닛 정치다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2: 국회입니다.
1: 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2: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실상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며 후보자 개인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황제가 지명했으니 잔말 말고 따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기사만 찾아봐도 나올 의혹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인사 검증을 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중건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운 거라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가 무슨 관계인지도 밝히라는 말도 내놓았습니다.
3: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생활이
1: 한동훈
3: 권력을
1: 의원입니다.
3: 악용해서 로비를 벌이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2: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대응팀을 꾸리고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4: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1: 네, 용혜인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죠. 용혜인 후보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 TV에 출연해 공항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의견이 있다는 점 자체는 알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1: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핵심입니까?
2: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패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한다면서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포퓰리즘과 반기업 정책으로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주적에는 교태로 안보를 암장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암장 정부라고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히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인사는 메시지인데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특혜의 상징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대통령 죄 지우기와 청년층 포기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면서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는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 유행한다고 꼬집은 뒤 국민의힘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서울 적선동 사무실 출근길에서 임상시험 심사지원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게 맞는지 등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별도로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약물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걸 인정한 1심 판결 뒤에도 식약처가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은

0: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검찰로부터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해당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승인 과정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나 제넨셀에 대한 소명 요구 등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검찰을 통해 피의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최종 판결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1: 대한체육회가 잠실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체육회는 경찰과 협조해 사무실 안에 있는 필수 물품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지금은 상황이 마무리가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기장 진입에 동원됐던 경찰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전 9시쯤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장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체육회가 경찰의 출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형사 100명을 배치해 단체의 출입을 도왔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특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체육회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한 건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만으로 처음으로 사무실에 진입해 보관 중인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1: 네, 그동안 체육회 피해가 많이 누적이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5일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 이후 체육회는 사무실이 있는 핸드볼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중요 서류가 있어 임금 지급도 한때 늦어졌습니다. 체육회는 특히 오는 19일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할 예정이라 상대팀 분석 자료와 경기 물품 확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네, 국민들께서 소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 게임
4: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3: 그래서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2: 또 체육회 관계자는 곧 전국체전도 예정되어 있고 선수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내부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네팔 당국이 육로수색을 허용하면서 오늘 한국 긴급구호대 6명이 한국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점 두 곳에서 도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긴급 구호대 측은 헬기를 타고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 지역과 람체 메인 캠프로 이동을 한 뒤에 최대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강력히 희망해 왔던 곳입니다. 긴급 구호대 측은 도보 수색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수색 효과를 고려해 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팔군 당국은 여러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육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측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긴급구호대 10명은 어제 위어댐 인근 터널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했지만 생존자 발견 등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팔 대용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6: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5: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6: 이름을 취합해서 구조팀의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 명이 구조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입니다.
5: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6: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네요.
5: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국세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6: 형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확인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5: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루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1: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 실종자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경과 군이 오늘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은 기상 악화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중 수색을 위해 군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고 함선 15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TNS 캐처호가 예인을 하던 컨테이너선의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원 2명이 바다에 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류에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승선원 8명 중에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선원 6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맞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뿐 아니라 형제 자매 사건 역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범위를 넓혀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있는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이 되며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가려면 시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매달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의 연속성이 요구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뒤에 구속하는 경우 등의 하나입니다.
0: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파병 등 호르무즈해협 관련 문제도 논의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7: 프랑스 정부 측 환영 인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의장대도 일정한 간격으로 예우를 갖춰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한 명씩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니스에서 이틀간의 문화 외교를 펼친 이 대통령이 다음 일정으로 파리를 찾았습니다.
8: 한프간 글로벌 투자협력
9: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8: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7: 파리 방문의 핵심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입니다. 공식 환영식과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이후 회담이 개최되는데 안보와 경제,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공조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격상한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EU 핵심국인 프랑스를 통해 대유럽 외교 역량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파병 여부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안정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온 가운데 이번 회담이 우리 파병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관련 설명회에서 남은 하반기 동안 큰 대외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원달러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는 전제를 달아 이 같은 전망을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30원대에 진입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1인당 GNI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잠정 집계돼 기존의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기존 성장률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설 투자와 정부 소비 등 일부 세부 항목의 수치만 소폭 조정됐습니다. 1차 출시 당시에 하루 만에 판매를 조기 마감했던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이달 말에 다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 성장펀드를 24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출시 후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앞서 1차 당시 펀드에 가입한 경우 2차 펀드에 재가입은 제한됩니다. 1인당 투자 한도는 연간 3천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만기 5년 환매 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만든 노란봉투법 지침을 적용하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것을 우선해 노조의 성과급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처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노조 성과급을 뗀다면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 지침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달 표면 너머로 지구가 보이는 사진. 한가운데 문구 보이시죠? The moon is ours, 달은 우리 것이란 그리스어가 써져 있는데요. 뒤쪽에 성조기가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멕시코주를 부정선거가 심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뉴아메리카로 바꾼 기상천외한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 달 영유권 선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제우주조약상 달을 포함한 천체는 특정 국가가 영토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1: 거대한 바퀴벌레들이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등 위에 전자장치가 달려있는데요. 사고 현장 투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이른바 사이보그 바퀴벌레입니다. 호주 핀절랜드대 연구진은 실제 바퀴벌레 등에 장치를 달아서 이 게임용 컨트롤러로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몸집이 작은 특성을 활용해서 붕괴 건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생존자를 찾고 응급처치까지 수행하도록 해 수년 안에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0: 미국 시카고 거리인데요. 빨간색 이 로봇이 뭘까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10여 대가 막 엉켜 있는데요. 서로 앞을 막고 제자리에서 방향을 틀거나 멈춰서 있습니다. 경로 시스템 오류로 로봇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때 아닌 인도 위 교통체증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운영업체 측은 몇 분 만에 조치했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이렇게 유사한 배달 로봇이 도입된 만큼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자동차를 하나씩 뜯어서 분해하는 소방대원들.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정체는 바로 이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막 입양한 새끼 고양이가 이 차량의 대시보드 뒤쪽으로 숨어든 건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꺼내기 어렵자 이 주인은 이 차를 몰고 소방서를 찾았고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분해해서 구조에 나선 겁니다. 대시보드를 대부분 뜯어낸 뒤 마침내 새끼 고양이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0: 네, 미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뜬금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9: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60여 개의 SNS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뜬금없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표지판의 이름을 바꾸는 AI로 생성한 듯한 동영상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수와 해역 등 지리적 명칭과 달리 주 이름의 경우 대통령에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10: 전부 허울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9: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한 채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자신의 여벌굴 모양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여 있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우주군의 제복 시안이라며 올린 게시물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해당 영화는 파시즘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과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서열을 매긴 이미지를 다시 올리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가상의 그림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예수나 교황으로 묘사한 SNS 게시물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네,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에 군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 야당인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군동원을 언급했던 탓에 정직한 선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의 불안감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댄케인 합참의장은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연방 군병력이나 주 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란이 공식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1: 네,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파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글로 된 경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11: 이례적이죠. 그런데 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9월 4일부터 계속 점증적으로 이런 메시지에 관련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그걸 발표하는 그 매체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9월 4일 날 이란 입장에서
0: 이란이 이제 밝혔죠.
11: 한국이 만약에 위원입니다. 파병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밝혔는데 그때는 친헤즈볼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그 매체인 그 알마야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냥 고위급 이란 고위급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9월 4일 날 나왔는데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9월 7일 날은 그 외무부의 이란 외무부의 그 대변이죠. 그 바가이가 직접적으로 그 X 계정에 한국말로 예.
0: 한국말로
11: 이제 이렇게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우리가 번역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습니다. 한글로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11: 듣는 그 예. 화자를 특정을 한 거죠. 예. 한국 정부, 한국 국민, 그다음에 그 한국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한국 언론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그 한국말로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파병을 실제 하게 된다면 이란은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12: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내부의 여론을 세심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6: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2: 우리 내부에서 사실 여당에서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특히 범여권 쪽에서는 뭐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고
6: 예.
12: 그러니까 저렇게 한글로 하는 것은 이 반대 목소리 쪽에 힘을 실어서 우리

0: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피한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1: 네.
0: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란이 우리가 거기에 파병을 뭐 여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자원이 거기에 투입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투입될지 모르지만 이란이 우리를 향해서 물리적으로 무슨 피해를 준다거나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위해서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사명은 헌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이고, 청해부대도 파병을 한 것이고,
1: 예.
0: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욕은 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비전투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우리가 파병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1: 예.
0: 우리에게 무슨 뭐 물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파병도 여러 형태가 있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어떤 형태를 우리
0: 맞습니다.
1: 정부가 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2: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1: 예.
2: 주셨는데요. 이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마 지금 이란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 있어서 파병할
1: 예.
2: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다 지금 주한 이란 대사관도 다 그걸 파악하고 보고를 다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1: 네.
2: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소외 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같이 하느냐,
1: 예.
2: 아니면 지금 그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선박을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조금 약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PA 초계기를 보내겠다라고
1: 예.
2: 하는 정보 활동인데 만약에 그
1: 예.
2: 정보 활동이 이란에 대한 그 어떤 그 군사 행동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미국한테 공유하는 행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 전투병력이 파견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선박을 이제 호송을 해 나올 텐데
1: 예.
2: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선로로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해협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해협에 대한 그 이용도를 낮춘다든지 하면 이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전투 행위는 아니지만 전투 행위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할수 있어서 우리 그 정부는 과연 어떤 지휘 체계에서 하고 어떤 임무들을 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란 그 항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뽑아야 할지를 좀
1: 예.
2: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서 가야지
1: 예.
2: 이란의 그 대응이나 이란의 공격을 조금 약화시킬 수
1: 예.
2: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1: 이재명
2: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2: 네.
1: 분석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어느 경계선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선이 있을 거고
0: 그럼요.
1: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파병의 규모나 또 파병에 이제 소요되는 투입되는 그 어떤 군사력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세 가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초계기,
1: 예.
0: P-8,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건 해상 초계기, 이 정보를 탐지하는 그런 행동, 저 자산이고 한 가지는 이제 군수 지원함을 이제 했거든요. 군수 지원함은 글자 그대로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군수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특수 부대에 있는 EOD 다시 말하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뭐 무고한 유조선이나 상선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1: 예.
0: 그런 행동들을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그런 거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직접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프랑스와 영국은 다국적 임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달부터 사실 그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언

0: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1: 예.
0: 대통령도 가시면은 거기에서 다국적 인무단에 포함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우리가 월남전에 갔을 때는 별도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을 지키면서도 미국에게도 도움이,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2: 네. 자, 미국이 뭐 이란의 유조선도 공격을 하고 어쨌든 해상 어떤 봉쇄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뭐 미국의 새 영토다 이런 또그 사진 같은 걸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영토를 올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새 영토다라고 처음 8월에, 8월 18일에 트위터에 올리고 지금 세 차례 계속 이걸 올리고 있거든요.
1: 네네. 그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3: 그거보다는 이거는 내부 정치인 것 같습니다.
1: 내부 정치.
3: 내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이건 이미 우리 영토와 다름없다라고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봉쇄 효과는 계속 나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계속 그거 경제적 여파를 받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해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도 항구가 참여를 해라, 이건 자유항행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국제협이니 너네들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 영토다, 미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무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말을 우리가 그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떤 그 외교 정책상에서는 조금 그좀 어깃장이 나는 그런 발언이긴 한데, 제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상황이 잘안팔안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나도 보고, 또 지금 자기가 이란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동맹국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내부 정치용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다가오는데 이제 이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달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얘기에 게시물까지 이제 올린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호르무즈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좀 확실히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미국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0: 근데 이제 미국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이란을 굴복시켜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호르무즈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사실 그 어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들이 풀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따지는 그 기준 자체가 100% 다 되면 그게 성공이냐, 아니면 60, 70% 정도 되면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요, 어쨌든 2월 말 이후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나왔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란의 그 과거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그런 테러적인 행위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고,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순순하게 호응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 당장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잘볼 수가 있는데, 몇 시간 전에 뭐 전쟁이 곧 끝나고 기름값이 매우 떨어져서 뭐 갤런당 2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올렸어요. 이 부분을 놓고 그 휘발유 값이 높은 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의 부분인 것 같아요.
3: 정확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때 그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7달러, 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유가 그렇고 브렌트 유가 97달러 정도 되고, 지금 그 소비자 그 휘발유 가격도 4달러 이상이 갔고,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는 5달러 이상 이렇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경제적인 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 앞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물가 그리고 유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향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영토란 다름없다. 우리가 뚫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뚫려야만 유가가 안정된다.

0: 라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삼척동자도 이제 다 아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식의 그런 SNS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지금 이왕 그림이 나온 길에 크게 좀 보여주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SNS가 이제 최근에 계속 또 논란이 되는 게 뜬금없이 앞서 그 그림 보여주시죠. 뉴 멕시코주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선언이 가능한 겁니까?
2: 아니, 불가능한 거죠.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또 미국의 영토로 표시한다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런 거를 올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1: 지금
2: 거거든요.
1: 지금 저 그림이거든요.
2: 그렇죠.
1: 뉴 멕시코에 아메리카를 붙입니다.
2: 예. 그러니까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뭐 멕시코만 그쪽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캐나다를 뭐 미국이 몇 번째 주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내에서
3: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란이 공식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글로 된 공개 메시지를 올려 심각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파병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0: 햇빛에 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1: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5: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16: 왜 아내를 살해한 겁니까?
17: 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16: 뭐라고요?
17: 그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다 불리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15: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 아니 근데 여자가 남편 피해서 다른데 숨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대?
16: 그게 아주 황당한 대목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는 것 같던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17: 잠깐만,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주소가 이혼 소송 때문에 알려줬다고? 그게 말이 돼?
15: 경찰도 현재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17: 범행 당시 애도 있었다며?
16: 그니까 엄마가 공격당하는 그 현장에.
17: 와, 어린아이가 그걸 직접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일 텐데.
15: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5: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18: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로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5: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인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18: 네, 법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접근 및 연락금지 같은 임시보호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런 보호조치를 작정하고 어겼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15: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뭐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됐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8: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이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18: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 주 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 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15: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18: 결과적으로 제도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15: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18: 네,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범행 이유,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18: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해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 봐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15: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18: 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 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은 무겁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혼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간 만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5: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장 이혼소송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진술을 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바뀐 진술 중에서 어떤 걸 더 신용을 하게 되나요? 최초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18: 네, 진술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최초의 한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조언을 받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건 직후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한다면 법원은 최초에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 범행 여부일 텐데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살인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18: 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했는지 뭐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건물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5: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이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18: 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77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5: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Young Girl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덥죠.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볕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습니다. 현재 서울 29.6도, 대구 28.4도, 전주 29.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부터 동쪽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 지역은 최대 20mm의 비가 오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정체 구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마포,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영동대교부터 정체 보입니다. 하남 방향은 잠실철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4차로에서 녹지 작업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대한체육회가 잠실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1: 체육회는 경찰과 협조해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필수 물품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2: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1: 네, 오늘 오전에는 체육회가 진입을 하면서 잠시 좀 대치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경기장 진입에 동원됐던 경찰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대한체육회가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장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체육회가 경찰에 출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관 1,800여 명이 배치돼 단체 출입을 도왔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특검 관계자들이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체육회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한 건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만으로 처음으로 사무실로 진입해 보관 중인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0: 네, 그동안 체육회 피해가 많이 누적됐죠?
2: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5일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 이후로 체육회는 사무실이 있는 핸드볼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중요 서류가 있어서 임금 지급도 한때 늦어졌습니다. 체육회는 특히 오는 19일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할 예정이라서 경기 물품과 상대팀 분석 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네, 국민들께서 소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
4: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3: 그래서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2: 또 체육회 관계자는 곧 전국체전도 예정이 돼 있고 선수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내부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은 별도의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하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5: 네, 서울 적선동 사무실입니다.
1: 네, 김 후보자가 오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죠?
5: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공지한 대로 별도 도어 스태핑은 하지 않았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심사 지연 사유 하기 위해서 시행처장 연락했다고
5: 김 후보자의 직접 발언은 없었지만 청문 준비단을 통해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준비단 내부적으로는 개별 의혹에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식약처 청탁과 셀카 논란 등에 대해서 어제 김 후보자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5: 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정은 없었고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친한 후배로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가족 기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환경 특성상 학교를 열기도 선생님들을 모시기도 쉽지 않다며 헌신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의 과거 통화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서 공개한 2021년 9월 1일과 2021년 9월 4일 시점에 양 씨와 강 씨 간 전화 녹취록에서 양 씨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식약처 원장과 친하다, 또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양 씨가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비서실장님 간담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말한 언급도 녹취록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1: 네, 앞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포함한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이 배당됐다고요?
8: 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 두 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선 수사 3과가 고발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이 아닌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사팀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8: 네, 앞서 김승원 후보자가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수사팀은 우선 재수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게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실제 돈이 오고 가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0: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1: 네, 현장에서 드론 수색도 함께할 예정인데 대원들의 안전과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9: 네, 이곳은 구조 헬기들이 수시로 이착륙하는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입니다.
1: 네, 긴급구호대가 람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까?
9: 네, 헬기가 바타르 군부대를 40분쯤 전에 이륙했습니다. 이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과 이규호 구호대장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은 한국인 실종자들의 대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도보 수색을 최대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 2대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오늘 실종자 구조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구호대장도 함께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긴급구호대는 오늘 수색이 길어질 수 있고 수색 이후에는 네팔 측과 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오늘 수색에 나선 람체 지역은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입니다.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들이 계속 수색을 요구해왔던 곳인데 네팔 군 당국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면서 그동안 육로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람체 지역의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 지역과 그리고 메인 캠프 오른쪽 산악 지역이 오늘 도보 수색의 포인트입니다.
0: 네, 현재 기상 상황이 변수라고요?
9: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장의 날씨입니다. 어제도 이곳에는 두 차례 이상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갑자기 불고 마른 땅도 진창이 됐습니다. 예보를 보면 오늘 오후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도보 수색에서 드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구호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어제 위어댐 인근 터널에 진입했던 대원 일부가 오염수 흡입 등으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서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홍수 14일째를 맞는 네팔과 티베트 지역의 사망자는 1,398명, 실종자는 5,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네, 전해드린 것처럼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도 육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 일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산악지대도 계속해서 확인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10: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우리 기업들의 네팔 현지 수색 오늘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10: 네, 일단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 9명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는 기업 등 팀의 수색 역시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남동발전은 현지에서 섭외한 셰르파나 전직 군인 등 46명을 현지에서 계속해서 투입하면서 육상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수색했던 일대의 지도를 확인해보면 최근 남동발전 육상수색팀은 홍수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워하우스와 사무동을 중심으로 일대를 훑어봤습니다. 하류 일대도 보면서 최근엔 위어댐 쪽으로 향하는 가파른 산악지대에도 일부 인원이 진입했습니다.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거점도 기존에 있던 람체 지역에서 둔체로 최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체가 위어댐에서 더욱 가까운 고지대라서 일대를 샅샅이 살펴보려는 조치로 풀이됐는데요. 산 비탈면으로 대피한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산 쪽을 더욱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기업팀은 또 정부가 급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오늘 육로로 람체로 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공중수색에 집중합니다. 어제는 헬기를 띄워서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도 비행허가를 네팔 당국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또 어제는 드론 3대를 강 하류 쪽에 적어도로 날렸는데 오늘도 사라진 직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단서를 샅샅이 확인해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0: 이번 대참사의 발원지인 네팔 빙하에서 이미 두 달 전부터 균열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재난 발생 닷새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빙하가 무너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대재앙. 중국 연구팀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과 8월 16일 위성 레이더 영상을 비교해보니 빙하에서 균열 확대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12: 레이더 차분 기술은 두 시점의 지표 변형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균열이 커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중국 연구원입니다.
11: 재난 발생 닷새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빙하가 무너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고 7,546m 무스타그 아타산의 제2호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 네팔 티베트 접경과 같은 대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2: 이번 빙설 붕괴 지점은 무인지대이고 도로와 거리도 꽤 멀어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입니다.
11: 중국 당국은 지구 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 60년 동안 칭하이와 티베트 고원에 있는 빙하가 2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 곳에 달하는 작은 빙하천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2: 급격한 온난화가 빙권의 소멸을 촉진하면서 빙하 호수의 숫자와 면적이 빠르게 늘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가기후센터 부주임입니다.
13: 반대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는 더 늘었다는 건데 비슷한 재난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미국의 공격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4: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2: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안간힘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네팔에 파견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산악지역 도보수색에 나섰는데요.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초 허락하지 않았던 네팔 당국이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수색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못했던 도보수색을 직접 나서게 된 건데 어떤 부분에 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15: 네, 도보수색에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본격적인 구조 탐색을 지금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주춤주춤하면서 또 이렇게 탐색을 막고 하는 것들은 현지의 기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냐, 예. 지형 지리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2: 문현철 호남대 교수입니다.
15: 내려오는 그 급류 속에 그런 많은 진흙 그런 뭐 돌덩이 뭐 이런 것들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진흙들이 아직 덜 굳은 상태에서는 늪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구조 대원들이 그곳을 탐색하다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교부의 그 신속 대응팀과 해외 긴급구호팀 KDRT 이 팀하고 우리 그 기업 시공업체였던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이런 그 기업 팀들의 또 활발한 활동 또 우리가 시공 국가로서 단순한 뭐 이렇게 어떤 그 관광객들이 어떤 피해를 본 차원을 넘어선 네팔의 국책 사업, 네팔 발전량의 20%를 담당하는 그런 발전소 건설 사업의 어떤 시공 국가로서의 우리의 그런 치열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네팔 당국이 많이 또 이해를 해줘야 되고, 네. 우리는 끈질기게 네팔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네팔 당국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색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동작전을 정말 치열하게 전개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사실 어제만 해도 네팔 당국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16: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안전상의 문제, 그다음에 또 기상이 계속적으로
4: 염건웅 유원대 교수입니다.
16: 일단 그 헬기 이륙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허가를 잘 안 해줬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육로 수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험하다, 그리고 지금 뭐 추가 뭐 산사태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안전상 문제로 일단 네팔 군 당국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 동안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육상 수색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급하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했죠. 그래서 예. 그 네팔 외무부 장관을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안에서 이제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이런 어떤 그런 외교적인 우리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네팔 당국에서 이제 군 지금 지휘관 쪽으로도 아마 하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군 지휘부에서 지금 네팔 지금 우리 수력 발전소에 있는 군 지휘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군 지휘부에서 이제 육로 수색, 그러니까 육상 수색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수색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가 그 최근에 그 한 굉장한 성과를 냈죠. 지금 긴급구호대가 위어댐 근처에서 약 225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가 지금 225m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 안에 이제 더 이상 그 진입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어댐의 수색은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네. 종료를 했고,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수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두산에서 띄운 헬기라든지 해서 한 3대 정도 헬기가 띄었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도 띄어서 지금 숙소와 사무동, 그 다음에 하루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중에서 지금 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두산 측이라든지 남동건설 측에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 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파워브릿지와 옐로우 브릿지 왼쪽의 산악지역, 네. 그다음에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지역입니다. 약 2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이 부분을 좀 집중 수색해달라라는 지금 우리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육상 수색이 지금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만 지금 수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수색팀이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 실종된 그런 위치에서 가장 이제 근접한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육상 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0: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이제 네팔 수색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육상팀이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두 곳까지도 이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도 잠깐 문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기상 상황이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6: 네, 그래서 지금 뭐 몬순 기후라고 하는데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래서 네. 이 지금 화면에 뭐 강이 보이는데 이 강 왼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오른쪽은 비가 안 오는 뭐 그런 정도의 기후입니다. 그리고 네. 갑자기 뭐 이제 헬기 허가를 받아서 떴는데 앞에 뭐 시야가 뭐 100m도 안 나오는 네. 뭐 심지어 뭐 1m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육로 수색도 사실은 어렵지만 공중 수색마저도 다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네팔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현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팔 측에서도 또 우리 이제 구호대가 또 어떤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들의 또 책임도 있다 보니 네.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구호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떤 고난도 훈련을 받고 수색 구조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25m 터널 안으로 여태 만에 그 터널로 들어갈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이 수색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안에 밖에서 로프를 걸어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 어떤 이상이 생겼으면은 밖에 있는 또 이런 구호대가 구조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까지 갖춰놓고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뭐 물이 있다라고 하면 물에 뭐 띄울 수 있는 뭐 보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뭐 이런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또 필요한 경우 뭐 산소통 같은 경우도 갖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조대가 지금 어떤 뭐 일단은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이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육로 수색이 사실은 가장 시급하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으로 접근해서 들어갔던 게 이제 225m 그 위아래 안에 들어갔던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위치에 있었던 또는 대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육로 수색 지점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예, 지금 뭐 염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구호대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 문제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 교수님 늘 강조하신 것처럼 구호대의 이제 체력 문제,
15: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잘 안배를 좀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15: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긴급 구호대 탐색 구조 대원들의 그런 안전 관리 문제.

0: 합니다. 재난 리더십 분야에서 충분히 그런 구조대의 안전과 피로관리가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그 어떤 놓치기 쉬운 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은,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현지의 특수한 지형과 위험성을 이렇게 간과하기가 쉽다. 그런 현지 특수성에 기인한 위험성도 네. 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자, 정부 긴급구호대가 네팔 수력발전소 구역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앞서 실종자를 찾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내부는 거대한 바위로 가로막혀서 통과하기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2: 안에 넓어요. 어때, 수색 더 들어가요, 말아요? 여기도 좀 더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 예. 자, 지금 우리 구호대원들이 세 차례 터널 내부 진입을 시도했는데, 앞서 발견한 중국인 실종자 한 명 외에는 추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돌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이를 막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네요.
3: 네, 영상 보면은 이제 뭐 대원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겨우 사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들어갔더니 나오는 게 바로 또 안쪽 들어가면 이제 그 가슴 높이까지 이제 물이 찬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진흙 등이 뒤섞인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 안에 보면 심지어 뭐 레미콘 같은 뭐 중장비들까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225m를 뚫고 들어간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안에 이제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생존자 우리 트리슐리 원 터널에서 찾은 그 중국인 생존자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또 한 명이 있었다라고 예. 했고 뭐 또 알려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불명의 이제 두 명의 시신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 섞인 그런 좀 생각을 하자면 이 트리슐르 터널은 역시 우리가 예상하기로 9.7km의 또 길이와 6.5m의 직경을 갖고 있는 이제 대규모 터널이다 보니까 이 터널 안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실종자들을 찾을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말고 이제 3A 터널 주셨잖아요. 네. 트리슐리 3A 터널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지금 그 있었던 그 지금 작업자들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물도 마시고 버텼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공간들이라든지 작업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서 충분히 이제 뭐 생존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볼 수
4: 네.
3: 있죠.
4: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셨던 그 터널 내부 수색 장면, 그 터널이 이제 위어댐 터널 수색 영상이었는데, 네, 이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위어댐 터널은 앞서 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색이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 당국에서 그런 위험성이나 아니면 생존자 발견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색 중단을 이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네팔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네, 긍정적인 뭐 존중하는 평가와 조금 우려되는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먼저 존중하는 평가는 저곳의 지형 지리와 특징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제2의 제3의 또 그런 자연댐의 붕괴로 인한 범람의 문제 폭류성 그 급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좀 약간의 그 우려가 되는 조금 비판적 평가를 한다면 예. 네팔이 어떤 그 저러한 재난을 많이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켜켜이 쌓여져 온 일종의 매너리즘성, 포기성 뭐 그런 심리도 있지 않겠냐. 이유는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런 이런 그 급류성 어떤 그 터지는 재난, 폭류가 내려오는 재난을 끊임없이 겪어오면서 이렇게 뭐 살아왔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자포자기성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0: 본다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는 지금 시공 국가로서 9분이 지금 저렇게 지금 연락두절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호주나 네덜란드나 영국, 미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호주나 말레이시아 이쪽의 소식들은 좀 잠잠하잖아요. 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도 빨리 유엔 오차하고 네팔과 협력을 해서 여러 기술을 동원해서 앞에서 염 교수님 말씀하신 저 트리블리 터널 또 우리가 위어댐 이런 데를 좀 빨리 그 안에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서 얼른 빨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왜 그쪽에 그 어떤 그런 소식들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네팔 당국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함께 이런 구조 탐색 작전을 다방면으로 펼쳐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1: 자, 지금 뭐 터널로 들어간 그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터널에 진입했던 구조대원 가운데 일부가 두통, 복통을 호소했고 항생제도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좀 오염된 물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여기에 노출된 게 이상 증세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2: 네, 지금 터널 내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오염된 물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이 겹쳐져서 지금 뭐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일부 대원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폐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 자체도 좀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사 얘기로도 여기 이제 황화수소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황화수소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두통,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황화수소가 이게 어떤 그
2: 그러니까
1: 고통을
2: 뭐 이게
1: 유발하는 건가요?
2: 호흡이 곤란하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독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캔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 수색이나 구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그 작업 그런 수색 작업장 내 이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색 구조 구호대의 어떤 안전 또는 건강상의 지금 문제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드렸듯이 이제 뭐 다른 어떤 지역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네팔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다른 곳으로 좀 들렀다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한 김지용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3: 네, 이 자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소감과 각오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4: 형사 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5: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4: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그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 검찰 재직 시절에 검수완박을 반대하셨는데 그 견해가 좀 바뀌신 건지 바뀐 거라면 좀 이유도 궁금합니다.
4: 그 부분은 뭐 기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검찰 출신 중수청장 임명이 이제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 경찰 권한이 커졌는데 좀 생각하고 있는 협력 또는 견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그 부분도 저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7: 검사 재직 시절에 이제 성남시 임대아파트 보유하면서 분당구 전세 사실

0: 거주, 전세 거주로 이렇게 사실 여부가 확인될까요?
1: 지금 그것도 청문회 절차에서 뭐 국민들께서도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출근이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1: 뭐 이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뭐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3: 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출근길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뭐 기자들이 검사 출신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성남 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만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가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책임과 책임감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은 다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는 계속해서 네팔 수색 구조 관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9일 만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 발전소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죠. 산제이 사 씨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 터널이 굉장히 깁니다. 터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류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네. 터널이 정말 깁니다. 인근에 3, 4명이 같이 있었고 말이나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구조된 네팔 발전소 직원입니다.
4: 네, 이렇게 재난 속에서 좀 오랫동안 버티다가 구조가 된 분들에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제 터널에서 속옷을 벗어서 그 천으로 물이 탁하기 때문에 그 물을 걸러서 마시기도 했다. 또 기도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72시간이 지나서 구조된 분들의 그 특징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조대원들이 그 구조 대상자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탐지해내는 그 탐지 기술이고요.
3: 네.
6: 두 번째는 이제 이 생존자가 안에서 버텨내는 생물학적 지혜입니다. 물을 먹는달지 어떤 음식물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조금씩 섭취한달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이 안에서 버티는 분이 심리적인 마음의 힘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심리, 희망의 심리. 이것이 결국 72시간, 일주일, 10일을 버티게 한 거다.
3: 네.
6: 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교훈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그 생존분의 어떤 그런 큰 지혜가 우리에게 울림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점은
3: 네.
6: 네팔 당국의 그 구조 응급 의료 시스템이 조금 열악하구나 이걸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계속 10일 이상 있었는데 갑자기 밝은 곳에 나오면 이 시력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예, 예.
6: 그래서 빨리 수건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밝은 곳에 노출시켜서 막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텐데
3: 예.
6: 저런 좀 상식 같은 것들이 응급의료 상식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점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4: 예. 예.
3: 저렇게 이제 구조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인 실종자 9명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게 되는데
6: 네.
3: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뭐 애초에 휴대전화 마지막 그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 지금 도보도 그렇고 뭐 헬기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 참 답답하거든요.
7: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트리시리 원터널에서 중국인이긴 하지만 그 외국인 생존자를 발견했다.
3: 네.
7: 그러면 결국은 터널 내부라든지 또는 지금 그 사무동이라든지 숙소 인근 지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우리 고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3: 네.
7: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터널 구조 작업을 좀 범위를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입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어댐 인근은 지금 이미 이제 수색을 종료하겠다라고 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진입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3: 네.
7: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종자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던.

0: 그다음에 캠프에서 2km에 있는 그런 좌우 쪽의 산악지형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역을 이제 수색하기로 한 것은
1: 네.
0: 결국은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이제 또 원점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네팔 당국에서 말하기로는 약 95% 지금 통신이 복구됐다라고 하지만
1: 네.
0: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 휴대폰을 통해 지금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 추적을 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1: 예.
0: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진입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터널 구조 작업을 이제 5단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드론이나 레이더나 이런 위성 영상을 통해서
1: 네.
0: 접근로나 갱구 위치를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위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지금 파이프를 뚫어서 산소만 주입을 해줘도
1: 네.
0: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산제이 사시 아까
1: 네.
0: 트리슐 쓰리 터널에서 그분은 러닝으로 물을 걸러서 지금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2: 예.
0: 그러면 지금 물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 터널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진흙과 토사가 섞인 그런 물이다 보니까 그
1: 네.
0: 물을 조금 그래도 밀도가 좀 촘촘한 그런 러닝 셔츠 같은 것들 이런 면서치 같은 이런 것들로 거르기만 해도 불순물이 좀 걸러지니까 생존수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안에서 충분히 이제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아까 말해서 다른 접근로나 갱구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GPR이라고 하는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해서 그다음에 신호를 확인하고 뭐 지진파 음향 내시경들을 통해서 생존 공간이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탐지를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아까 물이 있었잖아요 들어갔더니
1: 네.
0: 그러니까 대형 펌프를 통해서 구조나 수위 차야를 확인하고 이런 또 제한적 배수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굴착이나 통제된 발파 그러니까 그 터널을 네팔 당국에서 폭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이제 완전한 뭐 이렇게 폭탄을 폭파하듯이 폭파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반이나 대형 암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정밀한 이렇게 폭파를 통해서 여기 이제 파이프라든지
1: 진입로만 확보하는
0: 진입로를
1: 거죠.
0: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1: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입 구조를 하는 그런 단계들을 돌입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육로 수색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입로라든지 마지막 실종자가 캠프 인근에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찾고 있으니까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2: 네,
0: 같습니다.
2: 오늘 육로 수색팀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의 발원지인 네팔 빙하에서 2달 전부터 균열이 발견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레이더 차분 기술은 두 시점의 지표 변형을 계산할 수 있어 균열이 커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중국 연구원입니다. 이번 빙설 붕괴 지점은 무인지대이고 도로와 거리도 꽤 멀어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중국 CCTV 보도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두달 전에 네팔 빙하에서 균열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재난 발생 닷새 뒤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빙하가 무너진 사실도 뒤늦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4: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 예.
4: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네팔 참사는 초고가적 극한 재난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국제적인, 바꿔 말하면 중국, 네팔, 인도에 걸친 그런 피해가 지리적으로 걸쳐져 있고
2: 예.
4: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중국 발표 당국의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3개국의
1: 네네.
4: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2: 예,
4: 해요.
2: 예.
4: 그리고 또 또한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초국가적 거대 재난 이런 재난이 순식간에 쓸고 지나갔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그 국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네.
4: 아무래도 토목공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국제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큰 어떤 숙제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1: 네.
4: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뭐 빙하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 티벳 그리고 그 칭하이 쪽에 빙하가 녹아내 24%가 예. 이렇게 손실됐다는 이 사실을 중국 당국이 인식하고 언론에 발표한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칭하이 티베 쪽에 어떤 그 빙하가 24%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 23개국의 피해 국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말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탄소 배출이 아주 심한 세계 1위의 중국이 좀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탄소 배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가난한 국가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데 그것이 피해 국가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인근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뭐 지금 이 네팔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 23개국의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런 국제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대참사가 또 추가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그리고 연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네팔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검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경찰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검찰이 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는 검사와 수사관 5명이 투입돼 컴퓨터 수사 전산 자료와 기록 등을 집중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는 4명이 투입됐는데 오전 중 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서 부모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고 과정 등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주경찰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본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 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전산망의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4: 교통안전 1분 터.
15: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생한 사이버 사고 이후 그 위험성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은 AGI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AGI가 뭘까요? 기존 AI의 약자, Artificial Intelligence 중간에 제너럴을 더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브록먼 사장은 아스트라가 사람이 30분 걸리는 작업을 약 5분 만에 끝냈다고도 소개했는데요. 문제는 높아진 성능만큼 위험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아스트라는 자체 안전 기준 최고 단계인 중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는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공격 과정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스트라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숨겨 인간의 감시를 피하거나 고의로 오답을 제출해 평가자를 속이는 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도 함께 발표하며 우선 소수 기업에만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그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동부 지역은 바람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순간폭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 강해집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비 소식 있고요. 내일도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두 건의 사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대교부터 정체고 공항 방향은 여의 상류에서 하류 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오늘 봄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저녁 경기 김포시 공영주차장에서 넘어져 있던 여성이 진입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구에선 도시철도 3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기 김포시 공영주차장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곳에서 30대 여성이 진입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소방차 한 대, 구급차 두 대, 그다음에 일반 경찰들은 한 6, 7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119대에서 심정지 되더라고요.
2: 경찰은 6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지하로 진입하던 중 앞서 걸어 내려가다가 넘어진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40대 여성과 다른 층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 직선거리상으로 한 50,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이게 냄새가 났으니까요.
0: 화재 목격자입니다.
4: 많이 혼잡했었어요. 지금도 혼잡해요. 지금도 보면은.
2: 화재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청주시는 차량을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0: 저녁 7시 40분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전 구간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퇴근하던 시민들은 부랴부랴 내려야 했고, 역에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달성공원역까지는 30분 만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운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구간은 막차까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밤새 정상 운행을 위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부산 5·6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 실종자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경과 군이 오늘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양 경찰은 기상 악화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중 수색을 위해 군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고 함선 15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TNS 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 선의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원 두 명이 바다에 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류에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 네, 자, 어딘가 익숙한 이 사진, 헐크호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 또 머리띠에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마가가 빨갛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노동절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AI 이미지였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도 보실까요? 아이스하키 선수 복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모습인데요. 이 넘어져 있는 카니 총리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 지르는 듯한 상황이죠. 자, 위에 써 있는 단어가 인상적인데요. Get up, Governor. 일어나 주지사라는 뜻인데, 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는 그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이미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 동안 이러한 종류의 게시글 수십 개를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유투권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3: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60여 개의 SNS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뜬금없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표지판의 이름을 바꾸는 AI로 생성한 듯한 동영상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수와 해역 등 지리적 명칭과 달리 주 이름의 경우 대통령에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4: 전부 허울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뉴멕시코주 관광객입니다.
3: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한 채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자신의 여벌굴 모양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체를 알수 없는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여 있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우주군의 제복 시안이라며 올린 게시물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해당 영화는 파시즘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압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과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서열을 매긴 이미지를 다시 올리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가상의 그림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예수나 교황으로 묘사한 SNS 게시물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김치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 외국인이 직접 담근 김치라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봐서는 그저 평범한 김치로 보이죠? 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외국인이 자신이 직접 담긴 김치의 유리병 뚜껑을 여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보글보글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게시자는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발효된 김치의 모습이라며 마트에서 파는 김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방이라도 터질 듯 발효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김치 수류탄이 되는 거 아니냐, 플라스틱 통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게시자는 며칠 후에 매일 가스를 빼주고 있다며 김치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0: 부럽다라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횟수와 빈도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고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인 낸시 랭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낸시 랭을 검거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낸시 랭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2: 올림픽 공원 봉쇄 세 달 만에 체육회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올림픽 공원 봉쇄 석 달 만에 오늘 오전 체육회가 이제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진입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2: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3: 그동안 90일 동안 많은
2: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대현
3: 행정 장비와 서류 또 선수 지원 장비가 묶여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 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0: 사실 그동안에 이제 내부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번번이 무산됐다가 오늘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시쯤 진입이 시도되는데 경찰청 인력이 150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다행히 뭐 그렇게 큰 불상사는 없이 내부 진입에 성공을 한 거죠.
1: 네, 다행입니다. 95일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6일에도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분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경찰이 합심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소란 없이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표시의 자유도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이 특검 수사 등의 수사물을 잘 관리 보관을 하겠다. 그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할 테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입회하고 물건을 반출하고 협조해달라라고 시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시민들도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한 점들을 인식한 것 같고요. 특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아시안게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체육학과에 들어가는 그 수시 입학 전형과 관련한 그 서류가 접수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관련된 서류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적으로 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 직원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사무실 내부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달려가다시피 진입을 해서 자료들을 좀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컴퓨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후에 90분 만에 다시 봉쇄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자 지금 뭐 9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육회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일을 하던 업무의 장소인데 빼앗겨서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물건과 내 업무적인 어떤 컴퓨터 전산 장비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도 시간이 촉박해서 90분 만에 다시 봉쇄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간 얼마나 체육회 직원들이 고생했을까가 한눈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업무를 하지 못한 손해도 굉장히 막심했고요. 특히 이제 실제 선수로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칼이 없어서 못 나간다거나 예.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체육회 관련해서 핸드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 행사장으로 대관 업무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수익 업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예정된 계약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것을 대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았던 대관료만 10억 원에 이르는데 그 10억 원도 모두 환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손해까지 지금 합산을 하면 이 올림픽 공원 측이 한 손실액이 18억 3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을 했다. 문제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참 난감하고 또 기나긴 소송전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육단체들이 급히 해야 될 업무 자료들은 빼왔지만 그 이후에 업무 방해죄에 대한 수사의 결과, 재판의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그 재판의 결과 이 가해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그 손해배상 검토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이걸 이제 배상 청구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가 됐던 이 투표함 380여개가 여전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진입 현장에 선관위 특검이 같이 입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에 대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선관위 특검 수사에서 여기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0: 일단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투표함이 왜 어떤 투표지가 어떻게 부족하게 됐는지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 자체가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증거는 아니지만 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저기에 보관된 이유, 보관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는 이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투표함이 현재 있는데 이렇게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오염됐다,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누구도 투표함을 건드리거나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경찰에서는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380여 개가 반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보존된 상태에서 실제로 위법행위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이 현장에 보관된 투표함, 투표용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2: 네. 자, 특검 수사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올림픽 공원 현장이 좀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파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는데 파주의 한 카페의 냉동 창고에서 꽁꽁 언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시신이 이 창고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0: 그렇습니다. 60대 여성이 실종이 됐고 실종된 사실을 알고 딸이 서울에서 실종신고를 했는데 14시간 뒤에 파주의 한 냉동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문 앞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니면 이미 살해하고 보관 차원에서 그 장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소까지 어떻게 유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가해자로 알려지고 있는 30대 남성은 긴급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업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품권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이것을 현금화하는 어떤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수백억대의 어떤 위조된 상품권까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60대 여성이 여기까지 와서 냉동창고 까지 유인됐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가 그리고 이 여성을 유인했을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이 금전을 빼앗을 목적 그렇게 되면 강도 살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범죄인지 아니면 실제는 주고받고 원래 업무처럼 상품권 주고 돈을 받고 또는 현금을 받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다툼이 생기거나 위조된 상품권이 발각이 돼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뭐 예를 들면 질식 후 냉동 창고에 그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동사시킨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범행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수사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범행 하루 전에 카페를 내쉰다라고 공지를 이미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글쎄요. 뭔가 좀 계획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데요.
0: 그렇습니다. 일단은 CCTV도 고장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뭔가의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페가 이렇게 휴무일이 자주 있었는지 휴무일에 직원들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왜 카페라는 장소, 카페는 고객들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많고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 장소 유인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60대 여성에게 의심을 사지 않을 장소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한 명을 위해서 이런 철저한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60대 여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사기 돈 강도의 어떤 이익이 굉장히 컸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60대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거래하려고 했던 금액의 총액도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유인해서 계획을 해서 이 상품권이 수백억 대로 위조된 상품권이 존재했다는 건 유통 경로나 가담한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창고에 뒀다고 한다면 이 수법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조금 굉장히 놀라운 수법이거든요. 영화에서나 보던 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또다시 피해를 입은 여자의 피해자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추가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 부실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 시스템을 거친 지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 등을 살피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당정 이견서를 조기에 차단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법률 전문가로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캐비닛 정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4: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실상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의 지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며 후보자 개인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황제가 지명했으니 잔말 말고 따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기사만 찾아봐도 나올 의혹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임사검증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박중건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운 거라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가 무슨 관계인지도 밝히라는 말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생활이 권력을 악용해서 로비를
6: 한동훈 의원입니다.
5: 동기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4: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 대응팀을 꾸리고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두고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지 말라면서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또한 한 의원에 대해 혹평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6: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7: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오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4: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패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한다면서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4: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히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특혜의 상징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면서 대통령 죄 지우기와 청년층 포기라는 정부의 인사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대안은 없는 자극적인 선동이라며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개헌은 없다고 목박은 것을 두고는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건데 이 문을 닫는다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조금 전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앞서 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 밝힌 내용들 어떤 내용입니까?
9: 네, 김 후보자는 오후 2시 조금 넘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 신설되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첫마디를 뗐는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된 뒤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각오도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6: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10: 국가의 그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9: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때 검찰의 보안수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 질문해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0: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한 만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성공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국내에서 활동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해 위조 명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국내 유튜버가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를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가짜 명품을 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입니다. 위조 명품 진열대를 배경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3: 이번 주 신상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 이 물량이 아마 국내에 풀리는 물량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2: 진짜와 가깝다는 의미의 최상품이란 자막을 내걸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신을 찾지 말란 농담까지 합니다.
3: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 왜 찾니? 어? 태국으로 와라. 나 찾을 거면 좀. 그만 좀 찾아라.
2: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A씨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버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가 유통망이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에서 유튜버를 모았습니다. 유튜버 10여 명이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짝퉁 판매를 계속했는데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위조 상품은 8천여 점, 37억 원어치였습니다. 전 세계 짝퉁 무역 규모는 6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데 적발될 경우 물품이 폐기되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고 산 소비자라면 돈만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뜨거운 볕이 뇌를 째며 한낮에는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하지만 해안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4: 네, 열린 소연 녹지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뒤로 예쁜 코스모스가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4: 네, 제 뒤로 코스모스가 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볕이 강한데요. 현재 서울은 29.7도까지 올라서 마치 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한낮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낮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전 18도, 전주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건조해서 코와 목이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미지근한 물을 틈틈이 마시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활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0: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 9명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여기입니다.
1: 네팔 당국이 육로 수색을 허용하면서 오늘 한국 긴급구호대 6명이 한국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두 곳에서 도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긴급구호대 측은 헬기를 타고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람체 메인 캠프로 이동한 뒤 최대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강력히 희망해왔던 곳입니다. 이번 대홍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됐지만 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

0: 기자들이 보도해드립니다.
1: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2: I heard one word.
3: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2: Just like in Nepali, Kotrobari. She said like that and call disconnected.
1: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3: 이름을 취합해서 구조팀에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 명이 구조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입니다.
1: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3: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1: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국세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3: 형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확인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 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4: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루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0: 러시아 남서부 조지아 접경지인 캅카스 산맥에서 큰 눈사태가 나 등반객 11명이 숨졌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오후 러시아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의 베젠기 협곡에 있는 미지르기 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눈사태로 산을 오르던 33명이 휩쓸려 이 가운데 10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로 눈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특사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 3자회담 재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는 추가적인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양측의 제안을 전달하며 쟁점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3: 저희가 할 일은 양측을 한자리에 모으고 쟁점을 좁히며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를 증오해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동안 3자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3: 우리 역시 이러한 3자 형식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입니다.
5: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겨울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제한하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모색하면서 평화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사단 방문 직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이 이어진 만큼 교전을 완화하고 3자 회담을 다시 여는 것이 종전 협상의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버지가 남기신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으니 남은 상속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돌보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마련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요.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첫째 형과의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형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억 원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재산을 함께 일구고 간병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둘째 형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간 형의 사정이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돈의 액수도 크지만 가족들이 각자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겹치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연도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김미루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속 문제는 뭐 가족끼리도 있지만 이제 상속인들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상황은 뭐 생전에 미리 받아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상속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1: 그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그 망인이 이제 공동 상속인한테 뭐 유증이나 아니면 생전 증여 같은 걸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여분에 따라서 수정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0: 네.
1: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이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이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또 가산해서 간주 상속재산에 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동 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을 곱해서 법적 상속분을 산정을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 수익 공제해서 이제 수정된 구체 상속분을 산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모두 포함해서 상속 재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0: 네.
1: 거기에 이제 기여가 있다 하면 기여한 바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0: 아.
1: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1: 네.
0: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다른 상속인한테 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제 상속 재산을 정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첫째 형 같은 경우에 내가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암투병, 간병의 재산 관리 내가 다 했다.

0: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재산에 30% 기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 정도 했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그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공평을 위해서
0: 네.
1: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속인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0: 네.
1: 사안에서 보면 이제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암투병하는 아버지를 이제 간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증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0: 네.
1: 통상적인 수준의 그냥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 일부 보조하는 것은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간병도 하고 좀 모시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
1: 네.
0: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1: 예.
0: 이제 중요한 것 같긴
1: 예.
0: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외에도 첫째 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렇게 미리 받은 재산,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1: 그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첫째 형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0: 네.
1: 이미 지금 남아있는 상속 재산보다 2배 이상을 이제 형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을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0: 네.
1: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서는 가져갈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미리 받아간 게 이제 훨씬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받아갈 게 없다. 이런
1: 예.
0: 결론이 되는 거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60년 넘게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요. 또 평생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을 일구셨어요. 아버지의 투병 기간에도 간병하셨고, 이런 어머니의 재산과 재산 형성 기여,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그 자녀들한테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게 조금 드물고요. 대신
0: 네.
1: 이제 배우자 기여분은 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지금 사안에서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농사를 또 같이 지으시고 또 농지도 취득하시고 이제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어머니의 기여분은 이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 첫째 형이 이미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이제 뭐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더 받아갈 게 없다라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10억 원의 상속 재산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1: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이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면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져갈 게 없으시고 나머지 상속인 3명,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으신데 1.5대 1대 1,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자면 7분의 3대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법적
0: 네.
1: 상속분대로 분담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속재산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상속재산 형성에 대해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봤다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부양만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30% 기여분 주장에도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60년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 형성하고 가족을 돌봤다라고 하면은 그 기여도는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고국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이죠. 얼마 전 경복궁을 찾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씨가 담배를 피우려던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최시원 씨가 곧바로 다가가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관광객도 담배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렇다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면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복궁 안에서 담배

를 피울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궁궐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라서 한국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유산 구역 내의 흡연은 내국인과 외국인 예외 없이 무조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의 문화유산, 잠깐의 부주의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수빈의 숙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부터는 낮에도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 기온도 함께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텐데요. 이제 가을 옷 슬슬 꺼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 5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살짝 서행흐름 보이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총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정체 보이는데 용산과 마포, 강남과 여의도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구간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뚝섬로 옥수역 방향 성수대교 북단사거리에서 한남역 가는 길 15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와 장안교 사이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6: 대한체육회가 잠실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7: 네, 체육회는 경찰과 협조해 사무실 안에 있는 필수 물품들을 챙겨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지금 상황은 마무리된 거죠?
8: 네, 지금은 경기장 진입에 동원됐던 경찰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전 9시쯤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장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체육회가 경찰의 출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형사 100명을 배치해 단체 출입을 도왔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특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체육회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한 건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만으로 처음으로 사무실로 진입해 보관 중인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6: 네, 그동안 체육회의 피해가 많이 누적됐죠?
8: 네, 지난 6월 5일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 이후 체육회는 사무실이 있는 핸드볼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중요 서류가 있어 임금 지급도 한때 늦어졌습니다. 체육회는 특히 오는 19일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할 예정이라 상대팀 분석 자료와 경기 물품 확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네,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9: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8: 또 체육회 관계자는 곧 전국 체전도 예정돼 있고 선수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내부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면서 별도의 도어 스태핑은 없이 출근했습니다.
7: 네, 직접 해명을 아꼈던 김 후보자, 이후 각종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준비단을 통해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의 통화 녹취서까지 공개하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10: 네, 서울 적선동 사무실입니다.
6: 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취재진에게 직접 의혹을 설명하는 도어 스태핑은 하지 않았죠?
10: 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도어 스태핑을 진행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직접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이어진 질의에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12: 심사 지연 사유 하기 위해서 시행처장 연락했다고 합니다.
10: 김 후보자의 후보자입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청문준비단은 이후 의혹 보도들을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거듭 배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7: 네, 김 후보자 측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의 녹취서까지 공개를 했다고요?
10: 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오후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의 통화 녹취서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전 9시 12분 김 후보자는 양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장에게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로부터 4분 뒤 양 씨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BH, 이른바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양 씨와 대표 강 씨의 통화에서 BH가 언급된 데 대한 의혹 보도에 해명하는 차원이었는데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양 씨가 과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화는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후보자 측 의혹 관련 고발 두 건을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팀은 재수사 가능 여부를 비롯한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승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7: 네,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4: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6: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캐비닛 정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15: 네, 국회입니다.
6: 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15: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실상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의 지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며 후보자 개인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황제가 지명했으니 잔말 말고 따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기사만 찾아봐도 나올 의혹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인사검증을 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운 거라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가 무슨 관계인지도 밝히라는 말도 내놓았습니다.
16: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생활이 권력을 악용해서
3: 한동훈 의원입니다.
16: 로비를 벌이는 동기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15: 반면 민주당은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 대응팀을 꾸리고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두고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한 의원에 대해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지 말라며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또한 한 의원에 대해 혹평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7: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7: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7: 네, 오전에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15: 네,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패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한다면서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혁명권,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8: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15: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히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특혜의 상징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면서 대통령 죄지우기와 청년층 포기라는 정부의 인사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대안은 없는 자극적인 선동이라며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헌이 없다고 못 박은 걸 두고는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건데 이 문을 닫는다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6: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7: 네, 현장에서 드론 수색도 함께할 예정인데 대원들의 안전과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19: 네, 이곳은 구조 헬기들이 수시로 이착륙하는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입니다.
6: 네, 오늘 오전에 긴급구호대가 람체 지역으로 출발했는데 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19: 네, 우리 긴급구호대 7명이 탄 헬기 2대가 바타르 군부대를 이륙한 지 지금 3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홍수 이후에는 길이 안 좋아서 차로는 8시간 넘게 걸리지만 헬기로는 10분도 안 돼서 도착할 거리입니다. 람체 지역의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이 오늘 도보수색의 포인트인데 이 상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은 출발 전에 한국인 실종자들의 대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이 도보수색을 최대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실종자 구조 가능성을

0: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구호대장도 함께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호 구호대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도보 수색을 최대한 시도를 할 것이고요.
2: 이규호 대장입니다.
1: 우리 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된 범위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수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 두 대를 가져가서 드론 수색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0: 앞서 긴급 구호대는 오늘 수색이 길어질 수 있고 수색 이후에는 네팔 측과 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오늘 수색에 나선 람체 지역은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발전소 건설 현장 주변입니다. 실종자들이 산을 타고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들이 계속 수색을 요구해왔던 곳인데 네팔 당국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를 들면서 육로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 네, 오늘 수색에 있어서 현재 기상 상황도 중요하겠죠?
0: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장의 날씨입니다. 지금 이곳은 날씨가 아주 맑은데 어제도 이곳에는 두 차례 이상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갑자기 불고 마른 땅도 진창이 됐습니다. 예보를 보면 오늘 오후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도보 수색에서 드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구호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어제 위어댐 인근 터널에 진입했던 대원 일부가 오염수를 마셔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서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 군부대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6: 고향 특례시.
1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간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실 겁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현실의 벽 앞에선 여러 걱정도 들 텐데요. 막상 그 긴 시간을 겪어보면 나는 나중에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정작 내 노후의 간병비, 치매 대비는 따로 준비해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고령화 시대, 40대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간병비, 치매 보험에 대한 대비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부모님 간병으로 힘드셨던 청취자분이 보험 상담 이후에 간병보험을 직접 청구해보신 경험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활짝 열려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 일타강사 두 분이 명쾌한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진영 팀장님은 처음 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되게 고우신 것 같은데 자 방송 내용 어떤 것들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저부터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치매보험 알아보실 때 진단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진단비 외에 도대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그 부분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꾀꼬리 같은 우리 안진영 팀장님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2: 저는 실제로 부모님 간병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청취자분의 간병보험 청구 경험담 꼭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그럼 오늘 결국에는 치매보험, 간병보험,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 치매간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1: 맞아요.
0: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보장 분석 보험 체크, 보험료 점검을 비롯한 각종 재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뇌혈안 질환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비용이죠. 간병 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은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작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이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민간 간병비와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노후 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만나봤고요. 방금 전문가 픽 뉴스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이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치 월급이 간병
1: 최소 300만 원이다 사실.
0: 호스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막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간병비 그리고 또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다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단금 하나만 보고 이제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비 외에도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레켄비라고도 하죠. 그리고 재가급여 그리고 이제 노치원이라고도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또 장기 요양시설 입소 비용까지 여러 담보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꼭 뭐가 필요한지 좀 정하는 게 순서고요. 진단비만 사실 크게 준비하셨다가 정작 오래 이어지는 말씀하셨던 뭐 재가라든지 뭐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2: 네, 그리고 특히 레켄비, 즉 표적 치매 약물허가 치료비는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순차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정해진 횟수만큼 치료를 다 받으셔야 전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가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치매 진단 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 예, 비슷한 말이다 보니까 많이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치매 진단 등급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의학적 진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보공단에서 신체, 인지기능 등을 평가해서 정하는 별도의 등급이거든요. 네, 상품마다 어떤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정작 필요할 때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치매나 간병은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 내가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간병비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짚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치매 진단과 장기 요양 등급이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등급이 전혀 다른 기준이다.
1: 맞아요. 뭐 연관은 있으나 이제 전혀 다른 기준이죠.
0: 그렇군요. 헷갈리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 고를 때도 이 등급 기준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2: 두 번째는 간병인 일당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붙이거나 정해진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드리는 보장인데요. 지금은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셔도 전문 간병인을 쓴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약관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 이 보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1: 맞아요. 이 간병 때문에 사실 본업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이 간병하는 가족의 소득 공백을 좀 메워주는 현실적인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간병은 결국에는 가족이 하게 되는데 정작 그 가족을 위한 보장은 따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
1: 맞아요.
0: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준비한다.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요걸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실태 조사를 보면요. 재가급여 이제 집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이용 어르신들께 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디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기요양 등급 1등급 기준으로 한 75% 정도가 지금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경우는 14% 정도, 그다음 요양병원 입원은 10%도 채 안 되는 9% 정도에 그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고 또 돌봄이 더 필요할수록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죠.
2: 네, 결국 문제는 돈인데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인 간병인을 써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활용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기준으로 251만 2,900원으로 방문 요양 하루 4시간씩 한

0: 그렇죠.
1: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 사실 몸이 건강한 우리도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0: 맞아요. 맞아요.
1: 하는데, 이 요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전혀 모르는 간병인이랑 또 지내야 하고, 그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이 간병비 또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크게 느낄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챙겨야 될게 많은 간병비와 치매 보험,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정확하게 솔루션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으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 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인데요. 이 경기도 화성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1년 전쯤에 저희와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좀 하셨던 분들인데요. 당시 부모님의 이제 간병 경험을 말씀을 하시길래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준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분이 퇴근길에 좀 크게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이 간병을 누가 했을까요?
0: 아내분이요?
1: 네, 맞아요. 아내분이 직접 간병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그 보험을 실제로 활용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부모님 간병 경험 때문에 간병보험 대비를 했는데 실제 보장을 받아보신
1: 네, 그렇죠.
0: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 1년 전에 상담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2: 당시에 이 부부는요. 암 그리고 뇌, 심장 진단비 위주로만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정작 간병과 관련된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셨어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예전에 부모님을 몇 년간 직접 간병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정작 제 보험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보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시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을 보면 남편분은 2세대 실손보험 14만 원,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 12만 원, 그리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암보험 두 건까지 해서 월 36만 원가량 납입하고 계셨고요. 아내분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두 분 합쳐서 월 5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다행히 이 부부는 건물 주셔서 보험료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셨고요. 오히려 부족한 보장을 제대로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1: 1년 전 상담 때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이 간병인 보험이었는데요. 당시 월 보험료는 3만 2천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이게 정말 이 정도 돈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반신반의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도 뭐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이 1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0: 근데 도대체 남편분한테 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아내분이 간병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1: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 퇴근길에 이 맨홀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좀 어깨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또 그 충격으로 또 앞니가 세 개나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 크게 그래서 다치셨네요.
1: 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곁에서 손수 간병을 해주셨다고 해요. 가족이 간병 한 경우였는데도 문제없이 보장이 인정돼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씩 정확히 13일치 195만 원가량이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월 보험료 3만 2천 원이었던 간병인 보험으로 이분들이 195만

0: 3,000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신
1: 그렇죠.
0: 사례인 건데, 아내분이 간병을 직접 하셨다. 간병인을 고용한 게 아니고, 그럼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2: 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 도와드리면서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이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남편분의 사고도 보장 대상에 해당이 돼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하고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어요.
1: 거기에다가 또 1년 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같이 넣어드렸던 또 1호종 수술비가 기존에 없으셨던 게 있으셨거든요. 그 보장에서도 또 어깨 수술로 50만 원이 지급이 되셨고요. 아직 앞니 같은 경우는 시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또 추후에 골절 수술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간병인 보험만 기억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수술비까지 여러 건을 같이 받아가시게 된 거죠.
0: 그러게요. 꽤 많은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1: 그죠?
0: 시민안전보험.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누구나 가입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네,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용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2: 보험사와 체결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입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는 보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보장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청구 기한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시민안전보험을 보상을 받으시려면 사고 발생 직후 1년 이내에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이렇게 보상되는 상해 치료비는 뭔가 실비를 보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대부분 정액 보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손 보장은 이제 본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셔야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무언가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를 이용하다가 이런 상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면
1: 맞아요.
0: 알아보고 직접 청구해서.
1: 저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다가 아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시민안전보험에서 30만 원 정도의 골절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냥 느낌에 왠지 우리 또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 굿모닝 굿나잇 이 방송이 나가면요. 자, 잘 알고 참고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보험 관련된 정보들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처럼 사고가 난 뒤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였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다른 거 신경 쓸게더 많기 때문에 보험금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이런 거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이 경황이 없겠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 꾸리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가족이 직접 이렇게 간병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분이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뭐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2: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가족 간병으로 청구하셨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지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등록 절차를 놓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봤던 사례 중에는 부모님을 직접 몇 주씩 간병하시고서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0: 수백만 원의 보험금
1: 충분히
0: 못 받았다.
1: 수백만 원이 될수 있죠.
0: 그러면은 반드시 이건 기억하고 챙겨야 될 텐데 가족이 간병하고도 간병보험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좀 기여를 해야 될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부지급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입원하시기 전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두셨는지 여부. 네, 요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0: 네, 보험에.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간병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1: 이 간병 일지가 예,
0: 어.
1: 맞아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공책에다가 뭐 오늘은 누가 간병했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간병했고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간병 일수와 그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 정도까지 갖춰 두셔야 합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청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0: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그 가족에 대한 보험, 그 보험에 간병인을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간병일지 작성하셔야 하고 간병일수와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갖추면 보험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필요할 때 제대로 청구해서 받는 것까지가 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인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전엔 월 3만 2천 원이 추가되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195만 원이라는 간병비 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술비와 시민안전보험까지 확인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나씩 챙길 수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간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간병을
1: 그렇죠.
0: 제일 많이 좀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 간병비 보험에 대한 대비는 좀 노년층 분들이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거고 젊은 층은 좀 나중에 가입을 미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아마 안진영 팀장님이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0: 어떤 거죠?
2: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싱글처럼 보이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0: 어머, 저는 뭐 팀장님 싱글이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커요. 중학생, 초등학생이요?
2: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이제 병실에서 아기랑 둘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그때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때는 없으셨어요 그러면?
1: 그렇죠. 간병인 보험이 네. 이제 불과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 그때는 거의 한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0: 한참 지났죠. 그리고 네. 큰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니까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보험이 참 있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뿐만이 아니라 아이 케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이 간병보험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있죠. 네, 필요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가입을 해놓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태아보험이라든지 어린이보험 상담을 할 때도 이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안내를 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요즘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 한번 아프면은
1: 그렇죠.
0: 또 그렇죠. 비용이 네. 만만치가
1: 왔다 갔다
0: 않아요.
1: 막 계속 월차 써야 되죠. 뭐
0: 맞아요.
1: 해야 되죠.
0: 그리고 맞벌이의 소득이 갑자기 외벌이 소득처럼 일시적으로 적이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험으로 조금 대비를 탄탄히 해두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하신 뭐 안진영 팀장님처럼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 보험이나 이제 30대 미만의 어른이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또 태아 보험 같은 거 상담을 해드릴 때는 간병 일당을 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간병인 일당 같은 거 추가하더라도 만원 미만으로 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준비하실 만하죠.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할 때 뭐 부모님이 이제 곁을 지키느라 뭐 회사도 못 나가고 다른 일도 못 하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공백을 채워주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꾹꾹 담고 담아 우리 청취자님께 어떤 애프터 처방전 써주셨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통해 우리 집 보험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하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0: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1: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납입 기간이 끝난 보험도 세 건이나 있으셔서 기본적인 보장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무리하게 뭐다 뜯어고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채우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바로 이제 종수술비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었는데요. 이두 가지만 추가하는 데 들어간 보험료가 월 5만 4천 원 정도였고요. 또 2세대 실손보험 정도는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셔서 유지 권해드리면서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재상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년 전에 그 당시에는 내가 매달 5만 4천 원의 보험을 추가로 내는 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실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 사고 발생하고 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례자님이 지급받으실 보험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로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약 195만 원, 어깨수술로 5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치아 수술에서도 골절 수술비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함께 확인해 드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보험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중요했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아,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노후 대비도 한번더 봐주셨다고요?
1: 네, 이번에는 사실 보험뿐만 아니라 이 노후 보장까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부부 각자 명의로 이제 경증 치매부터 보장되는 이제 치매 진단비 그리고 또 재가 비용, 그다음에 시설 급여를 좀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고. 월 보험료는 5만 8천 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따님 운전자 보험 가입도 이제 도와드리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형 종신보험까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부부의 노후와 이제 자녀의 보장 또 자산 승계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굿모니 굿나이프의 무료 보험 점검과 작은 리모델링이 아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연이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두 분이 문제 해결을 말끔히 도와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요청 문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은하의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속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8817번님이에요. 부모님을 저랑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하고 있대요.
1: 네,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그 기간 동안에 누구 한 사람이 계속 간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간병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는 보장입니다. 그러니 형제분들이 서로 시간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돌보셨다 해도 그 간병 기간 전체에 대해서 문제없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끼리 힘을 모아서 간병을 하셨다는 게 더 다행스러운 거죠.
2: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좀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형제분들이 번갈아서 간병을 하시다 보면 누가 언제 간병을 했는지 나중에 좀 기억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일지에 하루하루 누가 간병을 했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청구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보험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 자녀분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청구 절차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챙기실 때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형제분들끼리 마음 모아 간병을 해주고 계신 만큼 이 보험금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0: 일단은 가입은 잘 돼 있으시고 청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8817번님 전문가분들 도움 받아서 보험금 청구까지 무리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봅니다. 1154번님. 부모님이 최근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간 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라 중복이 될까 걱정돼서 문자 보냅니다.
1: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재가급여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문제는 이 실제 간병 현장에서 는 이걸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쓰셔야 한다든지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중복 보장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못 채워주는 그 공백을 우리가 민영보험으로 메운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부모님 간병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공백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2: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간병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셨지만 결국 이건 청취자님 본인 노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간병 관련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미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미리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부담이 적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간병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본인 노후 준비로 이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오늘 뭐 반복해서 간병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문자 사연 더 만나볼게요. 3345번님. 저희가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꼭 따로 가입해야 될까요? 주택 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이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물 가재도구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에는요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안 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다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뭐 사실 건물 복구 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 창은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40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감염병과 치매보험 대비법 알려드렸고요. 1년 전 상담 사례 통해 감병 후에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기 요양보험과 민간 간병 보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분담 간병 청구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집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예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배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보아의 밀키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해안 지역은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 텐데요. 초속 20m의 바람이라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면서 해안가 접근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더라도 이동 중에 시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 1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죠. 박성준 의원 모시고 당내 현안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우겸 의원은 한 의원이 입맛에 맞게 가위로 편집하고 있다며 조선 제1가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 문제가 되는 브로커 양 씨, 브로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인맥도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양 씨 녹취 속 국민의힘 인맥은 우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고, 윤석열 아저씨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도 언급이 됐고, 이준석 대표도 언급이 됐고, 원희룡 전 장관도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든가,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 자료 어디서 났느냐, 불법적으로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녹취 당사자가 제공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은 검찰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 수사 자료를 이렇게 무단으로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런 주장 같은데요.
2: 일단 저는 한동훈 그 의원 SNS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3: 나
2: 아니 막 계속해서 팔로워가 되기도 전에 막 계속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루에도 막 몇 개씩.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를 많이 올리다 보면 이게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뭐 많은 의인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피의자가 많고 관련자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흘러나올 수도 있는 자료들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근데 단 하나, 최소한도로 하나는 검찰의 기소 뭐 취소 뭐 계획서, 이거는
0: 수사 계획서,
2: 이게 뭐 몇 가지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발췌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서부지검의 주임검사,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부장검사, 형사 5부장, 그리고 차장검사 서부지검에, 그리고 대검 반부패 부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딱 있어가지고 이분들만 볼 수가 있지, 이거는 법무부하고도 공유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과연 이 발췌본, 이 계획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러면 최소한도로 공익 제보자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만 밝혀주면 된다고 봐요.
0: 예.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한 상태고, 야당 입장은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뭐 달을 가리쳤는데 손가락을 욕한다, 뭐 이런 겁니까?
4: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초식은 민주당한테 이제 처음 배웠네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명태균 녹취, 그다음에 또 박상용 검사 녹취, 그리고 수사기록 수사기록 이야기하는데, 김우겸 의원이 그냥 해병대 수사기록 손에 들고 흔들면서 여기 수사기록이 있다라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우리 당은 한 번도 그 수사기록에 출처, 공익제보보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처 갖고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런 초식은 정말, 아, 민주당이 맨날 하던 건데,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비자금 수사 시작됐던 박계동 의원도 국회에 가지고 이거 흔들면서 비자금 수사 시작했거든요. 민주당이 항상 이 야당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폭로는 항상 민주당이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 가지고 늘 다퉜지 이 출처 가지고 다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 막 박상용 검사 녹취 나왔을 때도 그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출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초식을 배워야 되는구나. 민주당의 초식은 진짜 남다르다. 내로남불의 초식에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김의겸 의원 수사기록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 들고 흔들시더라고, 막 수사기록을.
2: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자주 저희들한테 했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잘못했던 것들 뭐 얘기를 쫙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당신들 똑같이 할 거야? 잘못된 것을 똑같이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4: 그러니까 아니, 김의겸 의원 과거 얘기를 수사기록 흔든 게 잘못된 거예요?
2: 그러니까 과거 잘못된 얘기를 거였어요? 하는 순간부터, 아,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4: 아니,
2: 이제 또
4: 해병대 수사기록 흔든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건 묻고 싶어.
2: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메신저 공격을 또 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때 이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왜냐, 뭐 해병대를 흔들었건 과거에 뭐 어떤 의원이 흔들었건 간에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만 하더라도 저와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그걸 검찰의 캐비넷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것을 언제 이렇게 나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련자들은 언제 또 검찰에서 캐비넷 열어가지고 흔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정말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0: 지금 그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한동훈 의원 전직이 검찰이었고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더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정상 기자?
1: 뭐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제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김기현 변호사의 페북을 보니까 그때 최혜병 사건 공익 제보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제 제보 공작이라고 비판을 했다. 뭐 본인이 뭐 이제 그런 글을 뭐 페이스북에 써서 올리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도 뭐 그 뭐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성호 후보자가 이렇게 식약처장한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한 면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게 좀 약간 좀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의아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4: 살라미는 명태균 씨 녹취 터질 때 저희가 썼던 용어예요. 살라미 식으로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명태균 씨 녹취를. 근데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친한계 정치인들은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3자 특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던.

0: 거고, 당시 김의겸 의원이 최혜병 사건 수사 기록 들고 흔들 때 김의겸 의원한테 어디 캐비넷에서 들고 왔냐는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김의겸 의원한테. 근데 그 김의겸 의원이 조선 제일 가위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어제 바로 그냥 그걸로 이야기를 반박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사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비밀 누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부터 하시라고. 김의겸 의원 그때 해병대 수사 기록을 여기 해병대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흔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문제는요. 오빠라고 불리던 사람이 독약을 임상 실험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보면은 100여 명이 실험 대상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명 중에 뭐 위약군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수십 명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독약을 먹인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청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거에 대해서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청탁이 적절했냐 아니었냐, 독약인 걸 알았냐 몰랐냐, 이 논쟁을 해야 될 타이밍에 수사 기록 어디서 나왔냐 이런 걸로 이렇게 흐리려고 해봐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를
1: 아니, 근데
0: 그렇게
1: 이제
0: 받아들이지 않을
1: 제가
0: 거라는 겁니다.
1: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디에서 그 출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나고 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정말로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독약인 거고 그 임상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혜택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전체본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속들도.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부분적으로 민주당 사람들 것만 발췌해가지고 공개한다면 이것도 비판받을 일 아닙니까? 왜 본인은 무소속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쏙 빼고 그렇게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무소속이건 잘못 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로텐도르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발제본 전체에는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쏙 빼고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독약 하는데 그러면 이제 햄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임상 실험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있었는데 그러면 햄스터가 실험해가지고 죽은 사례가 딱 제넨스에 그거 한 번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혜택을 받았다? 이게 그때 신약 신청을 했는데 이게 평균 다른 회사들은 71일이 걸렸는데 이 제넨셀은 33일밖에 안 걸려서 이건 마치 김승훈 후보자가 전화해가지고 혜택받은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냥 처음부터 정말로 신약 개발이 하는 것은 71일이 걸리지만 중간에 이미 약이 출시가 돼가지고 약물을 추가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이미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동훈 의원이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청문위원으로 받아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안 받아준다고 하면 저는 증인으로라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 봉지욱 기자가 본인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발췌한 것에 대해서 조작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하겠다라고 본인도 증인 신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오셔가지고 한번 국민들 앞에 누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보면은 김승환 후보가 녹취를 지금 공개를 했죠.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요. 그 녹취는 김승환 후보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승환 후보한테 가서 공개하라. 전면 공개하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공개해서 해라. 지금 오늘도 약간 공개를 했잖아요.
1: 아니죠.
0: 근데
1: 김승원 후보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있죠.
0: 양모 씨와 갖고 있는 거 사이에는 그 뭐지 로테이션 바 하셨다는
1: 아니
0: 그 양모 씨와
1: 그게 아니라
0: 갖고 있던 거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공개한 건데
1: 그러니까 전체로 가지고 있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더 가지고
0: 아니죠.
1: 있죠.
0: 그건
1: 왜냐하면
0: 모르죠.
1: 양 씨와 강 씨가
0: 그건
1: 통화한
0: 모르죠.
1: 거는 김승원 후보자는 안 가지고 있죠.
0: 양모 씨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은 그 모을 수 있는 위치고
1: 그럼
0: 그렇기
1: 같이
0: 때문에
1: 공개하시죠.
0: 자, 김성원 후보가 오늘 공개한 거 중에서 제가 좀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개한 것 중에 이 양모 씨가 로테이션 바를 하셨다는 이 양모 씨가 김성원 후보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거 진짜 믿어주셔도 돼요. 이 로테이션 바 하셨던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원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햄스터가 지금 죽은 독약이잖아요. 그 독약을 그냥 이분이 양모 씨가 이야기하는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 한마디도

0: 라고 이렇게 대답할 일이에요, 이게?
1: 근데 이제 임상실험과
0: 이거는 지금 김성원 후보가 자기가 공개했어, 지금.
1: 그러니까 임상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햄스터가 죽으면 다 독약인 겁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이 이제 공개한 것들 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양 씨라는 분이 그 강 씨로부터 6억을 투자받기 위해서 김성원 후보자한테 로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 공개한 것 말고 이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거에 따르면 이미 김승원 후보자하고 연락할 때가 10월 달인데 이미 8월인가 6월에 이미 6억은 투자 받기로 약속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강 씨라는 분도 이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세종 메디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미 승인을 요청하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종 메디칼로부터 투자가 받기로 완료됐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계속 막 논쟁할 필요 없이 김승원 후보자도 공개하고 우리 한동훈 의원도 공개해가지고 뭐 언론사가 됐던 뭐 하여튼 공적인 기관에 좀 같이 이렇게 그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시간 순서로 좀 조각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2: 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이 불거져서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 받았던 것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이 조사해서 결국은 구속영장도 못 치고 아무런 결론 못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위에 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동훈 의원이 자기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진영 논리로 공격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은 기소유예라는 게 아주 무혐의가 아니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건데 일단 그 김우겸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박상수 변호사가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크게 삼았네요. 그리고 고소고발 수사까지 촉구를 했고 당시에 김우겸 의원이 마지막에는 이거는 무혐의로 나온 거고 본인은 발언을 워딩을 잘못했을 뿐이다. 수사 기록이 아닌데 수사 기록을 말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오늘만 SNS를 37개를 썼다고 하거든요. 37개 썼는데 어제 공개한 내용이 최 의원님, 민주당 최재성 의원, 네. 최재성 전 의원을 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느냐.
0: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국민의힘 인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저는 그 부분은 본질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고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뭐 정치인들 뭐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들이 이렇게 격가지로 번지는 거는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독약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요.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전자파 보다 더 직접적인 독약입니다. 그렇게 독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냐하면 그냥 햄스터가 실험 중에 죽은 거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그럼 독약이죠. 이게 어떻게 독약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독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 청문회에서 김성원 의원이 제네셀에 이 약을 맞으세요. 그래도 되겠다. 예?
1: 아니, 네.
0: 아니 진짜 그래도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전한 약이면.
1: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햄스터가 실험 중에 죽으면은 그게 다 독약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논리대로 따진다면
0: 실험 중에 저기 약을 맞고 죽었으면은 그 약이 독약이니까 죽은 거죠.
1: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2: 예. 예. 그래서 이게 전선을 넓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을 넓히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러면은 뭐 원희룡, 뭐 네. 윤석열, 뭐 네. 이준석 이름부터 등장하는 거잖아요.
3: 한동훈 의원이 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오빠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좀 이름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만일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 이후에 밝혀져야 될 문제다. 그런데 처음에 개각을 하고는 용혜인 의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김승원 의원 쪽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 다루기 또 다루고 싶어하는 다루기 좋은 소재잖아요. 이게 뭐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상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가는 것 같은데 용혜인 의원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용혜인 의원 용인 의원 쪽에서는 국회의원직도 장관직도 버릴 수 없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1: 저는 이제 그 용해인 후보자로서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벌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당 사람도 아닌 어쨌든 범진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해서 예. 바로 이제 사퇴를 지명을 철회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차후에 또 좋은 분들을 다른 진영에서 데려올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용해인 후보자가 최소한도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의원직 사퇴 정도는 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청문회에서 다른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 퇴로를 일단 용해인 후보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발벗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뭐 인사청문회 끝나고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민심의 추이를 봐서 결국에는 임명하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2: 지금 그 어제인가요?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로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 용해인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청와대도 사실무근 김민석 대표도 공상소설이다.
3: 오늘 민티에 나와서 이제 오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예, 오보다고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거든요. 근데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을 앞에 내세우고 김승원 의원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화살바지로 용해인을 쓰는 거 아니냐.
0: 지금 사실 또 김승원 의원 이슈가 너무 커지면서 용해인 후보자 그게 좀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패널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소득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례를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비례대표와 장관을 경직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지명 철회하지 않고 두고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자체가 보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이러한 이슈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기민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 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제가 논평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선우 후보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혜훈 후보자라든가 그리고 다른 당에 이렇게 데려온 온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놔줄 수 없다라는 건 이혜훈 후보자 놔줬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됐던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인사청문회까지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든.
1: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뭐 말씀하셨던 강선우나 뭐 이혜훈 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어떤 진실 게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당했다는 보좌 직원이 있는 거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혜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김승원 후보자도 지금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르게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나와 있는 팩트 속에서 그냥 결단을 하냐 마냐의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지하 조직 문제는
1: 저는 그거
2: 지실 게임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0: 그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법적
1: 보세요?
0: 대응하겠다고.
1: 제가 1981년생인데 용해인 후보자가 저보다 한 10살 어려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무슨 공산주의라든가 김일성 국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언더 조직에서 뭐 연애를 하지 마, 뭐 혼전 순교 이거 했다는데 그 자체를 좀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같이 용해인 후보자하고 뭐 있었던 분이 용해인 후보자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침묵을 뭐 하고 말고 중요한 게 다 같이 그 조직에서 나왔어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서하고는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2: 지금 이 언더 조직 이야기 나오고 무슨 뭐 낙태 이야기 나오고 연애 금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게 한 폭로가 크게 됐어요. 그 이야기 재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폭로가 뭐였냐면 거기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터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넘어갔어.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지금 와서 하는 거 그때 했던 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예 없었던 이야기인가? 그렇게 또 보기 어렵죠.
0: 진행자님 말씀도 맞는 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무슨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예,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말들이. 근데 뭐 그러한 저러한 것들을 다 제끼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탈하고 있던 2030 여성들을 이렇게 잡고 또 2030 청년 지지층을 잡아보겠다라는
2: 그
0: 그런 의도가
2: 다 사라졌어요.
0: 그러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네. 효과 다 사라졌고 심지어 지금 최근 나온 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에서는 앞자리 숫자가 2로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기민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탁 쳤거든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왜 안 하는?
2: 그러니까 젊은 층 좀 구애하고 또 뭐 김어준, 유시민 씨가 이야기 우리 쪽 왜 안 섰냐 해서 그것도 조금 들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다 비난받고 있으니까는 원래 의도도 다 빗나갔다. 우리 정상 기자한테도 말할 기회를 줍시다.
3: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좀 보면서 기본소득당에서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좀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와 장관을 양쪽 다 이제 손에 쥐고 가겠다라는 게 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거를 선례로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용해인 후보자와 이제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좀 답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실패하는 메시지 관리가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어떤 뭐 액션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그 민주당 사람이 아님에도 지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명 철회가 더 부담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레드팀 관련 비난에 대해서 레드팀은 관료 조직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 레드팀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합당 논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김희석 대표가 먼저 사과를 해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합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는 레드팀을 할 거야. 대통령 비판하고 사과를 먼저 해야 돼. 하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 합당에 우호적으로 바뀌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4: 근데 혹시 조국 원장께서 우리 김민석 당대표한테 사과라고 하는 것은 혹시 김용남 전 의원에게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 자리를 맡겨서 그래서 사과라는 건가요?
2: 아, 그거는 신장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고 조국 원장이 예를 든 거는 우리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좌게 사회주의적
3: 정책이다. 토지 공개 개념 그 얘기에서
2: 토지 공개 개념에서 그렇게 한 걸 뭐 예를 들면 그걸 예를 들었어요.
4: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은 뭐 하루라도 사과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국 원장이 과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가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은 뭔가 좀 몸값 키워가지고 많은 지분을 좀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딱 생각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국 원장이나 신장식 그 대표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조금 기류나 뉘앙스도 좀 다르다고 보고 제가 어제 최근에 들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신장식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 당직자들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균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국 원장께서는 어떻게든 화살을 조금 민주당으로 돌리고 합당으로 돌리고 좀 이렇게 뭔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합당을 하든 선거 때 연합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본인에게 안 좋을 거라고
2: 봐요. 정상훈 기자. 유시민 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3자를 찍을 수 있다. 지지율. 그리고 최근에는 김어준 씨가 또 2자를 찍을 수 있다. 3자를 찍을 수 있다. 3자를 찍었고 2자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원장과 함께 대담을 했는데 우리 지지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지지층은 김어준, 유시민 팬덤, 조국, 혁신당 또 지지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대통령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는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3: 그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은 아까 좀 말씀하셨던 그 사과.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른바 뭐 문조 털레 이유라는 공격에 대한 뭐 사과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는 것
2: 사과.
3: 같은데 네. 그 외에 글쎄요 저도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딱 봐도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2: 그러니까요.
3: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좀 이 민주당 내부에서 좀 여러분들이 뭐 갈등 상황이 좀 빚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김어준 총수가 이제 원하는 쪽으로 좀
2: 다 갔잖아요.
3: 경향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2: 그러니까 다 했는데 뭘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해서 사과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3: 지금은 이제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는 건 이제 사과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도 어쨌든 민주당 자체 내부는 아니지만 이게

0: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갤럽의 그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그 조사 대상자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4% 두 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1: 아, 프로테지를 언급하셔서
0: 아, 또
1: 제가 또
0: 얘기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드니 얘기했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예. 취소하면 안 되나?
1: 아, 취소 안 됩니다. 네. 이미 나갔어요. 네,
0: 두 예. 명이 이렇게 딱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두 명이 나란히 이렇게 그 한국경제에서 그래픽 뉴스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졌습니다. 양쪽에 존재하는 두 분 아니겠습니까? 예. 양쪽에 존재하는 그 두 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총선 때 우리 진영과 민주당 진영의 승패를 가를 것 같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들길 거고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요즘 북콘서트 하고 계시잖아요.
1: 북 두드리고 계신다고.
0: 북을 두드려서 제가 요즘 북 콘서트라고.
1: 예,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조국 원장이 얘기한 거는 본인은 뭐 자객 공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특정인을 언급해서 했잖아요. 했고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못하면 수도권 40석 날아간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김어준 유시민의 팬덤의 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조국혁신당의 열렬한 지지자분하고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떨어지면 그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도움이 될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또. 야, 그냥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진보 진영이 그래도 장동혁과 한동훈의 관계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총선쯤에 가서는 결국에는 적절하게 합의 볼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1: 아, 전략적 인내.
2: 전략적 인내.
0: 그러니까 그게 그
2: 제가 잠깐만 한마디요. 네.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무리 김민석, 뭐 이재명, 강성필이 싫다고 한동훈이나 장동혁보다 더 좋으세요? 왜?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미 합당이 아니라 저 다른 당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총선에서는 우리가 더 봉합할 그 확률이 제일 높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선두에 서서 그 창을 들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 한동훈 의원 비판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0: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 방어한다고 내세우는 논리가 그 장동혁 대표 쪽 논리랑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진짜 그 갤럽 조사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두 명이 딱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총선에서 예. 우리와 민주당을 예. 결정지을 것 같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뭐 봉합될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댓글 반응들 보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왜냐면 이혜민 예. 의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뺨을 이렇게 올려붙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제 거 이렇게 캡처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민주당 그쪽 분들이 뭐 박상수 말하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문조 털레이유라고 비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 한 명 임명했다고 우리가 기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 막 이런 걸 쓰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원한이 깊구나.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1: 그 오늘도 장경혁 대표가 오빠는 본질 아니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개장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2부에서 다룰 텐데 박상순 변호사가 앞 퍼센테이지만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제 생각을 무시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한국 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있었고요. 한동훈 9%, 김민석 7%, 오세훈 5%, 조국 장동혁 4%, 차기 대통령감 조사였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나드 이동현 일수혁명성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강성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1부 끝에 조국 혁신당협을 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측이 2심에서 조국 혁신당 조국 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원장이 쓴 글이 현행 공직선거법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조국 원장의 말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서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5: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위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4: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5: 네.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250조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있네 없네, 예, 뭐 우리나라가 과도하네, 뭐 그리고 행위라는 그 자체도 좀 모호하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했던 대로 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면소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과연 이게 헌법학자 법률가로서 이게 맞는 해석? 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필요해 보인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4: 예. 자, 정부에서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대한 직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되기도 했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제 발표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여차하면 검사 부활권 부활한다는 오해 소지 남긴다. 추미애 지사가 기존 인력 조직 그대로 옮겨놓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성윤 의원이 간판 바꾼다고 검찰개혁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다 친청. 또 이 보안수사권 검찰개혁 관련해서 강성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상근 기자 말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지지층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강성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직제안 갖고 또 지금 시끄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결국은 검사 정원이 너무 많다. 줄여라 뭐 이런 겁니까?
6: 그렇죠. 이제 검사 정원이 그대로 가면은 사실상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정원에서 다시 또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은 뭐 검사를 줄여도
4: 아니 검찰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 돌아가는 거죠 뭐.
6: 네,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근데 뭐 이제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의원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뭐 입장 발표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검찰의 그 인원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검찰의 인원 그 자체가 검찰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그대로 두고 검찰의 이것만 이제 공수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검찰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4: 우리 그러니까 유튜브 시계 제로님께서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7: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 예, 하세요. 예.
7: 민변에서도 과반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알아요. 이게 범죄 피해자들
4: 폐지를 반대.
7: 네, 보안수사권 예, 폐지를 예. 반대했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력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민변에서도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퇴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같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친청계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자기들의 과거의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책임 없는 쾌락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이건 무책임한 쾌락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력을 약화시켜서 국민들을 범죄 피해자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을 그 범죄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정말 법률가들,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 정말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과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다 경고하고 있는데 친청계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그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한테만 소구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참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중수청장 임명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친청계 분들 힘들 것 같다. 조국 대표도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관하고 수사사법관 두 가지로 이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수사사법관은 기존의 검사들이 가가지고 조금 위에서 상전 노릇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검찰에 있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간다고 하면 아니 수사하고 기소 분리돼 가지고 공소청은 이제 뭐 수사 안 할 건데 수사관들이 뭐로 거기 가느냐 이런 분들은 중수청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중수청 뭐 공소청 얘기할 때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내에서 적절히 잘 논의하면 예. 해결될 일입니다.
6: 이제 뭐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거든요. 이제 사건이 지금 계속 적체가 돼 있고
4: 지금
6: 뭐
4: 그렇죠.
6: 공소 유지만 하더라도 이 공소가 계속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300명 정도가 280명 정도가 증언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이 검사의 수를 3분의 2로 줄이는 이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4: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릴지 좀 지켜보고요. 또 하나 요즘 최근 근데 크게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파병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파병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주한 미군 주둔 시켜가지고 한국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도 못 해주냐?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라는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한국어로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는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익 안보 찬성 입장인 것이죠.
7: 우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정부에서 이거는 국익을 우선을 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그러한 예. 것에서 초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지금 뭐 안보도 안보인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이제 미국 투자도 있으니까 반도체 등등.
6: 지금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 러터니 장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4: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을 응하지 않으면은 경제 문제도 이제 또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정부가 고민이 될 텐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보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야당들이 다 진보당부터 시작해서 조국 혁신당 막 아마 다 반대할 거거든요.
5: 저는 그 민주당이 꼭 진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도 저는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행스러운 게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의 이런 조금 다른 의견들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그래도 조금 레버리지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혼자 혹은 우리가 먼저 나설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의 다카이치도 취임하자마자 미국 트럼프 만났는데 트럼프가 자꾸 압력 넣으니까 앞에서 그래 할란다 파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국내로 돌아가니까 일본에서 본인의 보좌관까지 들어누우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아유 국내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프랑스도 가 계시지만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도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크롱도 지금 영국하고 그 외 50개국의 나라하고 지금 다국적 군으로 움직이자라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버텨라. 시간을 좀 빼내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 위에 뭐 파병도 뭐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규모는 어떻게 될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저는 다른 국가들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7: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입장 그다음에 중수청장 임명 그리고 이번 파병 문제에 관련돼서 보면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무게를 감당하려는 생각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그 민주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이 진영 내에서 이 책임 없는 쾌락으로 그냥 질러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4: 누가요?
7: 있죠 뭐 저기 조국 혁신당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짜 제가 보고 있으면 좀 되게 이게 어쨌든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게 어느 한 정파나 어느 한 색깔만 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일인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텐데 잘 좀 이겨내면서 국익을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야당과도 협력할 건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 그 뭐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위 강성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 위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잖아요.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 파병.
7: 그쵸? 맞아요.
4: 그때도 네. 가장 선두에 서서 반대한 게 진보 진영입니다. 그렇죠. 같은 민주당 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한 너무 힘들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5: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돌아보면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4: FTA도 그렇고.
5: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운이 좋아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덜 외로울 것 같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도 많이 합리적으로 변했고 특히나 지금 대미 투자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이거잖아요. 일본은 돈 주고 알아서 해라 관세만 깎아줘 이런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한테 두 가지 원칙은 고수해라. 첫 번째, 정말 성과가 나서 돈을 벌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막 계속 버틴 결과 사실 텍사스 뭐 가스복합 발전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 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사정을 그래도 야당이 좀 알고 국민들이 알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좀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6: 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자서전을 썼을 때 그 안에 그래도 그 국내 내부에서 좀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나와서 그게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렇게 자수전에 나온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진보 진영이 더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이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이라크 파병 이후로 굉장히 크게 좀 흔들렸었거든요.
4: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6: 좀 굉장히 좀 많이 놓치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 반대 여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레버리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반대 여론면 반대 여론이 이제 부각되는 게 이게 레버리지가 될까 좀 그런 생각도 편했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예.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개헌 논의는 없다.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예시를 들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제 뭐 강찬호 논설위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말 안 하면 이 개헌은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논리였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이 연임 안 한다는 이야기는 후보 시절에 한번 했고 대통령 시절에도 어디 행사장 가서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안 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조만간에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그렇게 연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개헌 논의는 없는 건지.
7: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4: 다 동감하죠. 네. 그러면.
7: 그래서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제7공화국이라고 냈어요. 책 예. 제목을. 예. 그렇게 해서 뭐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쓰고 그랬는데 예. 근데 조정식 의장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그때 책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 앞에다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이걸 그냥 딱 그냥 써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당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도우려고 개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당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개헌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왔고 예. 그 지금 6공화국 헌법이 40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예.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꿀 필요는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그 국가서열 2위인 의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다들 그 의심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 개헌 이야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들 그 국회의장 얘기 나오고 나서는 아 이제 이 정권에서 물 건너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이나 야당이 신뢰할 만큼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 제가 좀 지등자 자격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헌법에 이제 연임은 안 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그거 어기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설사 어기고 욕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법을 바꿔야 되니까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10몇 명이 대통령 연임에 찬성한다는 뜻인지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또 국민투표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 연임하라고 할 건지 그건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 다 넘기 어렵다고 보는데
7: 네,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 보면은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정치사에서 정계 개편은 늘 또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라는 그 개념 자체도 그러한 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심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불식시켜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좀 생각이
5: 듭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도둑질 안 한다고 말해야 되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속 8주가 떨어졌네. 윤석열 때하고 어쨌네 저쨌네 지금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싱글벙글하고 얘기를 하면서 연임은 의심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점식 원내대표가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정책위 의장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임기 끝나기 전에 개헌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졸속이다 해가지고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22대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특위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라고 한지 뭐 한 세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7: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진짜.
5: 아, 네. 머리가 아찔아찔하네. 아, 진짜 아찔아찔하네. 네. 아니, 그럼 조정식 의장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7: 아니, 이게 의장님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 정도만 했어도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들어가진 않죠. 근데 또 조정식 의장님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최최최 측근이라고 다들 알지
4: 알겠습니다.
7: 않습니까?
4: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패널 하나같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이 뭐 오늘 뭐 정무수석 이야기는 하신다니까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박상준 변호사 말처럼 이제 6공화국 헌법을 끝내야 되는 게 맞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새로운 헌법을 좀 바뀌는 게 맞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아마 많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싶고 1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박선수 변호사 나왔으니까 진정호 의원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7: 네,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4: 받아들일 거라고 판단하고 낸 거겠죠?
7: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낸 거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예. 지금 뭐 못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번에 다른 사람들은 이 법적 절차를 좀 미비했는데 이번에는 그 당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서 아마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7: 아니요. 근데 이번에도 네. 절차적인 하자들은 있어요?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서면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4: 예. 예.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1,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돌아옵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구름이 많겠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더불어 내일은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내려가서 다소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이 27도로 오늘 낮보다는 4도가량이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 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가 이어지는데, 여의상류나들목부근 5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에서 광암터널,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6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성준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그 최근 새롭게 당 지도부가 꾸려진 뒤에 최고위원회의를 전국을 돌면서 하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수석 대변인이니까 더 참여하셔야 될 텐데 네. 피곤하진 않습니까?
1: 내일은 전북을 가고요. 예. 또 지역 일정들을 계속 하면서 또 지역에 지금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 최고위원회 끝나고 또 예산 정책 협의회하고 한 시간 정도 더 토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또 예. 보통 최고위는 아침에 하니까
1: 그렇죠.
0: 또 올라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좀 힘든 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죠.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지금 거센 상황인데 특히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늘만 해도 개인 SNS에 뭐 30개가 넘게 글을 올렸다고 해요. 다 김승원 후보자 이야기던데 지금 상황 현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1: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핵심적인 일 하나 하면 되는 건데
0: 예.
1: 한동훈 의원이 지금 30몇 개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 테마가 없는 거죠. 그냥 마구 난사형으로 이것저것 다 올린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태도나 어떤 모습을 볼 때 안정적이지 않고 붕 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붕 떠서 난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뭐 지금 볼 때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했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진단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원 후보 대응과 또 다른 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계속 공개하고
1: 그렇죠.
0: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녹취록 전체가 아니고 부분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이 뭐 해당 통화 당사자가 한동훈 의원에게 줬을 리는 만무하고 이 사건이 기소유예가 났으니까 뭐 재판하면서 나왔을 자료도 아니고 결국은 검찰 수사 자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1: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요즘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수사 자료를 받겠습니까? 예. 이것은 수사 기획서, 뭐 수사 보고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 비공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검찰에 있는 검사와 한동훈 의원 간의 손을 잡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머리를 하고 있고 이거 정치 이슈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유출을 통해서 내통한자와 함께 이 정치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예.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관종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0: 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냐 낙마하느냐 그건 나중 일이라고 쳐도 이 부분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있으니까.
1: 네,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요.
0: 아, 예.
1: 또 지금 내통환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전문을 일단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어디서 출처, 교수가 됐든 기자가 됐든 수사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한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지금 한동훈 의원의 행위를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출처자가 누구인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리고 그것도 그 내용의 취사선택에서 기획 짜짓기를 통해서
0: 예.
1: 자기의 취사선택, 과거에 기획 수사하듯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기획 짜집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0: 예.
1: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0: 예.
1: 엄단을 해야 되겠죠.
0: 예. 그 취사 선택 짜집기라는 이야기는 뭐 그 녹취록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니까
1: 그렇죠.
0: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0: 예.
1: 할 필요가 있어요.
0: 예.
1: 뭐냐면 무슨 한동훈 의원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0: 민주당 오빠 뭐 이런
1: 예.
0: 얘기 하더라고요.
1: 그런 프레임은 예. 결국 자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0: 예.
1: 그 녹취록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윤석열의
0: 예.
1: 선대위원장이었다는 거와 관계자들의 실명도 다 공개가 되는
0: 예.
1: 건데 민주당의 의원들만 공개해서 이것을 정치 프레임시켜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무죄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소유예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동훈 검찰 그 당시에 있었던 검사들이 110명이 넘게 검사를 투입해서 3년 동안 김승원 후보자를 당시 의원을 탈탈 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어떤 것도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무죄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 당시에 기소유예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 단계에서 한동훈 의원과 그 검찰이 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예. 거죠.
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당시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검찰이 뭔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기소회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랬던 말든 어쨌든 그 청탁 로비한 거 아니냐. 실패한 청탁 실패한 로비한 거 아니냐. 게다가 또 한동훈 의원 공격에 대해서는 그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자꾸 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1: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법 유출을 가지고 한동훈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왜 있습니까?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 이 자체가 내용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 지적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로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예.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승원 위원의 최종적 결론은 뭐냐면 이 로비에 의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부정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한 예. 부분으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 관계에서 이 코로나19 당시에 이 대처하기 위해서 이 진단키트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민원의 문제와 청탁의 문제에 의해서 부정이 저질렀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이 다 수사를 해서 봤더니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기소유예했던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심플하게 정리가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김승원 예. 후보자가 하는 얘기는 당시에 어쨌든 외국 회사 제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 국내 기술, 국내 회사가 없으니까 당연한 민원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지금 녹취록 상황에 봐도 뭐 대가성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정청탁이나. 네. 다만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이 녹취록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뭐 브로커라는 것도 나오고 뭐 오빠라는 단어 뭐 또 술집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게 쓰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여론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한동훈 네. 의원이 검찰 수사할 때 그렇게 흘려주면서 예, 예, 검찰 예.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지금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도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단어라든가 뭐 선정적 예, 예.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0: 서초동 뭐 빨간 팬이니 그렇죠. 뭐 그 옛날 하는 거.
1: 그런데
0: 예, 예.
1: 저는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예. 검찰의 언론 문법하고 여의도 정치인들의 언론 문법은 다르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하면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크로스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점적으로 검찰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 검찰이 의도한 방향에 대해서 크로스체크하기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부터 한동훈의 의도가 뭐고 한동훈의 이 불법 유출에 대한 부분과 그 취사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다 언론에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 공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녹취록 다 공개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0: 예예.
1: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자신 있으면 한동훈 의원이
0: 증인으로 나와라.
1: 그리고 예. 검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검사들 한동훈 다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라. 그런데
1: 네.
0: 증인으로 나오면 이제 증인 선서를 해야 되니까
1: 예.
0: 그럼 위증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김승원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가겠다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1: 청문위원은 뭐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하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질의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런데 오늘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해서 청문회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1: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죠. 네. 네.
0: 그런데 만일 여기서 청문회 증인은 본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냐고 하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또 그 처벌할 수 없잖아요.
1: 아니 그거는
0: 밝히지 않으면
1: 우리가 정정당당함과 비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박상용 검사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네. 한동훈 검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검사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0: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네. 의인이 줬다고 했거든요. 네. 이 녹취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도 어디에서 입수했냐고 그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1: 핸드폰. 저는 밝히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0: 핸드폰 비번도 네. 안 밝혔잖아요. 결국.
1: 그러니까 핸드폰 비번도 스물 몇 개잖아요. 예. 저는 이 국회에 들어와서 한동훈 의원이 그걸 밝힐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못하더라도 만들어내야죠.
0: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1: 그러니까 지금 예.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첫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흐름들 보고 SNS에 30몇 개, 막 하루에 몇십 개씩 쓰는 걸 보면은 자신이 이 흘러가는 흐름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지금 극단적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단적 방법은 결국은 증인 채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증인에서 자신의 이제 언어가 나올 텐데 상당히 예. 좀 지켜봐 예. 주시죠.
0: 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론의 향방이 또 중요할 텐데 여론의 향방은 김승원 의원 비판한 것 쪽도 있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무리수를 비판하는 쪽도 있긴 한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이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법무부 장관이 꼭 김승원 의원 이 말을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른 분 해도 되잖아요.
1: 아니 그런 질문 성립되지 않은 것 예? 같고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던 의원이에요.
0: 예?
1: 국민의힘에 있는 법사위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승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고 법률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자신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또 예의도 있고 인품도 매우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에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법률가적인 전문성 또 실력에 대해서 누가 예.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0: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1: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한동훈 의원이 불법 유출을 통해서 지금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런 그 방향이 좀 잡힌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0: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런 의혹들이 불식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1: 저는 충분히 예. 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그 가족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해왔고 또 여러 일에 있어서 모범적인 분입니다. 겸손한 분이고 충분히 저는 뭐 돌파할
0: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용해인 의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그 조선일보인가요? 민주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

0: 이전들했다라는 기사를 냈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1: 네, 오늘
0: 예.
1: 뭐 김민석 당대표께서 민주당 TV에 나가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보죠. 예.
0: 사실이 아니다.
1: 그리고 그 이제 언론에서 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김태선 비서실장한테. 김태선 비서실장 아느냐? 나 모른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다. 그럼 핵심 관계자가
0: 누구냐?
1: 도대체 누구냐?
0: 예.
1: 어? 아니면 당대표가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하고 얘기할 내용이고. 그리고 당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사를 썼는지 저도 좀 놀라울 뿐입니다.
0: 예. 근데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하고는 좀 다르다. 청와대랑 소통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든 좀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1: 당연히 저는 뭐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정청 원팀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0: 예.
1: 예.
0: 하여튼 이건 오보였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변명의 기회를 좀 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 민주당도 같은 생각으로 보면 됩니까?
1: 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이제 의혹 제기가 있고
0: 예.
1: 국민 여론의 흐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0: 예. 아, 물론 그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김승원 의원처럼 뭐 그렇게 이제 방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 3자 눈으로 봤을 때는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방어를 또안 한다 민주당이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같이 의정 활동도 하고 또 기본소득당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가 또 용해인 의원과의 어떤 접촉면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해인 후보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용해인 후보자와 용해인 후보자를 그 함께한 그 준비팀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용해인 후보자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도 용해인 후보는 좀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명절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등등 감안했을 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당 내부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1: 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0: 각자
1: 의견이
0: 의견이 있으니까.
1: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또 합의점도 찾아가고 그렇지만 지금은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의혹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뭐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제 조심할 부분도 있으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개헌은 뭐 전직 대통령들 또뭐 현직 이재명 대통령 또 전현직 국회의장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이게 여야가 이제 협의가 잘안 되니까 바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1: 저는 이제 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국가의 청사진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정책 식견과 그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여야
0: 아,
1: 당대표뿐만
0: 그럼요.
1: 아니라 기존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고문들, 원로들
0: 예.
1: 다 지금 학계뿐만
0: 맞습니다.
1: 아니라 언론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원내대표가 개헌은 없다라고 저렇게 선언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의를 하길래. 자신감이 결여다. 그 자신감이 결여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 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5.18
0: 정신을
1: 정신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정신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우리가 수록하자라는 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0: 의원들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내란 상황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먼저 김민석 당대표가 개헌을 얘기하면서 순차적으로 5.18 헌법 정신, 부마 항쟁에 대한 민주화 정신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1차 개헌을 한번
1: 아, 원
0: 해보고
1: 포인트 개헌을 먼저
0: 원포인트를
1: 하고,
0: 먼저 하고 좀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헌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것은 국민의힘이 결국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헌법적 고유의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1: 예.
0: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0: 네네.
1: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국힘에서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그 정전식 원내대표가 앞에 조건을 달았는데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개헌은 없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포인트랑 상관없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정무수석이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아마 따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비서실장이 연임은 당연히 안 한다. 이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당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걸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1: 네,
0: 왜
1: 네.
0: 그러냐면 지금 헌법에서 다 수록돼 있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것을 헌법에 고유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그 독재의 길로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개헌을 하지 않는 핑계로 되는 거다 이렇게
0: 그렇죠.
1: 보시는군요.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조국 원장이 연일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대통령 또 민주당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어제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합당 전제 조건으로 당대표의 사과 요구하기도 했는데 최근 조국 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0: 저는 지난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대표 선거할 때도 합당이라든가 연대라든가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연대나 합당에 대한 논의 창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을 또 제안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의 문제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 국면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이 서로 어려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께서 좀더 전향적으로 합당이라든가 연대에 대한 논의를 더 진취적으로 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뭐 진보 진영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울타리를 어떻게 더 크게 키울 건가에 대한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역시 이제 국민의힘의 의도들을 쭉 보면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국 대표가 과거에처럼 정치적 최전선에 나서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는
0: 예.
1: 어쨌든 그 민주 진보 진영이 약간 분열된 상태인데
0: 그렇죠. 예.
1: 지금 김어준, 유시민, 조국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0: 네네.
1: 대통령에 대한 혹은 민주당에 대한. 그런데 이세 사람의 세력은 어쨌든 강한 민주당에서 또 강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으로 갈 수는 있겠느냐. 말만 화합해야 된다고 할
0: 네네.
1: 게 아니라 이게 다음 총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으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이 얽힌 실타래는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0: 그게 정치력이죠. 그 정치력을 김민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도 그거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고요. 그걸 풀어내서 하나로 가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큰 과제이고 숙제이죠.
1: 또 하나
0: 예.
1: 이것도 역시 아마 뭐 김어준, 유시민, 조국은 반대할 것 같은데 파병 문제입니다. 뭐
0: 네.
1: 청와대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시끄러운 건 사실이고 또 미국이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취할 스탠스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고민적이고 또 고통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입장은.
0: 진짜 이건 엄청 어려운 외교 문제이고요. 그 외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고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확실한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이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

0: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결국 당이 만약에 그런 입장을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쟁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당이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고, 그래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또 떠오른다. 그때 뭐 다른 진영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진보 진영 내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을 좀 두고 대통령이 일단은 뭐 지금 프랑스 순방 중인데 프랑스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국, 미국, 프랑스가 지금 선두에 서서 이제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대를 꾸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나오겠죠 아마. 그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0: 그뭐 돌아오시고
1: 예.
0: 또이 문제가 어떻게 또 계속 가는지는 이 상대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것을 저희가 다 외교 문제가 단선적 구조, 단일 구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1: 그렇죠. 예.
0: 결정하기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청와대 안보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외교 안보 라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은 고민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1: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에 침략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과연 미국과 이란 전쟁이 명분이 있는 전쟁이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우리 국익이 있고
0: 그럼요.
1: 또 안보가 있고 실리적 차원은 또 어떤 것이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집권당 또 청와대 대통령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변인님 바쁜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8: (1분)
9: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애 졸음은.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1조 1천억 원 증액되고 반도체 산업 포함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이 30조 2천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는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136만 명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연 300회가 넘을 정도로 외래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00회가 넘게 외래진료를 볼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했지만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가까지 반영한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늘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분기 성장률이 평균 0.2에서 0.3%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연간 3.3%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의 과거 통화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서 공개한 양 씨와 강 씨 간 전화 녹취록에서 양 씨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식약처 원장과 친하다,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비서실장님 간담자리에서 도와달라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언급도 녹취록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오랜만에 양 씨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양 씨가 언급한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면서 검증하는 측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관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갖고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7,100선까지 올랐다가 개인의 순매도로 하락 전환해 6,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장중에 2.5% 오른 7,100선에 올랐지만 개인의 3조 원 넘는 순매도로 0.6% 내린 6,9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2% 하락, SK하이닉스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1.3% 내린 812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성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했고 핵확산 금지조약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제 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특례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9: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5: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26: 왜 아내를 살해한 겁니까?
27: 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26: 뭐라고요?
27: 그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다 불리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25: 이 혼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 아니 근데 여자가 남편 피해서 다른데 숨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대?
26: 그게 아주 황당한 대목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는 것 같던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던데?
27: 잠깐만,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주소가 이혼 소송 때문에 알려줬다고? 그게 말이 돼?
25: 경찰도 현재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27: 범행 당시 애도 있었다며?
26: 그니까 엄마가 공격당하는 그 현장에.
27: 와, 어린아이가 그걸 직접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일 텐데.
25: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25: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5: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인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0: 네, 법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

0: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적금 및 연락금지 같은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런 보호 조치를 작정하고 어겼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뭐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되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을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를 판단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이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주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0: 결과적으로 제도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1: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0: 근데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0: 폭력 등으로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범행 이유,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0: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해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봐 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1: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은 무겁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혼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간 만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장 이혼소송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진술을 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이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바뀐 진술 중에서 어떤 걸 더 신용을 하게 되나요? 최초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0: 네, 진술이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최초의 한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조언을 받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건 직후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한다면 법원은 최초에 했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 범행 여부일 텐데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살인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0: 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했는지 뭐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건물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아, 이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77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Young Girl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대구도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도 27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에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지문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제램프, 다시 홍은램프 부근부터 정릉램프, 이후로 종암분기점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구리시계 부근부터 하월곡 쪽으로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역시 길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로가 남산 1호터널 진입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0: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해 위조 명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국내 유튜버가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를 모집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가짜 명품을 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입니다. 위조 명품 진열대를 배경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6: 이번 주 신상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 이 물량이 아마 국내에 풀리는 물량의 마지막입니다.
5: 진짜와 가깝다는 의미의 최상품이란 자막을 내걸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신을 찾지 말란 농담까지 합니다.
6: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 왜 찾니? 어? 태국으로 와라. 나 찾을 거면 좀. 그만 좀 찾아라.
5: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A씨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버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가 유통망이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에서 유튜버를 모았습니다. 유튜버 10여 명이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짝퉁 판매를 계속했는데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위조 상품은 8천여 점, 37억 원어치였습니다. 전 세계 짝퉁 무역 규모는 6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데 적발될 경우 물품이 폐기되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고 산 소비자라면 돈만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을 버스로 나눠서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한 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고 승객들은 타사 항공편에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 중국산 줄기상추에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이 국내로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 검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긴급 수거한 8건 이외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에서 2028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7: 올해 7.19%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다시 한번 동결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단기 수치는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연말엔 적자폭이 수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이 내년에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 검체 영상 숟갈 조정은 저희들이 2026년
9: 보건복지부 이차관입니다.
8: 심의하여서 연간 2.6조 원의 지출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겐 연 최대 8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136만 명의 본인 부담률을 오는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엔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앞으로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구입 시 건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4: 미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올려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0: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60여 개의 SNS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뜬금없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표지판의 이름을 바꾸는 AI로 생성한 듯한 동영상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수와 해역 등 지리적 명칭과 달리 주 이름의 경우 대통령에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11: 전부 허울뿐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뉴멕시코주 관광객입니다.
10: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한 채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자신의 여벌굴 모양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여 있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우주군의 제복 시안이라며 올린 게시물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해당 영화는 파시즘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과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서열을 매긴 이미지를 다시 올리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가상의 그림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예수나 교황으로 묘사한 SNS 게시물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 작전으로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면서 이란 경제가 질식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운 데이터 업체를 인용해 지난 7월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이란산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봉쇄선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봉쇄선 밖에 갇힌 잔여 원유 물량은 약 2,900만 배럴로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주 연속 퍼펙트 우승을 이룬 배드민턴 안세영이 항저우 대회에 이어서 2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렇다 할 적수가 없는 상황에서 잘 즐기고 오겠다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2: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진천 선수촌에서 곧바로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마스터스 우승 이후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무결점 경기로 적수가 없다는 걸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항저우 대회에 이은 아시안게임 2연패 전망도 밝습니다.
13: 이번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14: 안세영 선수입니다.
13: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담감을 내려놓고 또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올 시즌 단체전을 포함해 이미 10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안세영의 시즌 성적은 49승 1패, 승률이 무려 98%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 왼발 부상으로 대회 도중 기권했지만 이후 연속 우승으로 다시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3: 기록을 써내려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매 경기가 저에게 너무 새로워서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하면 제 플레이를 제가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지가 저에게 더 많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 이번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목표 종목은 안세영의 여자 단식을

0: 비롯해 서승재 김원호가 뛰는 남자 복식과 이소희 백하나의 여자 복식 그리고 안세영이 또 나서는 여자 단체전입니다.
1: 아시아권이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 그런 나라들이기
2: 박주봉 때문에 감독입니다.
1: 올림픽만큼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버금가는 값진 기록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3: 내일은 늦더위가 사라지면서 한낮에도 더위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대전 18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면서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간에는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2: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정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4: 청문회에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의 과거 통화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오늘 SNS에서 공개한 2021년 9월 1일과 2021년 9월 4일 시점에 양 씨와 강 씨 간 전화 녹취록에서 양 씨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식약처 원장과 친하다,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최 전 수석이 양 씨와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대화가 우연히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반문했습니다.
2: 국민의힘이 김승원 후보자와 제약업체 제넨셀이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 임상 승인을 믿기로 주가가 요동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 얘기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한 의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 같다는 게 주변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존재감을 만들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자료를 편집해 흥신소 직원처럼 굴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인사위원장 차기 말에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의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2: 규모가 큰 사건을 수사해왔던 서울청이 직접 맡는 대신 일선서를 선택한 건데 이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배당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인 만큼 사건 배당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수사에 특화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아닌 일선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겁니다. 앞서 무소속 김병계 의원 사건과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의혹,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굵직한 수사는 주로 서울청 광수단이 담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국회를 관할하는 만큼 비슷한 정치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광수단의 경우 이미 사건이 많아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먼저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 밖에 2년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직자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고발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돈을 받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처분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 현장에서 드론 수색도 한

0: 함께 진행이 됐다는데 지금 수색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긴급구호대장 이규호입니다. 오늘 구호대장을 저를 포함한 긴급구호대 7명은 드론 4대를 가지고 헬기 2대에 나누어서 탑승하여 이륙했습니다. 담당 작전 지역 두 곳에 산악 지역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지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팔 군당국과 협의해서 산악 지역을 도보 수색하려면 산악 지역에 랜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한 착륙 지역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팔 군당국은 그 산악 지역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지점이 없을 거다라고 했으나 저희가 요청하여서 라운드 비행을 두 번, 각각 한 번씩 해가지고 지점을 찾기로 하고, 이륙한 다음에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군 당국은, 산악 지역에 랜딩하는 것도 위험하다 판단을 내리고, 한 헬기는 파워하우스에 랜딩을 하고, 다른 헬기는, 제가 탑승한 다른 헬기는 옐로우 브릿지 한 6km 떨어진 네팔군 구호물자 배포한 캠프에 내렸습니다. 다 티슐리강 왼편에 상류 쪽을 바라봤을 때 왼편에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 랜딩을 해서 파워하우스에 랜딩한 팀은 거기는 네팔 군당국이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팔 군당국은 경사가 가파르고 빽빽하고 그 도보 수색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도보수색 허용 받았을 때도 네팔 군당국은 자기네 안전수칙 내에서 수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자기네 또 지침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파워하우스에 랜딩한 팀은 드론 두 대로 집중 수색을 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그 군 캠프에 내려서 쭉 도보 임시 도로가 나 있어서 쭉 올라갔습니다.
2: 이규호 대장입니다.
1: 유실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수색을 했고 반대편의 경사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유실된 점 근처에 네팔 군당국이 여기서 드론을 수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수용해서 거기서 드론을 띄워서 한 1시간 45분가량 드론 수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본 수색에서 드론 수색이나 저희가 육안으로 도로 수색을 한 경우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색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수경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 네, 소방본부장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긴급구호대 구조팀장 조현입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33년 재직하고 있는데요. 2006년 강원 인제 내린천 그 집중호우 때 산사태 때도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2: 국내 조현문 중앙 119 구조본부장입니다.
3: 수색 구조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긴급 구호대 파견 네팔 현장을 둘러보고는 도저히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연락 두절된 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최선의 역할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여력이나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국민 연락두절자 수색과 구조활동이라는 임무와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질문 두 개만 받고 이제 오늘 끝내고 백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5: 내일 도보 수색 다 하십니까?
1: 군 당국과 협의해야 되는데 오늘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 복구로 전환 중이다. 이렇게 했고 헬기 운영수를 대폭 감축하고 했다고 얘기했고 오늘 헬기장에서 보니까 헬기 운영이 상당히 감축이 됐고 많은

0: 국민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상당히 많은 헬기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1: 여기 오시기 전에 저기 실종자들도 저도 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0: 저는 안 했습니다.
1: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나요?
2: 지금 바로 저기 말씀하신 거죠? 네. 인터뷰 바로.
0: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1: 어떤 부분 때문에 만나셨고 어떤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건지.
0: 가족분들은 저희 수색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색 결과에 대해서 저가 하기도 하고 대사관에서 하기도 신속대응 팀장인 임상우 대사님이 하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중요한 수색이 있었으니까 뭐 송구스럽게 특이사항 없는 거여서 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수색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1: 낙태도 좀 하시나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혼주단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낙태를 하세요?
0: 아무래도 가족을 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왜 수색을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2: 네, 수색 대원 중에 혹시 한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니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0: 네, 하시죠.
2: 잠시만 이제 마이크만 넘기고요. 오늘 현장 수색 대원입니다.
3: 네.
4: 오늘 가셨다니까 좀 보셨을 때 실제 보고 수색 이런 게 어땠는지 좀 같이
3: 컴퓨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5: 전 현장 활동하고 있는 이지평입니다.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로써 12일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신속 대응팀으로 와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도보 수색은 그 하나의 수색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도보 수색 말고도 저희는 하루하루 저희가 가용 가능한 그 수색의 그런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네팔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나라의 구조팀들도 이 수색이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영향이라든지 사고의 규모가 저희가 경험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모한 현장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수색 구역 현장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 사항들이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안타깝고 한 번이라도 더 저희 구조 대원들은 현장에서 조금의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매일매일
6: 현장 구조 대원입니다.
7: 네,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이 파워하우스 창조팀은 먼저 도보수색 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이라서 드론 두 대로 집중 수색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한 팀은 임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수색과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긴급구호대가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8: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수상, 상공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현재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9: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어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시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6

0: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 발생 13일째인 어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서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청사와 외교 공간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대규모 추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네팔인들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애도했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서는 13일 동안 애도 기간이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70분 동안 사무실에 있던 장비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간신히 챙겨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3: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형광조끼를 입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상자에 숨가쁘게 챙겨 넣습니다.
4: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5: 네. 네.
3: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시위 참가자가 저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경찰 엄호를 받아 무사히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화물차 6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2,000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관위 특검 관계자가 대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업무용 서류나 컴퓨터, 선수 장비를 가져오지 못했던 체육단체는 간신히 한숨을 돌렸습니다.
6: 그러나 오늘 시민분들과 경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업무 수행할 수 있는
7: 수영협회
6: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협회 사무실에서 필수 물품을 확보한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들이 늦게나마 대회 참가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와서 다행이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펜싱연맹은 사무실에서 아시안게임 참가에 필요한 선수용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의 장비와 협회 통장과 직인 등 필수 품목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산악연맹도 행정 업무를 위한 컴퓨터와 선수 수당 지급을 위한 회계자료, 협회 후원 물품 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먼저 챙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경위를 조사하는 해경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물에 빠진 선원 2명을 봤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종자 수색은 일주일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8: 해경 수사관들이 도착한 곳은 예인선 선사의 사무실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TNS 캐처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 당시 예인선이 끌었던 컨테이너 운반선과 선박 운항 관련 협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운항 기록 등을 확인해 사고 관련성을 확인하고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선원들이 사고 직후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선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원 2명이 사고 이후 선미 방향에서 잠시 발견됐다가 사라졌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앞서 해경은 예인선이 뒤집히는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풍랑주의보 해제에 따라 모처럼 무인 잠수장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재개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일주일이 되도록 선원 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부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초대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1: 첫 출근에 나선 김 후보자의 첫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였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앞둔 상황. 엄중한 시기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이라는 중책이 후보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각오를 밝혔습니다.
2: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0: 김재용
2: 국가의 그
0: 후보자입니다.
2: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안수사 유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3: 사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보아야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1: 이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2: 충분히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되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 당장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조기 안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오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보좌관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에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 분과장 시절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도심에 매입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은 입주 공고 기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15,000 가구와 3,400 가구 등을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는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있는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일 여야 7개 정당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시간 총량제 토론 등이 이어집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은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형 모델로 건설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5: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0: 텍사스주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데다 AI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1: 우리의 가스 터빈을 또 수출하고
2: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
1: 해당 산업의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또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꼭 먹고 안 먹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EPC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사의 어떤 미국 진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0: 한미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원자로 모델을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으로 채택하길 요구했는데 결국 두기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주기기 공급이나 건설 시공 같은 분야는 물론이고
2: 허균영 경희대 교수입니다.
3: 그런 어떤 입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좋은 트랙 레코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하여간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0: 또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원전 수출 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18일쯤 투자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참여를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사업도 후속 투자 후보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네, 지난달 경기 파주에 있는 군부대에서 700kg이 넘는 철제 구조물에 병사 13명이 깔려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부대 간부 2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가느다란 철제 기둥 위에 커다란 상판이 위태롭게 얹혀 있습니다. 성인 4명이 기둥을 밀자 상판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당시 이 부대 소속 병사 10여 명은 무게가 710kg에 이르는 분리수거장 철제 구조물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구조물이 불안하게 흔들렸는데도 중단 지시는 없었다는 게 병사들 주장입니다.
6: 그래서 휘청하고
7: 피해 병사 가족입니다.
6: 잠깐 한 몇 발자국 옮겼는데 거기서 휘청해서 한번 쉬었대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5: 결국 내리막길에서 구조물은 무너져 내렸고 13명이 상판에 깔렸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보름 전 배치된 20대 A 이병은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8: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장병은 결국 의병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5: 작업 당일 파주 일부 지역엔 체감 온도가 38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영내 작업 지시를 할 수 없는데도 병사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군 당국은 간부 2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이병 가족들은 위험한 작업이 무리하게 강행됐는데도 일부 간부들 지시였다는 군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책임 있는 윗선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7: A 이병 가족입니다.
6: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5: 군은 작업을 지시하고 승인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작업 방식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관련자들을 군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네, 20대 초반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던 40대 남성이 장기를 기증해 4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월 2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46살 최정섭 씨가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비가 쏟아지던 7월 17일 밤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20대 초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부터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원래 전기공사 일을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전부터 배달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 창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현장에선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이 발각됐습니다.
4: 네,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9: 네, 서울에서 실종 신고됐던 60대 여성이 경기 파주의 냉동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카페업주 남성이 구속이 됐거든요. 어떤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10: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요. 아마도 이 상품권 거래를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이 만남의 경위는 추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일단 인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상품권 거래를 위해 만났는데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했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냉동창고에 가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아직 확인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 사망의 경위라든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14시간 만에 지금 범행 장소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의 이 창고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4: 그러니까요. 해당 창고에서 이 상품권이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냉동 창고에서 살해했는지 아니면은 냉동 창고에 가둬서 숨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범행 경위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혐의나 어떤 형량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10: 그렇죠. 일단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그 이후에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 일반 살인죄보다도 좀 더 높게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사실상 가장 잔혹한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말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법적인 조항은 적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만 하려고 했다라고 네. 한다면 감금치사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가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겠지만 이 냉동창고라는 것이요. 영하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정도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장시간 버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만 하려고 했다, 감금치사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단지 이 범행을 유기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시체 유기 장소로서 냉동창고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살인죄 내지는 이 피유인자 살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아마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법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미필적으로 이미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네,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 범죄로 추정되는 단서들도 있다면서요?
10: 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카페, 범행 장소였던 이 카페가요. 인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뭐 드라이브하고 이곳에 들린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 냉동창고가 없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9: 네.
10: 그리고 지금 피의자 역시 이 유기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 위조가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두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냉동창고의 존재 자체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지난 3일에는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9: 네.
10: 이런 부분들 또 이 카페 내부에 CCTV가 이제 고장이 났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라는 부분도 유추 가능합니다.
4: 그러니까 카페 주인은 지금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일도 해왔고 또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좀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10: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범행 장소에서 위조 상품권 수백억 원어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상품권 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걸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네.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다시 은닉하기도 하고요. 일부 자금 세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지금 피의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상품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혼자서 다 위조하고 유통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조 상품권의 유통이나 발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의 어떤 범죄 조직에 연관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까지 모두 열어두고 어떤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의 이 유가증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전력이 없는지 함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 네. 자,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이어졌던 올림픽공원 시위, 이제 95일 만에 오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좀 넘게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10: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됐었던 봉쇄가 되었던 핸드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체육회 산하의 9개 단체가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핸드볼이나 펜싱협회도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봉쇄가 이어지면서 사무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되었고요. 양 단체들이 좀 협의를 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이 막아서는 시민들 때문에 무력으로 이 시민을 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9월 19일에 이제 이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이 게임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은 이 업무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오고 특히 컴퓨터라든가 중요한 인장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은 비교적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트럭에 이 물건을 싣고 또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까지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어떤 격렬한 무역 충돌 같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니까요. 이 선관위 특검 수사에 착수한 지 이제 하루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체육단체가 진입을 한 건데 개표소 내부에 보관 중이었던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 회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봉쇄 현장이 무기한 연장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 현재로서는 가능성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올림픽 공원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70분 동안 컴퓨터와 서류 등을 챙겨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3: 언제 어디서나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5: 워킷 워킷 안전화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1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0: News FM.
8: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맑고 파란 하늘에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낮 동안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 대구도 19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도 27도로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더불어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고장차 소식이 이어집니다. 신월요일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1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모두 강서쪽으로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강변북로는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부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이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가는데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양재,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도착했습니다.
1: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프랑스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7시간이 늦은데요. 지금은 낮 1시가 조금 못 된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에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합니다.
1: 네, 오늘 회담에서는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방안, 또 청년과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 영상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1: 70분 동안 사무실에 있던 장비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간신히 챙겨 나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2: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형광조끼를 입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상자에 숨가쁘게 챙겨 넣습니다.
3: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4: 네. 네.
2: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시위 참가자가 저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경찰 엄호를 받아 무사히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화물차 6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2,000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관위 특검 관계자가 대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협회 사무실에서 필수 물품을 확보한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는 늦게나마 대회 참가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와 다행이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펜싱연맹은 아시안게임 참가에 필요한 선수용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의 장비와 협회 통장과 직인 등 필수 품목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산학연맹도 행정 업무를 위한 컴퓨터와 선수 수당 지급을 위한 회계 자료, 협회 후원 물품 외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먼저 챙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1: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6: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스의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의 과거 통화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공개한 2021년 9월 1일과 2021년 9월 4일 시점에 양 씨와 강 씨 간의 전화 녹취록에서 양 씨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식약처 원장과 친하다,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비서실장님 간담 자리에서 도와달라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 말한 언급도 녹취록에 포함됐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자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며 검증하는 측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은 식약처장에게 직접 한번 챙겨봐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에는 한번 살펴봐달라거나 알아봐달라는 말 자체가 청탁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김승원 후보자,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어떻게 질타했는지 이번 발언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4: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 발언입니다.
4: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9: 이거 좀 한번
8: 2024년 8월 발언입니다.
9: 전 의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습니까?
0: 그런가 하면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3년 전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들고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카메라를 향해 흔들어 보이거나 관련자 진술을 읽기도 했습니다.
10: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8: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여기에 이 병장들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11: 받을 수 있어?
9: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8: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그 수사 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가지고
11: 공무상 비밀 누설이
8: 될 수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11: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0: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2: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이지 광의가 어디 있고 회비가 어디 있습니까?
10: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건데요. 네. 제가 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입수한 수사 관련 기록이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가짜뉴스, 기밀 유출 전문은 김의겸 의원이 아니냐고 맞받았는데요.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 수사를 잘 받으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3: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4: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0: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1: 규모가 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청이 직접 맡는 대신 일선서를 선택한 건데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5: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배당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인 만큼 사건 배당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수사에 특화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아닌 일선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겁니다. 앞서 무소속 김병계 의원 사건과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의혹,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굵직한 수사는 주로 서울청 광수단이 담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국회를 관할하는 만큼 비슷한 정치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광수단의 경우 이미 사건이 많아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먼저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 밖에 2년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직자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고발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돈을 받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처분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곳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오늘 구호대장을 포함한 7명이 헬리콥터 2대로 파워하우스에 착륙한 뒤에 드론 2대로 1시간 45분간 수색작업을 펼쳤습니다. 다른 한 팀은 군 캠프에 내려서 임시 도로를 따라 도로 유실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반대편을 살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0: 돌아온 구호대는 연락이 끊긴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마지막까지 안전을 확보하며 수색과 구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팔 홍수 지역에 육로로 새로 진입하는 정부의 긴급 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육상, 상공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며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허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 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시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육로수색팀도 거점을 기존의 람체에서 둔 채로 옮겨가며 수색견이나 드론과 함께 계속 산 쪽을 훑어보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연일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으로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 캠프 지역에서부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 방면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 직원의 구조 소식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색 활동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0: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실종자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전합니다.
3: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4: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3: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4: 이름을 취합해서 구조팀의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몇이 구조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입니다.
3: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4: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3: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4: 형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3: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5: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0: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등일시.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9월 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3악장 스케르소,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4중주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된 곡이고요.
0: 지난주 이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요요.

0: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아니라도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좋은 편곡이고 정말 좋은 연주라는 건 알겠는데 오케스트라 악기 소리가 없어지니까 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1: 근데 이런 편곡들은 피아니스트들의 이 기교 과시보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반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향곡이나 오페라를 쉽게 연주하고 들을 수 있도록 편곡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나 피아노 듀오, 피아노 삼중주 같은 편곡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0: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곡이 필수적이었겠죠. 공연을 앞두고 연습할 때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1: 지금도 오페라나 발레 공연을 작은 무대에서 할 때는 이렇게 편곡된 반주로 연주하는, 공연하는 일도 있습니다.
0: 그래도 제대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필요하겠죠. 현악기와 관악기가 모여서 만드는 화려한 음색은 악기 몇 개만으로는 재현하기 힘들 테니까.
1: 앞에서 베토벤 교향곡의 편곡 버전을 들어봤는데요. 원곡 버전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중 마지막 4악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버지가 남기신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으니 남은 상속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째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현금 10억 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습니다.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돌보셨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마련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요.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첫째 형과의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형은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억 원을 증여받은 첫째 형의 기여분 30%

0: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재산을 함께 일구고 간병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둘째 형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해 오신 어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간 형의 사정이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문제는 돈의 액수도 크지만 가족들이 각자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겹치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연도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김미로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속 문제는 뭐 가족끼리도 있지만 이제 상속인들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 상황은 뭐 생전에 미리 받아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상속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1: 그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그 망인이 이제 공동 상속인한테 뭐 유증이나 아니면 생전 증여 같은 걸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여분에 따라서 수정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이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이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또 가산해서 간주 상속재산에 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동상속인들의 법적 상속분을 곱해서 법적 상속분을 산정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하고 특별수익 공제해서 이제 수정된 구체 상속분을 산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모두 포함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기여가 있다 하면 기여한 바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다른 상속인한테 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제 상속 재산을 정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첫째 형 같은 경우에 내가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암투병 간병의 재산 관리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재산에 30% 기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 정도 했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그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공평을 위해서 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속인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0: 네.
1: 이제 사안에서 보면 이제 첫째 형이 부모님을 5년 전부터 모시고 암투병하는 아버지를 이제 간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그 증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그냥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 일부 보조하는 것은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간병도 하고 좀 모시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
1: 네.
0: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특별히 기여했다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그거 이외에도 첫째 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생전에 이미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렇게 미리 받은 재산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1: 그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첫째 형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0: 네.
1: 이미 지금 남아있는 상속 재산보다 2배 이상을 이제 형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부분을 이제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0: 네.
1: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속 재산에서는 가져갈 부분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미리 받아간 게 이제 훨씬 많이 받아갔다라고 하면 이제 더 받아갈 게 없다.
1: 예.
0: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머니는 60년 넘게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요. 또 평생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을 일구셨어요.
1: 네.
0: 아버지의 투병 기간에도 간병하셨고 이런 어머니의 재산과 재산 형성 기여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0: 그 자녀들한테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게 조금 드물고요. 대신
1: 네.
0: 이제 배우자 기여분은 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지금 사안에서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농사를 또 같이 지으시고 또 농지도 취득하시고 이제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셨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어머니의 기여분은 이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 첫째 형이 이미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이제 뭐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더 받아갈 게 없다라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10억 원의 상속 재산 어머니와 나머지 두 형제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0: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이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면 남은 상속 재산을 내서 가져갈 게 없으시고 나머지 상속인 3명,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 2명이 있으신데 1.5대 1대 1,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자면 7분의 3대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법적
1: 네.
0: 상속분대로 분담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 재산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해서 기여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봤다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부양만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30% 기여분 주장에도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60년 혼인생활 동안 함께 농사 지으면서 재산 형성하고 가족을 돌봤다라고 하면은 그 기여도는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고국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요즘이죠. 얼마 전 경복궁을 찾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씨가 담배를 피우려던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자 최시원 씨가 곧바로 다가가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관광객도 담배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렇다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면 실제로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복궁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궁궐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라서 한국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유산 구역 내의 흡연은 내국인과 외국인 예외 없이 무조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의 문화유산, 잠깐의 부주의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소수빈의 숙녀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5도, 부산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지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대 40mm, 동해안에는 20mm 정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 싶었는데요. 사고 때문에 다시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는 시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이후로 활천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반대편 서울 가는 길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서행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정체 서행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이촌동 부근 일대로 서행만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2: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4: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 과정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의 인사라면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며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청와대는 불통의 방패막이를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5: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깃이 됐습니다.
7: 왜 하필 김승원 의원 지역구에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8: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0: 무소속 의원입니다.
8: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5: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9: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도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5: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격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2: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전형적인

0: 캐비닛 정치를 하면서 한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 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2: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3: 김민석
2: 관심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끌려고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1: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4: 전형적인 정치
3: 한병도
4: 검찰식
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1: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법원에 제출된 것도
3: 김의겸
5: 아니에요.
3: 국회 법사위 민주당
5: 아버지 이건 캐비넷에
3: 간사입니다.
5: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1: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상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보를 했던데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관련 보도는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대한체육회가 오늘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석 달 만에 내부에 들어가 업무용 컴퓨터와 행정 서류, 선수 지원 장비를 챙겨 나왔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아시안게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공식 지원 요청을 해왔다며 반출 과정에는 특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측 6명이 함께 입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사무실 진입이 막혀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왔습니다.
0: 아직도 업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아시안게임 개막을 열흘 남짓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7: 꼭 필요한 물품만 서둘러 챙겨 나와야 했지만 체육단체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8: 시민분들과 경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3: 강세희 대한수중통수연구회 사무처장입니다.
8: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 기타 서류들을 반출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7: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둥지를 튼 종목단체는 모두 9곳.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위대가 경기장을 봉쇄해 일터 출입이 막히면서 업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전산 장비와 행정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니 국가대표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은 물론 기본적 업무조차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대학 입시와 취업에 필요한 경기 실적 증명서 발급마저 지연되면서 피해는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특히 펜싱과 핸드볼 등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종목에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지원이 여의치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9: 행정 장비와 서류, 또 선수 지원 장비가 묶여 있어서
3: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9: 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0: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1: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 펜싱 대표팀은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고 결전지 일본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학연맹도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확보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여전히 임시 사무실을 전전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연말은 돼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자가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 초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3: 첫 출근에 나선 김 후보자의 첫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였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 엄중한 시기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이라는 중책이 후보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각오를 밝혔습니다.
4: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4: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안수사 유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6: 사건 당사자의 진술 및
5: 2022년 4월 당시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입니다.
6: 조사해 보아야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3: 이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4: 충분히 뭐 궁금해 하실
5: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4: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되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 당장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조기 안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서가 맡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개혁위 의견을 반영해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뿐 아니라 형제 자매 사건 역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범위를 넓혀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7: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베트남으로 도피해서 위조 명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국내 유튜버가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를 모집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가짜 명품을 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입니다. 위조 명품 진열대를 배경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9: 이번 주 신상들입니다.
5: 위조 상품 유통 기여이자입니다.
9: 이 물량이 아마 국내에 풀리는 물량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8: 진짜와 가깝다는 의미의 최상품이란 자막을 내걸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신을 찾지 말란 농담까지 합니다.
9: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날 왜 찾니? 어? 태국으로 와라. 나 찾을 거면 좀. 그만 좀 찾아라.
8: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A씨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버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가 유통망이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에서 유튜버를 모았습니다. 유튜버 10여 명이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짝퉁 판매를 계속했는데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아

0: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위조 상품은 8천여 점, 37억 원어치였습니다. 전 세계 짝퉁 무역 규모는 6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데 적발될 경우 물품이 폐기되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고 산 소비자라면 돈만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방송인 낸시령 씨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낸시령 씨를 검거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낸시령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령 씨를 불러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횟수와 빈도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이고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공판에는 A 씨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고양
6: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간병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실 겁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현실의 벽 앞에선 여러 걱정도 들 텐데요. 막상 그 긴 시간을 겪어보면 나는 나중에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정작 내 노후의 간병비, 치매 대비는 따로 준비해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고령화 시대, 40대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간병비, 치매 보험에 대한 대비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부모님 간병으로 힘드셨던 청취자분이 보험 상담 이후에 간병보험을 직접 청구해보신 경험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활짝 열려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 일타강사 두 분이 명쾌한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진영 팀장님은 처음 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되게 고우신 것 같은데 자 방송 내용 어떤 것들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저부터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치매보험 알아보실 때 진단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진단비 외에 도대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그 부분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꾀꼬리 같은 우리 안진영 팀장님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2: 저는 실제로 부모님 간병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청취자분의 간병보험 청구 경험담 꼭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그럼 오늘 결국에는 치매보험, 간병보험, 고령화 시대 우리가 이 치매간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1: 맞아요.
0: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보장 분석 보험 체크, 보험료 점검을 비롯한 각종 재무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비용이죠. 간병 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은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작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이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민간 간병비와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노후 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만나봤고요. 방금 전문가 픽 뉴스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이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치 월급이 간병
1: 최소 비용으로. 최소 300만 원이다 사실.
0: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막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간병비 그리고 또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다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단금 하나만 보고 이제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비 외에도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레켐비라고도 하죠. 그리고 재가 급여. 그리고 이제 노치원이라고도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또 장기 요양 시설 입소 비용까지 여러 담보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꼭 뭐가 필요한지 좀 정하는 게 순서고요. 진단비만 사실 크게 준비하셨다가 정작 오래 이어지는 말씀하셨던 뭐 재가라든지 뭐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2: 네, 그리고 특히 레켄비, 즉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는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순차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정해진 횟수만큼 치료를 다 받으셔야 전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가입 전에 꼭 확인.

0: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치매 진단 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 예, 비슷한 말이다 보니까 많이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치매 진단 등급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의학적 진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보공단에서 신체, 인지 기능 등을 평가해서 정하는 별도의 등급이거든요. 근데 상품마다 어떤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정작 필요할 때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2: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치매나 간병은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1: 네.
2: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 내가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때 간병비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짚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치매 진단과 장기 요양 등급이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등급이 전혀 다른 기준이다.
1: 맞아요. 뭐 연관은 있으나 이제 전혀 다른 기준이죠.
2: 그렇군요. 헷갈리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 고를 때도 이 등급 기준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0: 두 번째는 간병인 일당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붙이거나 정해진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드리는 보장인데요. 지금은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셔도 전문 간병인을 쓴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약관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 이 보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1: 맞아요. 이 간병 때문에 사실 본업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이 간병하는 가족의 소득 공백 좀 메워주는 현실적인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간병은 결국에는 가족이 하게 되는데 정작 그 가족을 위한 보장은 따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
1: 맞아요.
2: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준비한다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요걸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실태 조사를 보면요 재가급여 이제 집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이용 어르신들께 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디서 지내고 싶으신 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기요양 등급 1등급 기준으로 한 75% 정도가 지금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경우는 14% 정도, 그다음 요양병원 입원은 10%도 채 안 되는 9% 정도에 그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고 또 돌봄이 더 필요할수록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 문제는 돈인데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인 간병인을 써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활용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기준으로 251만 2,900원으로 방문 요양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35번 받으면 한도가 다 찹니다. 기대 수명에 가까워질수록 노후 생활비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중에 의료비나 간병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비,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생활비를 보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저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감을
1: 관심이
2: 하는
1: 많으실
2: 게
1: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2: 그렇긴 한데 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싶고 사실 노후에 제가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 또는 내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 사실 몸이 건강한 우리도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1: 맞아,
2: 하는데
1: 맞아요.
2: 이 요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전혀 모르는 간병인이랑 또 지내야 하고.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간병비 또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크게 느낄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챙겨야 될 게 많은 간병비와 치매보험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정확하게 솔루션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인데요. 이 경기도 화성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1년 전쯤에 저희와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좀 하셨던 분들인데요. 당시 부모님의 이제 간병 경험을 말씀을 하시길래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준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분이 퇴근길에 좀 크게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이 간병을 누가 했을까요?
0: 아내분이요?
1: 네, 맞아요. 아내분이 직접 간병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그 보험을 실제로 활용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부모님 간병 경험 때문에 간병보험 대비를 했는데 실제 보장을 받아보신
1: 네, 그렇죠.
0: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 1년 전에 상담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2: 당시에 이 부부는요. 암 그리고 뇌, 심장 진단비 위주로만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정작 간병과 관련된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셨어요. 네. 그리고 아내분이 예전에 부모님을 몇 년간 직접 간병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정작 제 보험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보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시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을 보면 남편분은 2세대 실손보험 14만 원,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 12만 원, 그리고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암보험 두 건까지 해서 월 36만 원가량 납입하고 계셨고요. 아내분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두 분 합쳐서 월 5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다행히 이 부부는 건물 주셔서 보험료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셨고요. 오히려 부족한 보장을 제대로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1: 여기 1년 전 상담 때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이 간병인 보험이었는데요. 당시 월 보험료는 32,000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이게 정말 이 정도 돈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반신반의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도 뭐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이 1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0: 근데 도대체 남편분한테 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아내분이 간병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1: 아, 예.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 퇴근길에 이 맨홀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좀 어깨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또 그 충격으로 또 앞니가 3개나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 크게 그래서 다치셨네요.
1: 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곁에서 손수 간병을 해주셨다고 해요. 가족이 간병한 경우였는데도 문제없이 보장이 인정돼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씩 정확히 13일치 195만 원가량이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월 보험료 3만 2천 원이었던 간병인 보험으로 이분들이 195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신 그렇죠. 사례인 건데 아내분이 간병을 직접 하셨다. 간병인을 고용한 게 아니고 그럼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2: 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 도와드리면서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이었어요. 확인해보니까 남편분의 사고도 보장 대상에 해당이 돼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하고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1: 거기에다가 또 1년 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같이 넣어드렸던 또 1호종 수술비가 기존에 없으셨던 게 있으셨거든요. 그 보장에서도 또 어깨 수술로 50만 원이 지급이 되셨고요. 아직 앞니 같은 경우는 치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또 추후에 골절 수술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간병인 보험만 기억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수술비까지 여러 건을 같이 받아가시게 된 거죠.
0: 그러게요. 꽤 많은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1: 그죠?
0: 시민안전보험.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네.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용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보험사와 체결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0: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입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는 보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보장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청구 기한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시민안전보험을 보상을 받으시려면 사고 발생 직후 1년 이내에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럼 이렇게 보상되는 상해 치료비는 뭔가 실비를 보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대부분 정액보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손보장은 이제 본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셔야죠.
2: 그렇군요. 그러면은 뭔가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를 이용하다가 이런 상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면
1: 맞아요.
2: 알아보고 직접 청구해서.
1: 저 실제도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다가 아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시민안전보험에서 30만 원 정도의 골절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냥 느낌에 왠지 우리 또 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 굿모닝 굿나잇 이 방송이 나가면요. 잘 알고 참고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 관련된 정보들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처럼 사고가 난 뒤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였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다른 거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보험금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이런 거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이 경황이 없겠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 꾸리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가족이 직접 이렇게 간병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분이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1: 맞아요.
2: 이거 뭐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가족 간병으로 청구하셨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지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등록 절차를 놓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봤던 사례 중에는 부모님을 직접 몇 주씩 간병하시고서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2: 수백만 원의 보험금
1: 충분히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죠.
2: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챙겨야 될 텐데 가족이 간병하고도 간병보험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부지급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입원하시기 전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두셨는지 여부. 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2: 네, 보험에.
1: 그렇죠.
2: 네.
1: 그리고 두 번째, 간병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2: 이 간병 일지가
1: 예, 맞아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공책에다가 뭐 오늘은 누가 간병했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간병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2: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간병 일수와 그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 정도까지 갖춰 두셔야 합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청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그 가족에 대한 보험 그 보험에 간병인을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간병일지 작성하셔야 하고 간병일수와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갖추면 보험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필요할 때 제대로 청구해서 받는 것까지가 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전엔 월 3만 2천 원이 추가되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195만 원이라는 간병비 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술비와 시민안전보험까지 확인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나씩 챙길 수 있었던 거죠.
2: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보통은 간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간병을 그렇죠. 제일 많이 좀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간병비 보험에 대한 대비는 좀 노년층 분들이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거고 젊은 층은 좀 나중에 가입을 미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아마 안진영 팀장님이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2: 어떤 거죠?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싱글처럼 보이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2: 어머, 저는 뭐 팀장님 싱글이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커요. 중학생, 초등학생이요?
0: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이제 병실에서 아기랑 둘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그때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 아, 그때는 없으셨어요, 그러면?
1: 그렇죠. 간병인 보험이 네. 이제 불과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 그때는 거의 한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2: 아, 한참 지났죠. 그리고 네. 큰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니까요. 네.
1: 그렇죠.
2: 그래서 보험이 참 있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뿐만이 아니라 아이 케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이 간병보험이 필요할 수
1: 있죠. 네, 필요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가입을 해놓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태아보험이라든지 어린이보험 상담을 할 때도 이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안내를 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런데가 요즘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 한번 아프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비용이 네. 만만치가 않아요.
1: 왔다 갔다 막 계속 월차 써야 되죠. 뭐
2: 맞아요.
1: 해야 되죠.
2: 그리고 맞벌이의 소득이 갑자기 외벌이 소득처럼 일시 적이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험으로 조금 대비를 탄탄히 해두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하신 뭐 안진영 팀장님처럼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 보험이나 이제 30대 미만의 어른이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또 태아 보험 같은 거 상담을 해드릴 때는 간병일당을 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간병인 일당 같은 거 추가하더라도 만원 미만으로 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준비하실 만하죠.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할 때 뭐 부모님이 이제 곁을 지키느라 뭐 회사도 못 나가고 다른 일도 못 하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공백을 채워주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꾹꾹 담고 담아 우리 청취자님께 어떤 애프터 처방전 써주셨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통해 우리 집 보험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하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1: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납입기간이 끝난 보험도 3건이나 있으셔서 기본적인 보장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무리하게 뭐 다 뜯어고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채우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바로 이제 종수술비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추가하는 데 들어간 보험료가 월 5만 4천 원 정도였고요. 또 2세대 실손보험 정도는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셔서 유지 권해드리면서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재상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년 전에 그 당시에는 내가 매달 5만 4천 원의 보험을 추가로 내는 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실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사고 발생하고 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례자님이 지급받으실 보험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로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약 195만 원, 어깨수술로 5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치아수술에서도 골절수술비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함께 확인해드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보험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중요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노후 대비도 한 번 더 봐주셨다고요?
1: 네, 이번에는 사실 보험뿐만 아니라 이 노후 보장까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부부 각자 명의로 이제

0: 경증 치매부터 보장되는 이제 치매 진단비 그리고 또 재가 비용 그다음에 시설 급여를 좀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고 월 보험료는 5만 8천 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따님 운전자 보험 가입도 이제 도와드리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형 종신 보험까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부부의 노후와 이제 자녀의 보장 또 자산 승계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 굿모닝 굿나이프의 무료 보험 점검과 작은 리모델링이 아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연이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두 분이 문제 해결을 말끔히 도와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요청 문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은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속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8817번님이에요. 부모님을 저랑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하고 있대요.
1: 네,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그 기간 동안에 누구 한 사람이 계속 간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간병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는 보장입니다. 그러니 형제분들이 서로 시간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돌보셨다 해도 그 간병 기간 전체에 대해서 문제없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끼리 힘을 모아서 간병을 하셨다는 게 더 다행스러운 거죠.
2: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좀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형제분들이 번갈아서 간병을 하시다 보면 누가 언제 간병을 했는지 나중에 좀 기억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일지에 하루하루 누가 간병을 했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청구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보험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 자녀분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청구 절차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챙기실 때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형제분들끼리 마음 모아 간병을 해주고 계신 만큼 이 보험금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0: 일단은 가입은 잘 돼 있으시고 청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8817번님 전문가분들 도움 받아서 보험금 청구까지 무리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봅니다. 1154번님 부모님이 최근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간 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라 중복이 될까 걱정돼서 문자 보냅니다.
2: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재가급여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문제는 이 실제 간병 현장에서는 이걸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쓰셔야 한다든지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중복 보장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못 채워주는 그 공백을 우리가 민영보험으로 메운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부모님 간병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공백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간병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셨지만 결국 이건 청취자님 본인 노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간병 관련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미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미리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부담이 적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간병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본인 노후 준비로 이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오늘 뭐 반복해서 간병

0: 고용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문자 사연 더 만나볼게요. 3345번님. 저희가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화재 보험 꼭 따로 가입해야 될까요? 주택 화재 보험과 일반 화재 보험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이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물, 가재도구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에는요,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안 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다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뭐 사실 건물 복구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 창은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40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간병비와 치매보험 대비법 알려드렸고요. 1년 전 상담 사례 통해 간병 후에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기 요양보험과 민간 간병보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분담 간병 청구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집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예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보아의 밀키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낮 더위는 사라지겠습니다. 더불어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밤 시간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정체가 남아 있고요. 멀리 활천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 있는데요.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2, 3차로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8: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신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10: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9: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7: 김성원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는 이 제넨스의 강모 씨로부터 대가로 1억 원과 함께 세종메디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8: 양 씨는 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을 추천하며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얼마 뒤 식약처는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을 앞두고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해준 대가로 강 씨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강 씨가 이 돈으로 세종메디칼 주식을 콕 집어 매수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13: 1억 원을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원래 그거를 세종에다가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준 거였거든요. 그냥 너가 한 달만 갖고 놀다가 원금날 상환해라. 그걸로 네가 좀 벌어라 해가지고.
12: 양 씨는 자신이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지분을 세종메디칼에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13: 회장님은 67억을 엑시트하셨으니까 대금은 모르겠지만 67억에서 뭐 나한테 수수료를 좀 줄 수 있는 거였겠지.
12: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재계 주요 인사를 두루 알고 있다는 점도 과시합니다.
13: 나는 저기 국민의당이야. 뭐야, 저쪽도 라인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
12: 이 지인은 YTN과 통화에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 전 양 씨가 주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고 실제로 많게는 3억 원가량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고 주변에도 주식 매수를 권유한 반면 뒤늦게 호재를 보고 세종메디칼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강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상황. 세종메디칼은 강 씨를 상대로 8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 주주들은 강 씨와 양 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김성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8: 인사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14: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유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5: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7: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는 확인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는데 이 추가적인 도보 수색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호 기자.
16: 네, 저는 네팔 대홍수 피해가 발생한 트리슐리강 앞에 있습니다.
7: 예, 오늘 별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이 긴급구호대가 람체 지역을 처음 육로 수색했는데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요?
16: 네, 그렇습니다. 오늘 람체 지역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긴급구호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긴급구호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이 수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이 구호대원 6명이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5시간 가까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우리 실종자 8명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의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 지역과 메인 캠프 오른쪽 산악 지역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도보 수색이 가능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서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 도로를 따라서 대피 가능 지점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소방청 구조본부장 설명입니다.
17: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18: 조현문 소방청 구조본부장
17: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예, 이렇게 오늘은 큰 진전이 없었고 긴급구호대 그럼 내일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6: 네, 지금은 내일 도보 수색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네팔 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이 도보 수색 재개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긴급구호대는 밝혔습니다. 네팔 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했고 피해 재건과 복구로 수색 자원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의 설명입니다.
19: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
18: 이규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19: 이렇게 했고 헬기 운용수를 대폭 감축하고 오늘 헬기장에서 보니까 헬기 운용이 상당히 감축이 됐고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6: 오늘 수색 결과를 차분하게 들은 가족들은 왜 도보 수색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족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되는 만큼 도보 수색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내일 오전 우리 정부와 긴급구호대, 네팔 당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활동 연장이나 이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7: 네, 이렇게 네팔 홍수 지역의 육로로 새로 진입하는 정부의 긴급구호대와는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육상과 상공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허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 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시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 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0: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육로수색팀도 거점을 기존의 람체에서 둔 채로 옮겨가며 수색견이나 드론과 함께 계속 산 쪽을 훑어보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연일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으로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캠프 지역에서부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 방면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 직원의 구조 소식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색 활동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이번 대재앙을 함께 겪은 중국이 네팔에 네 번째 긴급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네팔의 재난구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제4차 긴급지원물자가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엔 구조 운송 장비와 조명, 시신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재난이 1억 2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와 암석 붕괴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4단계 재해 사슬을 거쳐 대참사로 커졌다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로 지목된 히말라야 랑탕 리룽산의 해발 5,140m 봉우리. 중국의 지질 재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인웨핑 공정원 원사는 사실상 암벽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깎아진 산사면을 분석해보니 암석이 80%, 빙하는 20%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체 빙암 크기는 1억 2천만 세제곱미터로 계산했는데 5년 전 인도 빙암 붕괴 참사의 4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낙차 3,300m, 22km 거리를 7분 만에 휩쓸고 내려오면서 4단계 재해 사슬을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3: 이런 재해는 빙암 붕괴라고 정의합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파쇄류가 되고 다시 토성류로 바뀌며 홍수가 됩니다. 하나의 재해 사슬입니다.
2: 파괴력을 키운 빙암 쓰나미가 제일 먼저 때린 인간의 영역은 중국과 네팔 사이 국경 관문. 전체 8만 제곱미터 부지를 완파시킨 뒤 중국 쪽 상류 3km와 네팔 쪽 하류 14km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충격파가 집중된 중국과 하류로 분산된 네팔의 재난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시시각각 구조 수색 소식을 전하는 네팔과 비교해 중국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보도입니다.
3: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4m, 최고 16m에 이릅니다. 표면에는 거대한 바위와 진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런웨이 8.16 재해 긴급 구조 지휘부 부지휘장입니다.
2: 네팔 하류의 전문 구조팀과 DNA 감식반을 파견하고 일부 외신을 티베트 재난 현장에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재앙 속에서 정보 통제나 은폐 논란에 꼬리표를 때려는 선전전에 나선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70분가량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간신히 챙겨 나왔는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5: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형광조끼를 입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상자에 숨가쁘게 챙겨 넣습니다.
6: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7: 네.
5: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시위 참가자가 저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경찰 엄호를 받아 무사히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화물차 6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2,000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관위 특검 관계자가 대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출범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체육단체들이 봉쇄 시위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진입하는 현장에도 특별수사관 2명과 파견경찰 2명 등 4명을 보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어떻게 허위로 종결됐는지, 상급자 보고와 결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7: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물들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서버가 있는 경찰청은 물론 제주경찰청과 부경장이 근무했던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오늘 압수수색 진행한 거 맞나요? 추가로 입건된 사람 있나요?
7: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종결되기까지 전산상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상급자 결재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상급자들이 이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부경장의 허위 보고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급자의 관리 감독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실종 신고를 종결할 수 있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보고, 결제 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경위를 조사하는 해경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물에 빠진 선원 2명을 봤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종자 수색은 일주일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9: 해경 수사관들이 도착한 곳은 예인선 선사의 사무실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TNS 캐처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 당시 예인선이 끌었던 컨테이너 운반선과 선박 운항 관련 협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경은 운항 기록 등을 확인해 사고 관련성을 확인하고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선원들이 사고 직후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선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원 2명이 사고 이후 선미 방향에서 잠시 발견됐다가 사라졌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앞서 해경은 예인선이 뒤집히는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풍랑주의보 해제에 따라 모처럼 무인 잠수장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재개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일주일이 되도록 선원 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4: 지난달 경기 파주에 있는 군부대에서 700kg이 넘는 철제 구조물에 병사 13명이 깔려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도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부대 간부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가느다란 철제 기둥 위에 커다란 상판이 위태롭게 얹혀 있습니다. 성인 4명이 기둥을 밀자 상판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파주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현한 영상입니다. 당시 이 부대 소속 병사 10여 명은 무게가 710kg에 이르는 분리수거장 철제 구조물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구조물이 불안하게 흔들렸는데도 중단 지시는 없었다는 게 병사들 주장입니다.
11: 그래서 휘청하고 한번 거기서 잠깐 한 몇 발자국 옮겼는데 거기서 휘청해서 한번 쉬었대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0: 결국 내리막길에서 구조물은 무너져 내렸고 13명이 상판에 깔렸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보름 전 배치된 20대 A 이병은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12: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장병은 결국 의병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10: 작업 당일 파주 일부 지역엔 체감 온도가 38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영내 작업 지시를 할 수 없는데도 병사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군 당국은 간부 2명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이병 가족들은 위험한 작업이 무리하게 강행됐는데도 일부 간부들 지시였다는 군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책임 있는 윗선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1: 결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0: 군은 작업을 지시하고 승인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작업 방식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관련자들을 군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7000선 안착을 시도하던 코스피가 장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 등 대외적인 영향과 개인의 매도 물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0: 코스피는 0.72% 오른 7045선에서 출발하며 개장부터 7000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에 장중 7000피를 넘어선 건데 한때 장중 7170을 넘기며 7200선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장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하락 전환했고 끝내 0.58% 내린 695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3조 원 넘는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와 유럽 국채 금리 부담도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지면서
3: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입니다.
13: 개인들의 매물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도 여전히 높잖아요.
0: 개별 종목에선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원전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3% 넘게 오르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0.19% 내린 채 마감하고 6% 가까이 올랐던 SK하이닉스도 강보합 마감하는 등 온기가 시장에 퍼지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장후반 역풍을 맞았습니다. 0.57% 오른 826선에서 개장한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후반 추락해 1.25% 내린 81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와 1340원대로 가다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5.1원 오른 1345.6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한 언론에서 이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2021년 당시에 청와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 이게 2021년도 10월 12일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10일 통화인데 청와대로 언급한 게 오전 9시 12분 통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승원 씨하고 양 씨하고 통화한 게 그 청와대 말고 청와대는 9시 16분이고 김승원 이제 후보자가 양 씨하고 통화하면서 네. 내가 직접 챙겨봐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김광진 처장에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예. 취지 얘기를 해요. 그게 2021년도 10월 12일 오전 9시 12분 경이고 그리고 오전 9시 16분쯤에 이제 그 양 씨가 강 씨하고 통화하면서 강모 대표, 그 업체 대표 있잖아요.
0: 예.
1: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김 의원과 통화했는데 BH가 여기서 언급이 돼요. 이거 앞뒤 선후 사정으로 볼 때 이건 양 씨가 과장한 걸로 보여요. 그 9시 12분에 통화한 건 팩트고 팩트인 것 같고 이 팩트를 얘기하면서 약간 자기를 과시하려고 청와대 보고하라고 했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나서 오전 11시경인가요? 예, 실제 이제 그 승원 후보자가 김광립 당시 그 시각 처장에게 문자를 보낸다고요. 그게 곧 당일날에 그 통화들이거든요. 당일날에 이제 통화한 게 많더라고요. 10월 12일날.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이 떨어진 게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이런 건 2022년도 사진이고. 그리고 나서 기소유예가 된 건 2024년도고.
0: 예.
1: 이게 연도가 되게 복잡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 예. 좀 연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낮자. 예. 그래야지 약간 설명이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예.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하고 이제 본인이 나눴던 그 녹취록을 직접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1: 거죠.
0: 그래서.
1: 바로 이겁니다.
0: 예. 거기를 보면은 BH는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아니, 그러니까 뭐, 양 씨가 그 제약자,
2: 제약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3: 개발을 한 제넨셀. 신약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그 강 씨에 대해서 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이제 뭐 식약처장 통화해 준다니까 결국은 뭐 거기다가 BH 예, 블루하우스까지 언급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과장해서 했을 수가 있고 김승원 씨는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예. 후보자. 근데 좀 궁금한 건 그렇게 허위하고 과장된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믿을 만한 가까운 후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서 식약처에다 처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성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신약을 빨리 허가해주라고 임상실험 허가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자가당착이에요. 아니 그 양 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왜 그 말을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예. 그게 점점 이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뭐 확인 작업이 필요한 네. 그런 것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저희 YTN을 비롯해서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스가 그 발언지가 이제 공익신고자의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공익신고자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강 씨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양 씨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하고도 친분이 있었다. 그걸 과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뭐 최 의원 전 의원도 나오고 있고 네. 실명도 이름이 나오긴 나왔죠.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재성 전 수석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이런 얘기 이제 이 양 씨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네.
1: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정치인이 등장을 하나 봐요 이렇게 아직 예. 실명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글쎄 이 양 씨란 분이 제가 알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를 알게 된 게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2012년도 꽤 몇 년 전.
3: 예. 2004년이죠.
1: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4년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도에.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양 씨가 상당히 정치권에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의 폭넓은 인맥을 과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거의 관용적으로
0: 예.
1: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정치권의 일종의 로비스트 같은 것.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친분이 직간접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나.
0: 예. 그러니까
1: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단순 공익민원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정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소유예가 됐으니까 기소유예라는 게 불법 정당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가 유예된 거잖아요.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 그러나 혐의는 있다고 봤던 거잖아요. 혐의 예.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아, 혐의는 있다. 그러나 돈이 오가지 않았다. 이래서 기소유예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통화 내용도 그렇고 과장에게 막혀있다라고 얘기하니까
0: 예.
1: 그건 내가 알았다. 뭐 오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볼 땐 이게 뭔가 민원이라고 뭐 해결해 주는 게 민원이긴 한데
0: 예.
1: 단순히 알아봐 달라라든지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

0: 뭡니까 이 양씨의 정체가?
1: 브로커죠 뭐. 그러니까 정치판에 이 사람 저 사람 여야 따질 것 없이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도대체 누구하고 좀 가까우셔갖고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그것도 뭐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위법한 것들이 있었다면 밝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갑자기 그 강모 씨라는 그 개발자가 나와서 아이 뭐그양 씨가 국민의힘 얘기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는 거 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뭐 물타기에 나섰나? 이런 느낌도 들려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갑작스럽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이 막 진행되고.
0: 그러니까 지금 양 씨도 그렇고 강 씨도 그렇고 지금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1: 그걸
0: 건가요?
1: 보호할 리가 없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다른 쪽에도 로비를 했었다는 것들을 밝히면 그거에 대한 추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재판 과정이니까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언론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뭐 어떤 사안이라든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 씨가 그렇게 자기가 그 국민의힘 사람들도 안다고 떠들고 다녔고, 그다음에 선거 때는 뭐이 캠프, 저 캠프, 공정한 나라라는 게 외곽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곽단체에도 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고 왜냐하면 뭐 속된 말로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보험을 들어놓는 로비스트들의 일반적인 행태죠 뭐 전형적인 로비스트인데 문제는 김승원이라는 우리 법사위의 간사였던 분이 거기에 그냥 코를 딱 꿰서 움직인 거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죠, 뭐.
0: 어쨌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양 씨가 여러 군데 인맥을 자랑을 했다. 이게 이제 증언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은 어쨌든 경찰이 이 김성원 후보자 고발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이런 재반의 사건들이 과연 다시 한번 이게 드러날까? 재수사에 나설 것인가? 가능성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2: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죠. 이게 기소유예는 재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혐의가 됐다면 재수사가 의미가 전혀
0: 같은 혐의로는 할 수가
2: 할수 없는 건데 기소가 유예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할수 있는데 기소를 좀 미뤘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거고 집행유예는 집행을 미루는 거고 이런 게 유예인데 이런 사건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법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재수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봐요. 이걸 만약에 재수사를 안 하면은 이게 뭐 여권이니까 봐준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근데 비교적 분명히 해요. 제가 보니까 BH를 언급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고 김승원 후보자가 그 여기 괜히 양 씨가 지금 뭐최뭐 전수석이나 송영길 의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도 실명에 거론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명에 거론된다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자꾸 이제 양당의 의원들 이름을 끌어들이고 전 현직 의원들 끌어들여서 뭔가 자꾸만 그냥 물타기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튼 이 김승원 후보자가 그 뭡니까 강 씨가 허위로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해서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허위 실험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와 관계없이 김성훈 후보자는 그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잘 몰라요. 김성훈 후보자가 강 씨가 그 동물 실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그랬는지를 알고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0: 그래서 이제 수사를
2: 수사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0: 통해서만 이제 밝혀질 수 있는
2: 그래서
0: 부분들이
2: 저는
0: 이제 있기
2: 재수사할
0: 때문에
2: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0: 재수사
2: 봅니다.
0: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두 후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지금 프랑스의 현지에 있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명 철회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1: 지금
0: 같습니다.
1: 현재 입장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최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거 앞으로 9월 15일까지, 그리고 9월 14일까지 이걸 갖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0: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네. 국민 감정으로 볼 때 야 도대체가 이게 나도 만약에 그 비슷한 상황이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기소유예를 당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전화 한 통이면 그렇게 민원이 해결되고
1: 예.
0: 시각처장이 그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100% 아니라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오빠 얘기가 나오고
1: 예.
0: 이게 말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되자마자 이거 다시 팔아서 그래서 63억인가에 뭐 차익을 올렸다고 하고 브로커 양 씨는 뭐 6억을 받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런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국회의원은 기소유예가 됐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얼마 전에 법 왜곡죄 통과시키셨잖아요. 법 왜곡죄 통과시켜서 그 법 왜곡죄는 어디다 적용합니까? 저런 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용해인 후보자의 이제 뭐 겸직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커 보였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김성훈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탁 논란이 네, 점점 커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라는 건데.
2: 전 그 김성훈 후보자의 경우는 갈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까지. 그리고 나중에 뭐 너무 예단하는 것 같긴 한데 임명도 될 것 같고. 지금 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추측이니까.
1: 예.
2: 근데 용해인 후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이거 전망입니다. 아, 틀릴 수도 있고.
1: 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도 청문회 못 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예.
2: 청문회 열 것 같아요, 김승원 후보자는.
1: 예.
2: 왜냐하면 지금 일단 기소유예가 돼서 불법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나중에 재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적어도 그래요. 2024년도에 12월에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기소유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혐의는 아니지만 혐의 있으나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니다. 금품이 오고 가지 않았다. 그런데
1: 네.
2: 그런데 지금 양 씨 뭐 복잡하게 얘기가 전개되잖아요. 그게 뭐 오빠 얘기도 나오고 뭐 엉아 네.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칭의가 결합돼 있어요 지금.
1: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야기하는 게 법무부가 영어로 이제 저스티스
2: 네, 저스티스인데
1: 이게 정의당 아니까
2: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1: 정의, 아 정의부죠 정의부
2: 정의부의 정의부인데
1: 정의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자격이
2: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법성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1: 예.
2: 아, 불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 행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1: 예.
2: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논문의 표절 이런 건 대단히 높게 위중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니까. 저스티스 정의를 논하는 데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국내 눈높이와 관련되는 문제. 이게 계속 아까도 이제 아까 김종인 측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1: 예.
2: 이게 9월 15일 전후로 지금 청문회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8일이니까 6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오죠. 하루 종일.
1: 예.
2: 그럼 내일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한동훈 의원이 또 뭘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인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청문회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용해인 후보자의 문제가 부각되다 지금 김성호 후보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불법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단 청문회 때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1: 알겠습니다.
2: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 좀 여론을 보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1: 예.
2: 용해인 후보자는 그 전에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고
1: 예.
2: 김성호 후보자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1: 김성호 후보자는 9월 15일, 용해인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제 청문회 일자도 지금 그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모레 이제 9월 10일 날 이 대통령이 또 그 귀국을 하니까요.
2: 네.
1: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고요. 이번 청문정국에서 이 김승원 후보자만큼이나 주목받는 인물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한 의원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5: 아세안에 가서
6: 예
5: 거기서 그 슈퍼챗 받고 이거
4: 그냥 더불어민주당 의원
5: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 양반 국회의원이 과연 저런 짓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7: 새천년 NH 룸사롱
4: 무소속 의원입니다.
7: 민주당 오빠들이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원색적인 인신 공격만 하는 것 같습니다.
8: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4: 장동혁 국민의힘
8: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9: 네.
8: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의원이 팩트 반박할 거 없으니까 원색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들은 뭐 전통 아주 전형적인 정치권의 수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한동훈 의원은 그 자료 어디서 얻었어? 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지금 현재 현안이 되는 논란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걸 문제를 삼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 김성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어떻게 보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신약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단지 자기를 오빠 오빠 하는 그 여성분의 얘기를 듣고 바로 이거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행위의 적절성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과연 그거 하나만 있었는지 네. 그 여성분과 관계된 민주당 의원 다른 의원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먼저 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규명하는 대신에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제 제기 자체는 다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항상 얘기했던 대로 아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갖고 계속 시비를 예. 거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근데 민주당의 비판은 뭐 방어 차원에서 이제 그렇다 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야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2: 잘하고 있는
1: 거잖아요.
2: 잘하고 있죠.
1: 근데 장동혁 대표는 본질은 오빠 로비가 아니라 불법 청탁과 주가 조작이다. 뭐 언뜻 들으면 이제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2: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 지나치게 오빠를 강조하면 말이죠. 이게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 이거 민주당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오빠 게이트하니까 이게 다른 쪽. 제가 아까 잠깐 그 얘기에다 다른 얘기로 왔는데 약간 표피적이고 자극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건 이 사건의 규명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얽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자꾸 얘기하면은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본질이 흐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 정치인의 발언의 의도를 봐야 돼요.
1: 예.
2: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을 응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인데 지금. 근데 그러질 않고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한 대표를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라면 네. 평소에 한 대표와 사이가 만족은 뭐 만세상이 다 하는 거고 천하가 다 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으면 여기에 해명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 아주 객관적인 평론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한동훈 의원의 여러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렇게 해서 한동훈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말이죠
1: 예.
2: 왜냐면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뭘 이렇게 내세우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자료 같은 거, 공격할 자료가.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의원이나 뭐
2: 일당 100 아니에요. 일당 100으로 지금 뭐 나오긴 네. 나옵니다. 주진우 네. 의원님 하고 있죠.
1: 네.
2: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아주 주포가 됐다고요. 그럼 그걸 응원하고 민주당 뭐 반성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우리 정치 문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당 대표가 이게 본질에 도움이 안 된다.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게 과연 이게 야당 대표 같은 진영이 그래도 같은 진영 아니 이럴 때는 네. 싸울 때 싸워도 원래 집안 내에서도 국가도 그렇고 국가 내에서도 싸움이 나다도 밖에 외부의 적이생이 거의 같이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근데 이거 큰 이슈가 싸움이 붙었는데 이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하여튼 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거의 진짜 야권의 일당백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0: 그렇죠.
1: 직접 청문회에 나와라. 증인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오늘 진짜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건 진짜 적반하장이죠. 지금 청문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청문 대상인데 본인이 이걸 판을 바꾸기 위해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는 내가 당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명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적이 몽둥이를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이 한술 더 떠서 그래 증인도 좋으니까 나가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부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 때 어땠냐면요. 한동훈 장관 그때 그 의원이 뭐라 아니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내가 증인하겠다.
1: 네.
0: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내가 증언할 테니까 나를 불러라.
1: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민주당 반응을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끼어들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이다.
0: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동훈 내 법무장관 나를 불러라 그랬는데 못 불렀어요. 못 불렀지 안 불렀지 않습니까? 지부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왜? 실질적으로 거기서 논박을 하다 보면 깨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안 부를 거예요. 증인이고 뭐고 하나 안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0: 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게 최창렬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그 자극적이 되면 좀안 되죠. 본질을 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관계는요,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김승원과 양 씨의 오빠 관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른 관계면 이런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김승원 씨가 이 여성분, 융업소 무슨 업주였다는 이 여성분과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니었으면 민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거 린다 김 게이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1: 예.
0: 국방장관과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오빠라는 얘기를 그쓴것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의 본질은
1: 예.
0: 김승우 의원과 그 양모 씨가 그런 관계 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오빠 동생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결코 저런 민원을 할 수가 없었을
1: 예,
0: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약간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2: 그게 약간
0: 어렵다.
2: 국민 정서의 문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층위가 지금 얽혀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층위, 하나의 그 레벨이 있어요, 지금. 오빠 관계였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2: 사람들에게. 아니, 이거 그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의 관계니까. 오빠 관계일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1: 예.
2: 아무튼 그게 정서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고, 이게 법률적이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일단 청탁이 불법이 없었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1: 예.
2: 2024년도에.
1: 예.
2: 청문회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얽혀 있다고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쪽으로 갈것 같고, 전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민주당의 공격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공격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입장도 그렇고, 이건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말한 거,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게좀 우선이라고 봐요.
1: 예.
2: 관종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정치적 공세예요, 그것도. 한동훈 의원이 그건 나중에 비판을 따로 받을 일은 받고,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계속 뭔가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는 한 이제 5, 6일 정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1: 그 사이에 이제 상당히 또 다른 이제 뭔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한동훈 의원의 그 전망이 틀려서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좀 이제 반전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0: 반전이 있을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한 것이 나는 뭐 불법적인 그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민원을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나 뭐좀 부주의했다. 뭐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 정서하고 맞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녹취록 다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고충 민원 처리한 것에 불과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받아들일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문회까지 만약에 그냥 가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 용해인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저는 용해인 의원도 잘했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청문회를 같이 열어서 양쪽에 맞불을 질러서 용해인도 그냥 공격 다 받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자극적이면 언론 보도가 그게 더 나가고 그러면은 이쪽에 그 김성원 보도는 상대적으로 양쪽 다 보도해야 되니까 좀 축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 만든 다음에 용해인 날리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패널들 얘기하시는 거, 민주당 쪽 패널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용해인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지도부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아, 용해인 씨 날리기로 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그 김성원 법무장관만 그냥 임명을
1: 알겠습니다.
0: 하겠다. 제가 보기엔 제2의 조국 사태 납니다. 그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 어쨌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분 공통적으로 어쨌든 김승환 후보자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열릴 것이고 아마 임명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확인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습니다. 이규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은 오늘 오후 람치 지역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바타르 군부대로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색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수색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군도 수색 헬리콥터 운영을 대폭 감축했고 피해 재건과 복구에 수색 자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네팔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일 도보 수색 재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좋습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가 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2: I heard one,
3: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큰 홍수가 that, 그리고 oh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2: Just like in Nepali, Quattro Bari. Yeah, she said like that and call disconnected.
1: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3: 이름 해시 앞에서 구조팀의 명단을 보내고 그중 몇 명이 구조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입니다.
1: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3: 밖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1: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3: 형님의 이름은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형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4: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루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0: 대한체육회가 오늘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석 달 만에 내부에 들어가 업무용 컴퓨터와 행정서류, 선수 지원 장비를 챙겨 나왔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을 마친 뒤 아시안게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공식 지원 요청을 해왔다며 반출 과정에는 특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측 6명이 함께 입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사무실 진입이 막혀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업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아시안게임 개막을 열흘 남짓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꼭 필요한 물품만 서둘러 챙겨 나와야 했지만 체육단체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6: 시민분들과 경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3: 우리가 최소한의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처장입니다.
6: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 기타 서류들을 반출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둥지를 튼 종목단체는 모두 9곳.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위대가 경기장을 봉쇄해 일터 출입이 막히면서 업무가 마비돼버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전산 장비와 행정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니 국가대표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은 물론 기본적 업무조차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대학 입시와 취업에 필요한 경기 실적 증명서 발급마저 지연되면서 피해는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특히 펜싱과 핸드볼 등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종목에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지원이 여의치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7: 행정 장비와 서류 또 선수 지원 장비가
3: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7: 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 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5: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 펜싱 대표팀은 블레이드와 도복, 펜싱용 스타킹 등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고 결전지 일본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양

0: 연맹도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확보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여전히 임시 사무실을 전전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연말은 돼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운영자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30대 카페 사장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조 상품권 사기를 벌이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는 A씨의 말에 카페 냉동창고에 함께 들어간 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창고 내부에는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측에 최근 소환을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해 위조 명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국내 유튜버가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를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2: 가짜 명품을 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입니다. 위조 명품 진열대를 배경으로 이른바 짝퉁 가방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3: 이번 주 신상들입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4: 위조 상품 유통 피의자입니다.
3: 이 물량이 아마 국내에 풀리는 물량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2: 진짜와 가깝다는 의미의 최상품이란 자막을 내걸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신을 찾지 말란 농담까지 합니다.
3: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 왜 찾니? 태국으로 와라. 나 찾을 거면 좀 그만 좀 찾아라.
2: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베트남으로 도피한 A씨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버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가 유통망이 적발되자 베트남 현지에서 유튜버를 모았습니다. 유튜버 10여 명이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짝퉁 판매를 계속했는데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A씨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위조 상품은 8천여 점, 37억 원어치였습니다.
5: 해외 현지에서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서
6: 그 정현우 지식재산처 차장입니다.
5: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위조 상품 판매자가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2: 전 세계 짝퉁 무역 규모는 6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데 적발될 경우 물품이 폐기되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고 산 소비자라면 돈만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절기상으로 온 가을이지만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선 수온이 높아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9월에도 유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보도에 임영준 기자입니다.
7: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10분 거리 해상 양식장. 곳곳에서 조피볼락이 배를 드러내놓고 둥둥 떠 있습니다. 고수온에 약해 여전히 뜨거운 바닷물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20년 경력 양식 어미는 키우던 조피볼락 28만 마리 가운데 절반을 잃자 망연자실합니다.
8: 양식업을 한 20년 했는데
6: 조피볼락 양식 어민입니다.
8: 2024년에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가 지금 최악의 피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7: 고소원으로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영 등 4개 지역에서 조피볼락을 비롯한 양식 어패류가 7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잠정 집계 피해액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9월로 접어들며 일부 해역 수온이 28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바닷물 온도는 점차 하강하는 추세지만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수온 특보가 10월 초까지 이어지며 당분간 양식장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9: 9월 하순 이제 뭐 10월 초까지 이제 만약에
6: 고수온이
9: 이제 일부 해역에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일부 이제 수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7: 어느덧 절기는 가을 중턱을 넘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바다 탓에 양식 어민들은 하루하루 긴장과 걱정 속에 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0: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 과거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첫 출근에 나선 김 후보자의 첫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였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 엄중한 시기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이라는 중책이 후보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각오를 밝혔습니다.
12: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1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2: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제재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될 때 검찰의 보안수사 유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14: 사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보아야 경찰의 과잉
13: 2022년 당시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입니다.
11: 이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12: 충분히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1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12: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되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 당장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중수청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조기 안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무소속 김병규 의원이 배우자 이모 씨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청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 부부가 국회에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조진희 씨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여러 차례 쓴 정황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 이 씨와 함께 조 씨 카드를 썼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1: 규모가 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청이 직접 맡는 대신 일선서를 선택한 건데 이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15: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배당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인 만큼 사건 배당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수사에 특화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아닌 일선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겁니다. 앞서 무소속 김병계 의원 사건과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의혹,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굵직한 수사는 주로 서울청 광수단이 담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가 국회를 관할하는 만큼 비슷한 정치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광수단의 경우 이미 사건이 많아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먼저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 밖에 2년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직자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고발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돈을 받지 않았고 청탁

0: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처분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청와대가 김성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 이쯤 되면 배제라는 식의 인사라며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낙마 공세 소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 청와대는 불통의 방패막이를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3: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겟이 됐습니다.
5: 왜 하필 김승원 의원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7: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3: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8: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또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 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3: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격적인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2: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고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10: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9: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11: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9: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6: 민주당 간사입니다.
12: 하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9: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0: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1: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해 있고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실제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작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호르무즈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인데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3선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자리에 참석한 3선 의원은 YTN에 현안 관련 예민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단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언급되자 김 대표가 신중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절대 개헌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이 대통령의 멈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여권과 야권 의석을 향해 차례로 인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지만 40분 정도 이어진 마지막 대목까지 정부 여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개헌 추진 발언을 의식한 듯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 쐐기를 박았습니다.
3: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4: 정점식 국민의힘
3: 명백하게
4: 원내대표입니다.
3: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 연설에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15차례, 재판을 13차례나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 죄지우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서 재판을 덮기 위한 암장의 시대라고 현 국정을 규정했는데 여권의 고성 반발 속에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3: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4: 정점식
3: 암장하듯이
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2: 확장 재정 정책엔 빚 아닌 빚의 혁명이라며 힐난을, 레버리지 ETF 정책을 고리론 특검 추진까지 예고했고,
3: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낱낱이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듯 정부 여당을 중국 공산당에 비유하거나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아닌 극우 유튜버 선동 같다고 혹평하면서 국민의힘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추진을 외치며 내밀었던 김민석 대표 손이 무색하게 국민의힘이 여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9월 정기국회 전국은 시작부터 급랭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일정 부분 발언이나 표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과격한 언쟁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발언과 표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이 과방위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점과 5.18 관련 토론회 논란도 과방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6: 관련 기관에 질의하면서 표결권까지 행사를 한다면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신뢰가
4: 홍준호 국회
6: 훼손될
4: 과방위
6: 우려가
4: 민주당
6: 크다고
4: 간사입니다.
6: 생각을 합니다.
5: 국민의힘에서는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제출했지만 기각되지 않았냐며 억지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해 상충에 되지 않는다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 최영도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7: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 주시.

0: 보십시오.
1: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이 악취가 나는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그건을 동원해가며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2: 민의 전당에
3: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들어와서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4: 보수의 여전사,
3: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는 것이
4: 그렇게 좋습니까?
1: 그러자 이 의원은 곧장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엄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5: 다수의 횡포,
3: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민주주의에 스컹크가 풍기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 민주당에 이게 내로남불이 이런 정도로 의원입니다. 극단적이어서 되겠습니까?
1: 경론과 고성 끝에 상정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이진숙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 참여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방위에 이 의원 관련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 간 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에서 2028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올해 7.19%로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다시 한번 동결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단기 수치는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연말엔 적자폭이 수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이 내년에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늘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9: 검체 영상 숙가율 조정은
3: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입니다.
9: 26년 6월에 저기 심의하여서 연간 2.6조 원의 지출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겐 연 최대 8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136만 명의 본인 부담률을 오는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엔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앞으로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구입 시 건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7: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보료를 동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 법정 기준인 20%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을 하면서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들은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즉시 이행하고 건보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오스크는 이제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은행과 병원, 공공서비스 등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기기마다 다른 사용법과 또 부족한 접근성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임낼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관에서 표를 예매하고 병원에서 접수까지 합니다. 이제 키오스크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하는 겁니다.
11: 실습도 직접 해보고 와서 직접 해보니까 그 이제 두려움감도 없어지고 조금 이제 나가서 자신감도 좀 생겼어요.
10: 하지만 교육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만 55세 이상 고령층은 56.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키오스크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 같은 키오스크라고 해도 기기마다 화면 구성과 주문 방식이 제각각이

0: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법을 익혔다고 해도 쉽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 글씨가 자라서도 문제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 모양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따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0: 이 때문에 키오스크 이용 교육과 함께 기기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글자 크기와 화면 구성, 음성 안내, 주문 단계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기계 화면이 통일화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크마 AI 디지털 배움터 감사합니다.
2: 뭐 처음으로 이전 뭐 결제 완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은 위치에 규격도 같이 그렇게 하면 시니어분들이 활용하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키오스크가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만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키오스크 역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4: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11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 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 문제가 꼽힙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 승무원 서열 순위 제도를 준수한다는 단체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열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현재 양사의 조종사 간 내부 서열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한국인 한 명이 나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지난 4일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어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다른 한국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3년 전 청주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나면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났습니다. 일본도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강처럼 변한 물 아래로 하얀 자동차 지붕이 보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불과 20여 분 만에 차 두 대가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7시 40분쯤. 아침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6: 처음에는 후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타이어가 헛돌아서 후진할 수 없었다.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탈출자 가족입니다.
5: 운전자 한 명은 탈출했지만 다른 60대 여성 한 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침수 위험 장소로 지정한 곳이라 배수 펌프와 홍수 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펌프 두 개는 제대로 작동했지만 물이 공급되는 강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됐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지바현에 몰아친 폭우 때도 사망자 13명 가운데 4명이 침수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강우경보 발령 때 지하차도를 사전에 폐쇄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무서움을 겪었던 지바시만 유일하게 정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7: こちらの通行止めになっているアンダーパスの前では作業員の人が車に迂回するよう案内しています。
5: 3년 전 우리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청주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가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차량 19대가 고립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지하차도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일찍 도로를 폐쇄했어야 했다. 재난이 일어난 뒤에는 너무 늦다. 모두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이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 8기 가운데 2기는 한국형 모델로 건설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8: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0: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데다 AI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1: 우리의 가스 터빈을 또 수출하고
2: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교수입니다.
1: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또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꼭 먹고 안 먹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EPC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사의 어떤 미국 진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0: 한미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원자로 모델을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으로 채택하길 요구했는데 결국 2기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주기기 공급이나 건설 시공 같은
2: 분야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네, 교수입니다.
3: 설계에 대한 그런 어떤 입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좋은 트랙 레코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하여간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0: 또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원전 수출 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이 18일쯤 투자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참여를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사업도 후속 투자 후보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최근 일본과 협력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더 강력한 교섭력과 발언권, 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공개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호주의와 미중 대립이 공급망 등을 통해 시장을 분단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선 큰 시장이 유리하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이 하나로 뭉치면 약 6조 달러 규모, 세계 4위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 더 강력한 교섭력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제질서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부터 반도체 추가 투자까지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칼끝이 왜 유독 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파병과 천궁2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데 묶어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딜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높은 주한미군 의존도는 미국의 기여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6: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려고 3만 9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 하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여기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조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미국 내 공급망 재편의 핵심 타깃입니다.
6: 세계의 무역은 매우 중요하며 오직 미국의 책임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5: 특히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여기에 추가 청구서를 얹어 이익을 한계치까지 짜내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관세로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을 압박하는 복합적 지렛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트럼프식 청구서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결국 트럼프식 비용 청구서는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국의 실리를 쥐어짜는 구조로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중동의 군사적 화약고와 통상 전선이라는 이중의 덫 속에서 한국이 치러야 할 외교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7: 미국 특사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 3자 회담 재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이어진

0: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 제네스키 대통령이 서로를 증오해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 저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고 우리가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0: 그동안 3자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 우리도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입니다.
0: 미국이 겨울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제한하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모색하면서 평화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사단 방문 직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이 이어진 만큼 교전을 완화하고 3자 회담을 다시 여는 것이 종전 협상의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카타르에서 액화천연가스 LNG를 가득 실은 운반선이 7월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빈 운반선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통항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7월 공격 사건 이후 중단됐던 카타르의 LNG 수출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LNG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해온 카타르는 공급 차질 여파로 10월까지 불가항력 조항 적용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번 운반선의 성공적인 해협 통과가 위축되었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 시간 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 등을 겨냥해 대규모 보복 타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인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는 광범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밝힌 주요 타격 목표는 아브하와 지잔의 아람코 정유시설, 나지란과 카미스 무샤이트의 공군기지 등입니다. 후티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해 해당 시설들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생한 사이버 사고 이후 그 위험성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은 AGI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AGI가 뭘까요? 기존 AI의 약자, Artificial Intelligence 중간에 제너럴을 더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브록먼 사장은 아스트라가 사람이 30분 걸리는 작업을 약 5분 만에 끝냈다고도 소개했는데요. 문제는 높아진 성능만큼 위험성도 커졌다는 겁니다. 아스트라는 자체 안전 기준 최고 단계인 중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는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공격 과정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스트라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숨겨 인간의 감시를 피하거나 고의로 오답을 제출해 평가자를 속이는 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0: AI는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도 함께 발표하며 우선 소수 기업에만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그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9월 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3악장 스케르츠소,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중에서 사막장 스케르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앙투앙 타메스티 요요마의 첼로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4중주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된 곡이고요.
0: 지난주 이들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요요마 엠마누엘 X는 몇 년 전부터 피아노 3중주 편성으로 편곡된 베토벤 교향곡 음반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으로 교향곡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발표한 셈인데요. 이제까지는 피아노 3중주 편성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교향곡 3번 음반은 피아노 4중주 편성입니다.
1: 오케스트라 작품을 이렇게 실내악 편곡으로 들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편곡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편곡을 찾아서 연주한 거고요.
0: 베토벤 교향곡의 경우 여러 편곡이 있죠. 특히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용 편곡이 유명한데 기교 과시용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아니라도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중 1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좋은 편곡이고 정말 좋은 연주라는 건 알겠는데 오케스트라 악기 소리가 없어지니까 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1: 근데 이런 편곡들은 피아니스트들의 이 기교 과시보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음반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향곡이나 오페라를 쉽게 연주하고 들을 수 있도록 편곡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독주나 피아노 듀오, 피아노 삼중주 같은 편곡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0: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곡이 필수적이었겠죠. 공연을 앞두고 연습할 때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1: 지금도 오페라나 발레 공연을 작은 무대에서 할 때는 이렇게 편곡된 반주로 연주하는 공연하는 일도 있습니다.
0: 그래도 제대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필요하겠죠. 현악기와 관악기가 모여서 만드는 화려한 음색은 악기 몇 개만으로는 재현

0: 하기 힘들 테니까.
1: 앞에서 베토벤 교향곡의 편곡 버전을 들어봤는데요. 원곡 버전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중 마지막 4악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2: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일단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2: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 정상회담은 6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4: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협정과 양해각서, 민간 투자 협약 등 16건의 협력 문건 체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문 직접 들어보시죠.
5: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논의에 목소리를 보탤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각별한 대통령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G7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또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각별한 관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5개월 전 서울에 이어 오늘 다시 파리에서 지난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다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 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르시 복구.
3: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최국인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La République de Corée sait pouvoir compter sur le soutien constant de la France en faveur de la paix et de la stabilité de la péninsule. Et je veux saluer ici votre constance, votre vision pragmatique. Et ma conviction est très clairement qu'un chemin est possible suivant les axes que vous avez ouverts. À ce titre, nous avons aussi longuement parlé des autres crises ensemble et des guerres qui se tiennent. Je pense en particulier au Moyen-Orient, et nous avons également une vision partagée, celle qui consiste à défendre la liberté de navigation et le faire dans un contexte apaisé. Et donc nous continuerons le travail commun pour proposer des solutions, comme d'ailleurs en avril dernier, nos deux pays étaient ensemble autour de la table lorsque nous avons, avec nos amis britanniques, lancé la première coordination pour une mission internationale ad hoc, strictement pacifique, pour la réouverture d'Hormuz. C'est dans ce cadre-là que nous continuerons d'avancer, de coordonner nos travaux pour pouvoir œuvrer ensemble à l'apaisement de cette région. En tout cas, les perspectives d'une mission multinationale strictement pacifique, une fois un accord trouvé, continue de faire l'objet de travaux intenses. Cette communauté de vues que nous avons encore pu constater ensemble l'un et l'autre à l'instant a nourri aussi des initiatives conjointes que nous avons décidé de prendre. La mission aérienne Pégase, qui fera escale en République de Corée dans les jours qui viennent, illustre en effet parfaitement notre volonté commune de renforcer notre relation de défense par des exercices stratégiques réguliers, des coopérations industrielles pour les équipements de défense, des échanges d'informations et l'amélioration aussi de l'interopérabilité de nos armées. Et l'accord révisé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classifiées, signé aujourd'hui même entre nos ministères des armées et de la défense, va contribuer à créer la confiance et la profondeur stratégique dont nos deux pays ont besoin. Vous l'avez compris, c'est donc une communauté de vues sur les grandes questions stratégiques et de défense que nous avons actées.
3: 네,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회의에 참여해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자고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을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이 대통령의 멈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여권과 야권 의석을 향해 차례로 인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지만 40분 정도 이어진 마지막 대목까지 정부 여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개헌 추진 발언을 의식한 듯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 쐐기를 박았습니다.
8: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7: 연설에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15차례, 재판을 13차례나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 죄지우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서 재판을 덮기 위한 암장의 시대라고 현 국정을 규정했는데 여권의 고성 반발 속에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8: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7: 확장 재정 정책엔 빚 아닌 빚의 혁명이라며 힐난을, 레버리지 ETF 정책을 고리론 특검 추진까지 예고했고,
8: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7: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듯 정부 여당을 중국 공산당에 비유하거나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아닌 극우 유튜버 선동 같다고 혹평하면서 국민의힘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추진을 외치며 내밀었던 김민석 대표 손이 무색하게 국민의힘이 여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9월 정기국회 전국은 시작부터 급랭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여야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격돌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로 한성수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 대법관 재청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2기 개각 인선을 놓고도 야권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모두 11명이 나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4: 70분가량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간신히 챙겨 나왔는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형광조끼를 입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상자에 숨가쁘게 챙겨 넣습니다.
10: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네.
9: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시위 참가자가 저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경찰 엄호를 받아 무사히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화물차 6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2,000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관위 특검 관계자가 대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SNS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최상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과 법정에서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0: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양국은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7: Multinational strictement pacifique une fois un accord trouvé continue de faire l'objet de travaux intenses. Cette communauté de vue.
5: 66분간의 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양국군의 물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유치와 사업기의 발굴에 나서고 상대국 진출 기업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고하는 양해각서도 맺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고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당부하고 뒤이어 OECD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양 씨의 발언이 허위 과장이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노출업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8: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9: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격적인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사라며 한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11: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10: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12: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넷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10: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3: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10: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을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청와대가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배짜라식의 인사라며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4: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청와대는 불통의 방패막이를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14: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겟이 됐습니다.
16: 왜 하필 김승원 의원 지역구에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1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17: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14: 다만 청문위원이

0: 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도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0: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첫 육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고 종료됐는데 추가 수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보 수색이 이루어진 람체 지역에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이 구조헬기 2대에 나눠 타고 첫 도보 수색을 위해 람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긴급구호대 헬기로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대홍수 이후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자동차로는 8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앞입니다. 제 바로 아래는 수풀이 우거진 절벽이고요. 저 멀리 강 건너편 파워하우스는 비교적 형태가 온전하지만 사무동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종자들이 산을 타고 대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들이 수색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곳입니다.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사무동 오른쪽 산악지역이 수색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구호대 한 팀은 도보 수색이 가능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도로를 따라 대피 가능 지점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임시도로가 나 있어서 쭉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수색을 했고 반대편의 경사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3: 추가 도보 수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팔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로 수색 자원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은 도보 수색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활동 시한이 오는 11일까지로 돼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람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양국은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8: Multinational, strictement pacifique, une fois un accord trouvé, continue de faire l'objet de travaux intenses. Cette communauté de vue.
6: 66분간의 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양국군의 물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고 상대국 진출 기업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고하는 양해각서도 맺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고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당부하고 뒤이어 OECD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9: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0: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이걸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9: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양 씨의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노출호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1: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12: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청와대가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식의 인사라며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낙마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4: 청와대는 불통의 방패막이를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13: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깃이 됐습니다.
15: 왜 하필 김승원 의원 지역구에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1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16: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13: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7: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도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3: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격적인 총공세 돌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자라며 한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8: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0: 대단.
1: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0: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2: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넷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0: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 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 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뭐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0: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우리 긴급구호대가 어제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확인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습니다. 이기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은 어제 오후 람체 지역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바타르 군부대로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색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수색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군도 수색 헬리콥터 운영을 대폭 감축했고 피해 재건과 복구에 수색 자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네팔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오늘 보도 수색 재개 여부를 알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실상을 포함해 가족 입장을 직접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 지역에 육로로 새로 진입하는 정부의 긴급 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육상 상공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허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 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시에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 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육로 수색팀도 거점을 기존의 람체에서 둔 채로 옮겨가며 수색견이나 드론과 함께 계속 산 쪽을 훑어보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연일 공중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으로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 캠프 지역에서부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 방면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 직원의 구조 소식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색 활동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0: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는 대가로 1억 원과 함께 세종메디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양 씨는 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을 추천하며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얼마 뒤 식약처는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을 앞두고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해준 대가로 강 씨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강 씨가 이 돈으로 세종메디칼 주식을 콕 집어 매수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5: 1억 원을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원래 그거를 세종에다가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준 거였거든요. 그냥 너가 한 달만 갖고 놀다가 원금만 상환해라. 그걸로 네가 좀 벌어라. 해가지고.
4: 양 씨는 자신이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지분을 세종메디칼에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5: 회장님은 67억을 액식하셨으니까 대금은 모르겠지만 67억에서 뭐 나한테 수수료를 좀 줄 수 있는 거였겠지.
4: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재계 주요 인사를 두루 알고 있다는 점도 과시합니다.
5: 나는 저기 국민의당이야. 뭐야 저쪽도 라인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
4: 이 지인은 YTN과 통화에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 전 양 씨가 주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고 실제로 많게는 3억 원가량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고 주변에도 주식 매수를 권유한 반면 뒤늦게 호재를 보고 세종메디칼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강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상황. 세종메디칼은 강 씨를 상대로 8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 주주들은 강 씨와 양 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청와대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관련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모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에게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4분 뒤 양 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게 BH를 통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했대요라며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불과 4분 뒤 추가돼 양 씨가 BH를 언급한 건 대화 내용을 부풀린 거라는 취지라며 녹취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 전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상이 부진하다고 어제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는 2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겸임 상임위인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으로 다른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

0: 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의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청이 직접 맡는 대신 일선서를 선택한 건데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배당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인 만큼 사건 배당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 수사에 특화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아닌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겁니다. 앞서 무소속 김병계 의원 사건과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의혹,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굵직한 수사는 주로 서울청 광수단이 담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 경찰서가 국회를 관할하는 만큼 비슷한 정치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광수단의 경우 이미 사건이 많아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와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먼저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 밖에 2년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직자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고발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 돈을 받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한 차례 처분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첫 육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고 종료됐는데 추가 수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 수색이 이루어진 람체 지역에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이 구조헬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첫 도보 수색을 위해 람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긴급구호대 헬기로는 10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 대홍수 이후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자동차로는 8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앞입니다. 제 바로 아래는 수풀이 우거진 절벽이고요. 저 멀리 강 건너편 파워하우스는 비교적 형태가 온전하지만 사무동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종자들이 산을 타고 대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들이 수색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곳입니다.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사무동 오른쪽 산악지역이 수색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구호대 한 팀은 도보 수색이 가능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 도로를 따라 대피 가능 지점을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임시 도로가 나 있어서 쭉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유실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수색을 했고 반대편의 경사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3: 추가 도보 수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팔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로 수색 자원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은 도보 수색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활동 시한이 오는 11일까지로 돼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남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네팔 홍수 지역에 육로로 새로 진입하는 정부의 긴급 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육상 상공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부가 파견한 긴급 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허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 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셰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 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육로수색팀도 거점을 기존의 람체에서 둔 채로 옮겨가며 수색견이나 드론과 함께 계속 산 쪽을 훑어보는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연일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으로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캠프 지역에서부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 방면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 직원의 구조 소식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색 활동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 특히 최근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고 두 정상 모두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8: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9: 물티나셔널, strictement pacifique une fois un accord trouvé, continue de faire l'objet de travaux intenses. Cette communauté de vue.
7: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우리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실질적 기여를 할 필요성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66분간의 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양국군의 물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유치와 사업기회 발굴에 나서고 상대국 진출 기업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고하는 양해각서도 맺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고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당부하고 뒤이어 OECD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6: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조개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1: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이걸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10: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6: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장이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2: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13: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는 대가로 1억 원과 함께 세종메디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6: 양 씨는 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을 추천하며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얼마 뒤 식약처는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을 앞두고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해준 대가로 강 씨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강 씨가 이 돈으로 세종메디칼 주식을 콕 집어 매수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15: 1억 원을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원래 그거를 세종에다가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준 거였거든요. 그냥 너가 한 달만 갖고 놀다가 원금만 상환해라. 그걸로 네가 좀 벌어라. 해가지고.
14: 양 씨는 자신이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지분을 세종메디칼에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15: 회장님은 67억을 액식하셨으니까 제가 뭐 모르겠지만 67억에서 뭐 나한테 수수료를 좀 줄 수 있는 거였겠지.
14: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재계 주요 인사를 두루 알고 있다는 점도 과시합니다.
15: 나는 저기 국민의당이야. 뭐야 저쪽도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
14: 이 지인은 YTN과 통화에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 전 양 씨가 주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고 실제로 많게는 3억 원가량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고 주변에도 주식 매수를 권유한 반면 뒤늦게 호재를 보고 세종 메디칼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강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 메디칼은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상황.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상대로 8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 주주들은 강 씨와 양 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와의 과거 통화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제 SNS에서 공개한 2021년 9월 1일과 2021년 9월 4일 시점에 양 씨와 강 씨 간 전화 녹취록에서 양 씨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식약처 원장과 친하다,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비서실장님 간담 자리에서 도와달라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말한 언급도 녹취록에 포함됐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면서 검증하는 측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6: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7: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1: 양씨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설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네,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

0: 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청와대가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의 인사라며 후보자들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 청와대는 박충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3: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깃이 됐습니다.
5: 왜 하필 김승원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4: 브로커 양 씨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3: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님이지만 또 새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3: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격적인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2: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9: 저게 진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안 가리고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8: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10: 전형적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캐비넷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8: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 열람도 안 되고
4: 김의겸 국회 법사위 민주당
11: 판사입니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8: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0: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1: 이렇게 김승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4: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고 두 정상 모두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7: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므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마뉘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5: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우리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실질적 기여를 할 필요성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66분간의 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양국군의 물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유치와 사업기의 발굴에 나서고 상대국 진출 기업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고하는 양해각서도 맺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고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0: 의회 간 교류 확대를 당부하고 뒤이어 OECD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이란 직접
4: 문성구
3: 공격하는
4: 국가전략연구원 투기전략센터장
3: 행위,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2: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4개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전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 남부 카미스 무샤이트와 아브하, 나즈란, 홍해 연안 항구 도시 자잔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73명이 다치고 석유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사우디 공군 기지와 국영 석유회사 관련 시설, 정유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성사진에서는 자잔 정유시설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브하의 석유 유통시설에서도 연기가 발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던 만큼 두 달 연속 줄었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얼마나 늘어났을지가 관심입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8월 고용 동향을 공개합니다. 청년층 취업자 현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7월에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이 증가했지만 청년층의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19만 1천 명이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1: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계부처 회의 겸 바가지 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오늘 오후 개최합니다.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추석 물가 안정 방안과 함께 전국 시장과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오픈AI 코리아는 오늘 한국법인 설립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과 정부기관의 AI 활용을 뒷받침해온 활동 등을 소개합니다. 일각에서 일반 인공지능, AGI의 도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아스트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400명이 숨지고 5,8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8일 이번 대홍수로 1,35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 숫자도 5,32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혀 중국 측 519

0: 7명과 합하면 모두 5,845명이 연락을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첫 육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하고 종료됐는데 추가 수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보 수색이 이루어진 람체 지역에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이 구조헬기 2대에 나눠 타고 첫 도보 수색을 위해 람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긴급구호대 헬기로는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대홍수 이후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자동차로는 8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앞입니다. 제 바로 아래는 수풀이 우거진 절벽이고요. 저 멀리 강 건너편 파워하우스는 비교적 형태가 온전하지만 사무동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종자들이 산을 타고 대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들이 수색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곳입니다.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사무동 오른쪽 산악지역이 수색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구호대 한 팀은 도보 수색이 가능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 도로를 따라 대피 가능 지점을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 임시 도로가 나 있어서 쭉
3: 비교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장
2: 도로가 유실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수색을 했고 반대편의 경사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1: 추가 도보 수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팔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로 수색 자원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은 도보 수색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활동 시한이 오는 11일까지로 돼 있는 우리 긴급구호대는 아직 활동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람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홍수 지역에 육로로 새로 진입하는 정부의 긴급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도 계속 자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간지대로 대피하거나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육상 상공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가 파견한 긴급구호대가 네팔 당국 불허 등으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그동안 지상 수색을 도맡았던 건 기업 대응팀이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이 시르파 등을 섭외해 육상수색팀을 46명까지 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 측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발전은 정부 구호대에서도 산간지대 수색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지대로 대피해 살아남은 직원이 있을 가능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직원이 당시 산 비탈면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생존자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동발전 육로수색팀도 거점을 기존의 람체에서 둔 채로 옮겨가며 수색견이나 드론과 함께 계속 산 쪽을 훑어보는 상황. 두산에너빌리티에선 연일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으로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캠프 지역에서부터 직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 방면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 직원의 구조 소식에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색 활동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인력 교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는 대가로 1억 원과 함께 세종메디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1: 양 씨는 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을 추천하며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얼마 뒤 식약처는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을 앞두고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해 준 대가로 강 씨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강 씨가 이 돈으로 세종메디칼 주식을 콕 집어 매수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3: 1억 원을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원래 그거를
4: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3: 나한테 넣어준 거였거든요. 그냥 너가 한 달만 갖고 놀다가 원금만 상환해라. 그걸로 네가 좀 벌어라. 해가지고.
2: 양 씨는 자신이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지분을 세종메디칼에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3: 회장님은 67억을 액식하셨으니까
4: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3: 모르겠지만 67억에서 뭐 나한테 수수료를 좀 줄 수 있는 거였겠지.
2: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재계 주요 인사를 두루 알고 있다는 점도 과시합니다.
3: 나는 저기 국민의당 양호야 저쪽도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누가 되든 상관없어.
4: 브로커 양모 씨입니다.
2: 이 지인은 YTN과 통화해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하기 전 양 씨가 주변인들에게도 세종메디칼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고 실제로 많게는 3억 원가량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돈을 챙기고 주변에도 주식 매수를 권유한 반면 뒤늦게 호재를 보고 세종메디칼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식약처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강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린 상황. 세종메디칼은 강 씨를 상대로 8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피해 주주들은 강 씨와 양 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풍세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퐁세 에스텔리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오마주 투 하이패치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여러 소품까지 하이패츠가 즐겨 연주했던 작품을 모은 음반입니다.
1: 그래서 음반 제목에 하이패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를 기념하는 음반이고요.
0: 특히 이 음반에 수록된 소품 세 곡은 하이패츠가 생전에 연주했던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번 녹음을 위해 빌려왔다고 하네요.
1: 악기가 같다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주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나 존경했던 선배님이 연주했던 악기를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0: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지금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입니다. 2002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스페인 태생으로 2021년 18살의 나이로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서 우승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1: 이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내일 모레 11일 금요일 룩셈부르크 피라모닉 내한 공연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나섭니다. 13일 일요일에서는 통영에서도 연주를 하고요. 첫 번째 내한이라고 합니다.
0: 어떻게 음반 발매와 내한 공연 날짜가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클 것 같은데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이번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드뷔시가 작곡한 렌토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데뷔시가 작곡한 렌또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지난주 새 음반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마리아 두에냐스는 9월 11일과 13일 서울과 통영에서 있을 공연에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주곡 중간에 나오는 독주 파트인 카덴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하네요.
1: 이 듀에니아스는 예전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하면서도 자신이 작곡한 카덴사를 연주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같이 한다는 뜻인데 여러 면에서 재능이 많은 음악가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리고 듀에니아스가 이번 내한을 앞두고 한 인터뷰도 재밌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함께 연주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지휘자 정명훈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각을 언급했죠. 어느 정도는 한국 팬을 위한 발언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언급이긴 하네요.
1: 듀에니아스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발매된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중에서 1악장 마리아 듀에니아스의 바이올린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단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고 하죠.
2: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드립니다. 평생 죗값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장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큽니다.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3: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40cm가량의 케이블타이 25개가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DNA도 검출됐죠. 검찰에선 이것을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4: 케이블 타이를 보관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에 보관해왔을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구는 아닙니다.
1: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과연 이 케이블 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죄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 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5: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늘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1: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5: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었다는 정황이고요. 두 번째는 40cm 길이의 케이블 타이 25개 묶음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차 안을 정리하고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 사실에 명확히 반영한 겁니다.
1: 말씀해 주신 그 케이블 타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랑 장 씨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5: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결박독으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윤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사실 케이블 타이가 4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리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보통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 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5: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은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 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5: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과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5: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 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장 씨의 최후 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평생 죄값 가져가겠다,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 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법원은 증거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실제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윤기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유족은 시민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인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5: 물론 여론이나 엄벌 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5: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LGN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2: 양 씨 발언이 허위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야권의 녹취록 공세에 대한 전면전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길엔 도어 스태핑 없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BH, 즉 청와대가 식약처 청탁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받은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양 씨는 4분 간격으로 김 후보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각각 통화합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녹취록상 청와대를 언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강 씨와의 통화에서 양 씨는 대뜸 BH를 언급합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의 허위, 과장 발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거라며 청와대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의 공세를 비판해왔던 김 후보자. 이제는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청와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인사위원장 체계 말에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4: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문제라면 이번 개각이 이 정도로 수습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의 인사라며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청와대는 박충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5: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겟이 됐습니다.
7: 왜 하필 김승원
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8: 브로커 양 씨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9: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5: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0: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그렇지만 또 정의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5: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폭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공격입니다.
2: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전형적인 캐비닛 정치라며 한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 당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김승원 의혹 대응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1: 저게 진짜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관심 끌라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0: 김승원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에 앞서 녹취록을 누가 건넸는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3: 전형적인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캐비넷 정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0: 무대응으로는 계속되는 한 의원의 폭로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로 선회한 거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발버둥친다. 살라미식 악마의 편집이자 조선제일 쪽가위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기록물까지 공개한 걸 두고 자료 입수 과정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며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열람도 안 되고
2: 김의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4: 서부지검 캐비넷에 고의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
0: 청문회에 증인으로라도 불러달란 한 의원 말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불법 취득한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 빠를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에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을 둘러싼 여권 내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청문회 전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을 내세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실제 여론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올해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건 정당법 위반이고 사무소 허위 등록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선 시도당 위원장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해 당원 연락 업무 등을 진행해 왔다면서 선관위 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29살 아들이 이모 부부로부터 돈을 빌려 7억 원대 분당 양지마을에 상가를 매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평범한 2030 청년들은 부동산 규제로 은행 대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몇 년 뒤 재건축이 추진되면 신축 분당 아파트에 살게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5: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 엘리제궁 앞에 내려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 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격한 악수로 이 대통령을 반깁니다. 두 정상이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을 위해 남프랑스 니스와 셀폴드방스에 이어 수도 파리에서 재회했습니다. 회담에선 미-이란 전쟁으로 장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가 화두로 올랐고 두 정상 모두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8: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9: 멀티나셔널
2: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므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7: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우리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실질적 기여를 할 필요성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66분간의 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됐습니다. 양국군의 물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0: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고 상대국 진출 기업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제고하는 양해각서도 맺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고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의회 간 교류 확대를 당부하고 뒤이어 OECD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권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4: 이란의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3: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2: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중동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미군이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어떤 테러로도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군의 공격 재개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거죠?
5: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잠시 전 걸프해역 하르그섬 근처 해상에서 이란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유조선 선원들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자스크에서도 이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2,9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12 테러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연계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6: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핵무기를 원했던 특정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테러와 연계해서 이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도 싸울 것이고 승리할 거라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과 이 개인과 기관 36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정권을 위해 일한 이란 항공사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최대 항공사인 마한 항공을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정권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면서 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이란은 미군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다고 밝혔다고요.
5: 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미군을 테러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최신 무인 잠수함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6: 혁명 수비대 해군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 테러 군대 소유의 스마트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성명 낭독입니다.
5: 네, 이란 매체는 납포된 잠수함이 길이 5.8m, 무게 3톤 규모로 10에서 10일 동안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다이브 LD라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최첨단 무인 잠수함조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감시망을 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이 혁명수비대 해군이 미군의 무인 잠수정에 노크를 하는 모습의 만화를 X에 올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격과 후티 반군의 사우디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국제 유가는 오늘 배럴당 $100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95% 올라 1배럴에 97달러 92센트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69% 오른 93달러 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네, 아침 6시 20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해봅시다. 증시는 탄력을 받아 7000고지를 넘어가는 듯 하더니 다시 주춤했습니다. 이른바 본전에서 내던진 개미 투자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증권사들은 8000포인트 상단을 전망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싣기도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동 악재는 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로 발전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파병을 놓고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관련 외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죠. 청와대 입장 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강현구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악재만 봐도 안 되고 호재만 봐도 안 된다. 둘 모두를 보며 전체 흐름 조망해야 한다. 늘 해드리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잘 해봅시다.

0: 네, 빠뜨릴 것 하나 없는 종합 비타민 같은 아침 뉴스를 전하는 이분입니다. 뉴스첫끼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는 청와대 이야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지지율 상황도 있고 해서 직접 좀 국민과 소통할 모양이죠.
1: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 줄곧 요구하는 연인 관련 입장 밝혀라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연임 개헌 논란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 권한 조작, 기소 특검법, 또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서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네,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의 공세는 늘 있어 왔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에요. 근거가 있나요?
1: 네, 실제로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4%였습니다. 8주 연속 하락인데요. 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동 응답 방식을 이용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1: 야당에서는 연일 이 대통령을 향해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이라, 공소 취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퍼부고 있는데요. 또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 관련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란, 그리고 최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 여러 요인들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해라. 이건 이제 개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5년 딱 한 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제도인데 4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 대통령은 포함되지 말아라 이게 야당의 요구입니다. 날짜랑 뭐 구체적인 그 날짜나 방법이 정해졌나요?
1: 일단 뭐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뭐 기자회견이나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홍 수석 다 열어놓고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네.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시기는 9월이 외교 시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일정 사이 그러니까 16일과 21일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국익을 위한 외교를 벌이고 있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주요 정치인들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7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모두 출연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앞두고도 계속 공방입니다.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1: 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밀고 가겠다는 입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 네.
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용인 김승원 논란의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국면 전환 안 하면 국정 지지율 20% 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용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죠.
0: 네, 20대들은 공평 또 공정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용 후보자에 대한 좀 비판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 민감하죠. 네.
0: 예, 홍준표 전 시장님은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시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보료율 얘기입니다. 이게 매년 사실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동결이라고요?
1: 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험료율 올해와 동일하게 7.19%로 결정됐습니다.
0: 네.
1: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인데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도 괜찮고 반도체 호황 덕분에 내년도 정부의 지원이 늘어서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1: 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많이 늘었지만 보험료율은 동결됐습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은 또 4월에 이 정산에서 다시 뭐랄까요?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좀 부담이 있는데 좀 부담이 덜어졌다 일 수도 있고 12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1: 네.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줄었고요. 또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공됐던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이 중증도가 동일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0: 예.
1: 이외에도 어르신 임플란트, 소아, 치과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0: 네. 국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고 또 돌아가면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국민소득 얼마 이게 마치 이렇게 수출 시대의 큰 캐치프레이즈처럼 걸렸었는데 네. 4만 달러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1: 네, 한국은행 어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했는데요. 2분기 명목 GDP가 작년보다 2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건데요. 2분기 국민총소득 GNI도 작년보다 15.6% 늘면서 3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정도 유지하면서 환율 안정세까지 지속이 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이 4

0: 4만 달러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뭐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대만이 4만 달러 넘는다.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좀 부럽기도 하고 약간 뭐야? 우리가 더잘 나올 텐데 이랬는데요. 좀
0: 네.
1: 기대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떠받치고 있는 뭐 방금 앞서 한 얘기에도 연결됩니다만 어제 7천 넘어서면서 꽤 이제 상승하는가 싶었더니 또 주춤한 것 같아요.
0: 네, 어제 코스피 초반엔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7,000선을 찍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중동 관련 불안이 고조되면서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삼성전자 한때 27만 9천원까지 올랐다가 26만 9,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88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고 179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요,
1: 예.
0: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사고 개인은 확 팔았다는 건데, 전에 변동성 심할 때 개미들이 원금만 돌려주면 다시는 주식판에 얼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 네.
0: 7,000피 구조대 왔으니까 지금 탈출하자 이런 심리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옵니다.
1: 자, 8000표에 계시는 분들도 구조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저희가 잠시 후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 좀더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병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분분한데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 파견했네요.
0: 네, 어제 국방부가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1: 예, 미국이 우리 정부에 언제까지 파병해라고 날짜를 명시했나요?
0: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파병 시한을 11월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미국 측이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을 거론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파병 결정은 물론 투입 전력과 임무 규모 등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라는 요구라서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 네,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부담을 좀 분산하려는 느낌도 드는데 국방부는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고요.
0: 네.
1: 만약 11월이 데드라인이라면 너무 급하잖아요.
0: 네, 만약 데드라인이 사실이고 이거 맞춰줘야 한다면 이달 중에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1: 네.
0: 그래야지 국회 동의 절차 밟고 데드라인을 지킬 수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파병 반대 의견 나오고 있죠. 이란 역시 파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1: 국익도 고려해야 되는데 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인데 우리 군대가 왜 가나요? 이런 원론적인 질문도 있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떠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른바 올공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 이 핸드볼 경기장, 지금 체육단체들이 들어갔네요.
0: 네, 어제 들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올공,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시작 95일 만에 체육회 차원에서 진입이 무산된 지 84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체육단체들은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진입이 꼭 필요했고, 어제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진입했습니다.
1: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참정권 침해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아주 냉정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위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체육단체가 피해를 봤었어요.
0: 네.
1: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죠?
0: 어제 오전 9시에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 직원들이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 집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대한체육회 업무협조 요청에 200명의 기동대원 투입했는데요. 시위대를 뚫고 직원들, 경찰 엄호 속에 70분 만에 물건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1: 네.
0: 다행히 경찰과 시위 참여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요. 가지고 나온 물건 규모가 뭐 컴퓨터, 선수 장비 다 해서 화물차 6대 분량이었습니다.
1: 예.
0: 이들은 일단 임시사무소로 이동해서 업무를 볼 예정이죠.
1: 예전에도 선수들이 필요 물품을 가져 나왔을 때 시위대가 뭐 가방 열어봐라 이러고 막좀 충돌이 있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거기서 또 북치는 모습 때문에도 화제가 됐던 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현장에 있었다고요?
0: 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투표함이 잘 보존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 여기서 확성기 잡고 시위 참여 시민들에게 내부 상황 설명했는데요.
1: 예.
0: 일단 경찰이 대한체육회와 함께 핸드볼 경기장으로 진입한 데 대해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체육관에 진입해서 물건 반출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물품 반출 과정 모두 촬영했고 국민의힘이 이거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의혹, 의문점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민들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관위 특검으로 부정선거 관련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겠다 강조했습니다.
1: 예, 저희도 선관위의 그 부족했던 부분들 계속 지켜보면서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우리 동네가 불안하면 집안의 평화도 지켜질 수 없잖아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외신으로 눈을 넓혀주시는 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들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증시에도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군사 충돌이 격해지는 것 같고요. 상황 좀 알려주시죠.
1: 네, 일단 그 미국과 이란이 이란은 미국의 함정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인근에서 또 하나의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홍해 쪽에 바벨 만데브 해협 쪽을 통해서 이제 석유를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입구에 떡하니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사우디와 후티가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0: 네.
1: 후티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사우디 남부의 아부아 국제공항과 킹칼리드 공군기지 그리고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들을 겨냥해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후티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면서 즉각적으로 사나 동부의 주바와 서남부 타이치 지역에 보복 공습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티를 향해서 사우디 영토와 홍해를 운항하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사우디 남부 지역의 여러 석유시설과 공공시설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석유시설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자, 후티는 이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0: 네.
1: 최근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내 주요 지역에 단행한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지난 3일 동안 무려 여러 지역에 121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공습을 가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그 여성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멘에서는 2022년에 유엔 중재로 휴전이 4년간 사실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7월에 사우디가 후티 측 인사들이 탑승한 이란 항공기를 공격을 하고 공항을 파괴하면서 다시 충돌이 재개가 된 겁니다.
0: 예.
1: 또 최근에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가 이 바벨 만데브 해협 인근 지역 모두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우디가 진짜 실제로 대규모 보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이어간다면은 예멘 내전이 다시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예멘 지도를 펼쳐보면 이 반군 지역과 정부군 지역이 나눠져 있고 또 그 지역 정세도 불안한데
1: 네.
0: 이렇게 불붙으면은 결국은 기름 수송로가 막히게 되고 물가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미국 상황 좀 볼게요. 정유업계 사장들 불러서 기름값 좀 낮춰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가라든지 미국 상황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 이게 미국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갤런이 $3.78 리터거든요.
0: 예.
1: 자, 그런데 다시 그 $4 이상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 민심을 굉장히 나쁘게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0: 아.
1: 이란 전쟁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 예멘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가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벌이면서 국제 유가가 $100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0: 네.
1: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가 너무 간절합니다. 한동안 북한에 매달렸잖아요.
0: 예.
1: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 있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쏠려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난 이틀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제러드 쿠시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이 두 사람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각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종전 방안 조율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뭐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사단이 사실 방문을 할 때 양측 수도를 겨냥한 공격은 좀 보류하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0: 예.
1: 물론 이 기간에도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특사단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상대방 거점을 공격해가지고요. 지금 뭐 여러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0: 네.
1: 있습니다.

0: 지금 정권의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대신해 가지고 거의 세계의 리더급 국가로 우뚝 섰거든요.
0: 네.
1: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세계적 지도자로 리더십을 증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이 자처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고요.
0: 예.
1: 미국은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속된
0: 예.
1: 표현으로. 근데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오래된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자, 8일부터 캐나다도 아주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들 있죠.
0: 네.
1: 그 지역들이 수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지금 당연히 공화당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오는 거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틀간 또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게 거의 트럼프 쇼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하루하루 내 지역에서 유세하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여기에 또 수천만 원의 참가비까지 요구하면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수십 명이 아유 나는 거기 갈 시간이 없다. 지금 거기
0: 네,
1: 가는 게내
0: 알겠습니다.
1: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금리 좀 낮춰라. 연준에도 압박을 넣고요. 원래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도 신경 쓰는데 정작 물가를 올리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좀 봐야 돼요.
1: 네네.
0: 원래 대미 투자 금액도 정해져 있었고 뭐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도 다 오고 있는데 지금 합의된 금액을 넘어서라 한국에 돈더 내라 이거죠. 이런
1: 맞습니다.
0: 요구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와도 그렇고 캐나다 그렇고 우방과도 지금 삐걱거리고 뭐 적대 국가는 더큰 상황인데 우리 상황부터 먼저 보죠. 돈더 내라고 한 건가요?
1: 네, 그 산업통상부가 지금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요
0: 네.
1: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를 했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마스가에 1,500억 달러고요. 에너지를 비롯한 그 나머지 부분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올리면서 요구 규모가 가용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투자 가능한 그 금액이 2,000억 달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비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한국 측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미 투자 1호로 유력한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은 당초 우리 정부는
0: 네.
1: 200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를 해서요.
0: 네.
1: 지금 220억 달러 수준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0: 예. 아유, 뭐전 세계의 정세도 불안불안, 경제도 불안불안한데 또 우리에게는 부담까지도 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세계 소식도 복잡하고 국내 정치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굴러갑니다. 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요. 앞서 이야기한 것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미국 시장은 노동절 휴장하고 첫 거래일인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2: 뭐 일단 3대 지수 잠깐 보시면은 다우 존스가 1.18%로 가장 많이 빠졌고 S&P가 0.58%, 나스닥은 0.32% 하락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대략 아시겠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0: 이게 지수의 구조적인 영향이 좀 컸는데요.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가 높은 종목의 영향이 큰 그런 이제 지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암젠이 약9% 정도 하락을 했고, 세일즈포스가 4% 하락을 하면서 그게 지수에 좀 데미지를 많이 줬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하락했지만 반도체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큰 폭으로 올라서 반도체 중심으로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1: 예.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의 좀 구조적 영향이 좀 있었고요.
1: 예.
0: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좀 강했던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하락한 반면에
1: 네.
0: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좀 좋은 뉴스들이 어제 좀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특히 이제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과 관련돼서 종목별로 좀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 예. 자, 이번 주도 사실 주요 이벤트가 많고, 오라클, 어도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확인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더 여쭤볼게요. 인텔과 퀄컴이 급등했고, 좀 영향력을 미쳤는데, 배경이나 재료가 궁금합니다.
0: 가장 큰 거는 인텔은 이제 10월부터 PC용 CPU 가격을 약10%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원래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PC 수요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인텔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인텔도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AI용 CPU 쪽으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그 ASML의 최첨단 장비에
1: 네.
0: EUV NA 장비라고 하는
1: 네.
0: 것들을 인텔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서 좀 공정에서도 그 과거의 경쟁력을 조금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퀄컴은 사실은 반도체 주식 중에서 제일 부진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제 아마존과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계약이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퀄컴으로부터 최대 한 6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퀄컴은 아마존에 40억 달러 상당의 주식 매입권을 그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AI에서는 약간 한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퀄컴이 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1: 예, 주변으로 또뭐 네트워크 전기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만큼 시장이 좀 방향을 바꾼 건가 싶은데 특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면요. 오픈AI 아스트라 이후에 좀 기대도 많아지고 있지만 프랑스 미스트랄과 반도체 특화 AI 공동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장 보면서 조금 좋았다가 혹은 뭐 안심했다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오늘 증시에도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로 볼수 있을까요?
0: 미스트랄과의 협업은 사실은 반도체를 추가로 뭐또 팔겠다는 게 아니라
1: 네.
0: 삼성전자 내부의 그 반도체 제조 공정 이 분야를 AI를 도입을 해서 좀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예.
0: 뭐 당연히 뭐 좋은 얘기긴 할 텐데요. 뭐이 자체가 뭐 주가에 그 독립적으로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저희가 볼 때는 삼성전자 큰 방향을 잡고 자기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전략적 차원으로 보는 것과 당장 하루하루 증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요. 시장 환경으로서는 지금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유가가 지금 두바이 유가 100달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지금 CPI 발표를 봐야겠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자금 조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악재들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어제 뭐, 저희 오후장도 좀 하락했던 게, 그리고 유가 급등에 영향이 좀 있었는데,
1: 네.
0: 설마설마 했던 게 이제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다 오게 됐고, 다시 금리도 4%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꾸 거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물가에도 그리고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요거 볼건 아니고 요게 이제 안정화 될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 저희 생각대로
1: 네.
0: 본방향으로 빨리 끝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상황에서 우리 증시 쪽으로 이제 고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이 방향을 바꿔 올라가는구나 기대를 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전일로요. 이렇게 변동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7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구조대가 와서 다 떠났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좀 안타까웠죠. 어제 뭐 7천 돌파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고, 특히 지난주부터 우리 뭐 오픈 AI 아스트라부터 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 네.
0: 사실은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1: 네.
0: 시작시키는 그런 요인 좀 됐습니다. 그래서 7천을 돌파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1: 예.
0: 사우디 이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또 공포감이 좀 지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는 외국인들은 팔지 않았거든요.
1: 예.
0: 이거는 다시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뭐 엔비디아의 허깅 페이스 인수라든지 오픈 AI의 미트라
1: 예.
0: 이 아스트라 발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금 핵심인 반도체가 든든하게 좀 받침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좋지 않은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 예.
0: 아직 저희 펀더멘탈 자체는 뭐 견고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악재 호재를 다 봐야 하고요. 특히 악재는 확인이 되면 또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노부로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AI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상황이 좋다, 좋은 방향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내일 오늘 장 마감 이후죠. 오라클 실적 발표, 어도비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오라클 실적 발표를 보면 그동안 좀돈 돌려막기식 투자하는 거좀 의혹이 해소된다. 이게 좀 오늘 뭐장 마감 이후지만은 좀 봐야 될 부분일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오라클이 아무래도 이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에 비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가장 중요한, 압도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오픈 AI입니다.
1: 네.
0: 예, 엔트로피과는 별로 이렇게 아주 많은 관계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이 우리 아스트라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경쟁이 많이 올라갔다는 평가잖아요. 이게 클라우드 코드나 클라우드 코워크랑 이제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이
1: 네.
0: 좀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코딩 개발자 중심으로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반면에 좀더 범용적인 연구나 또는 일반적인 저희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아스트라가 지금 상당한 성능을 좀 내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1: 예.
0: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오라클과 오픈AI는 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오픈AI가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좀 많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오라클 주가도 상당히 좋았고요.
1: 예.
0: 또 마찬가지로 뭐그 밑에 있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보겠죠. 근데
1: 예.
0: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오픈 AI가 다시 좀 힘을 냈다, 이게 오라클로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의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 뒤에 또 실적 전망까지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 보시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우리 국민들은 여러 종목들도 다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언급될 때가 있나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과 최근에는 뭐 ADR도 그렇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굉장히 높게 갔다가 또 반납했기 때문에 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게 봅니다. 당연히 좋게 보고요. 다만, 뭐, 3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5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어제 장중에 189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1: 네.
0: 또 단기간에 또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정유시설 이 타격으로 인해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익의 증가 추세라든지, 또 HBM 현재 협상되고 있는 가격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괜찮다라고
1: 네.
0: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1조 원 이상씩 계속 지금 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뭐 일부 뭐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주가의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면 더 높은 곳에 계신 분들도 구조대에 올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이 선택하시고 개인이 책임진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0: 있어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아침에 선선하고 가을 바람 분에 기분 좋아하는데요. 정말 한국에서 이제 가을을 가을이라고 안 부르고 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겉옷들 챙겨서 꼭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요. 해 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낮더위가 물러가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4도, 제주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상권 해안을 비롯해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성동교 부근 4차로에 낙하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방면 천호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밤 엘리제궁에서 열린 66분간의 회담에서 우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공급망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거라며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4개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8일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 남부 키미스 무샤이트와 아브하, 나즈란, 홍해 연안 항구 도시 자잔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73명이 다치고 석유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사우디 공군기지와 국영 석유회사 관련 시설, 정유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해 개인과 업체, 기관 등 36곳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남은 항공사 전부를 제재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란 정권이 무기와 인력 불법 화물을

0: 수송하는 데 이용하는 항공 부문을 지원한 36개 대상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이 우리는 이란 정권에 재정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마흔항공을 계속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8% 내린 52,786.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내린 7,673.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2% 내린 26,421.4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400명이 숨지고 5,8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8일 이번 대홍수로 1,35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팔 재난청은 실종자 숫자도 5,32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혀 중국 측 519명과 합하면 모두 5,845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실상을 포함해 가족 입장을 직접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격돌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로 한성수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2기 개각 인선을 놓고도 야권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모두 11명이 나섭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경상권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2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이 31.1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27도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25도 안팎, 남부지방도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1도, 습도는 5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장성철의 뉴스 명단.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관심을 끌려다 8등을 찍었다. 특수부검사 시절 버릇을 못 버렸다. 매일같이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동훈 의원을 향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당내 전담 대응팀도 꾸리고 브로커 양 씨와의 맞불 녹취도 공개하면서 정면 대응에 돌입한 건데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논란의 녹취록에 등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악마의 편집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 4부는 여야 현직 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정치권 핫이슈, 전지적 국회 시점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메인 눈으로 포착하는 평론 기대해 주시고요. 뉴스 명당의 애청자시라면 이제 다 아시죠? 오늘도 라이브 중에 좋아요, 기분 한번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괴 걸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잘 지내셨죠?
1: 네, 그럼요. 어제도 인사드렸잖아요.
0: 예, 오늘도 뵙고 좋네요. 저는.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파병식에 빨라졌다.
0: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현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을 보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파병 결정한 건 아니고요.
0: 아니죠?
1: 네. 파병에 대한 현장 점검에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조사단은 우리 군이 투입되면 예. 이용

0: 평화의 기지 있는지, 항구가도 있는지, 장비랑 물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병을 전제로 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해상 초계기나 또 폭발물 처리 병력을 보내는 방안 그리고 100명 아래 소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정부의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파병 결정한 건 아닌데
1: 네.
0: 우리가 국제사회랑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뜻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그리고 공급망 회복을 위해 공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표현을 좀 잘 봐야 합니다.
1: 네.
0: 어떤 거냐면 네. 전쟁 참여가 아니라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에선 어떻게 보면은 기여 의지를 좀 보여주고 이란에는 우리는 전쟁 가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
1: 네.
0: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프랑스를 좀 완충지대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바로 참여하기보다는 프랑스, 영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
0: 정부가 고민하는 선택지 중에 가장 유력한 거다 이렇게
1: 그래요?
0: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작전에 바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은 바로 전쟁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실제로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공격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 배에 좀 단독으로 올라타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함께 탄 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미국이 오늘 11월까지 병력이나 장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0: 네.
1: 나왔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거예요? 11월 달까지는 꼭 보내야 되는 거예요?
0: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11월까지 병력, 장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요.
1: 네.
0: 국방부는 10월이나 11월까지 파병 여부랑 임무를 검토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있다고 알려지고요. 현지 조사단까지 이미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로는 아직 검토 단계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통령의 고도한 그 고독한
0: 네.
1: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0: 네.
1: 파병이 되면 거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0: 그럼요.
1: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 이거는
0: 네.
1: 뭐예요?
0: 그러니까 군 장병의 안전만 단순히 걸린 문제가 아니고요.
1: 그렇죠.
0: 우리 에너지 수입 그리고 중동 교민의 안전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보시면 한국은 원유의 약 70%, 액화천연가스의 약 20%를 중동에서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한국의 파병을 적대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한국인이랑 우리 시설도 함께 위협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과거 이라크 파병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에 재건을 돕는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아무래도 불이 꺼진 뒤에 복구하러 가는 거랑 또 불길이 번진 현장에 바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명분이랑 실익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게
0: 네.
1: 남북 대치,
0: 네.
1: 미군의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냥 미국의 요청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김인석 대표가 8일 당내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지켜봐야 한다. 국회가 뭐 먼저 대응하는 것은 이르다라는 신중론을 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김승원은 방어, 용해인은 거리두기입니다.
1: 와, 왜 이래요, 근데?
0: 일단 김승원 후보자한테 방패에 좀 들어주는 모습이고요.
1: 네.
0: 용해인 후보자한테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 근데 어제 김민석 대표는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0: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물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처럼 그 특수한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경로의 루트를 통해서 이 용 후보자의 인사는 좀 잘못됐다
1: 네.
0: 이런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김 후보자 돕기 위해서 전담 대응팀까지 꾸린
1: 맞아요.
0: 상황입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녹취를 공개를 하고

0: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일부만 잘라낸 거다. 수사 자료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부터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 어제 한 의원을 향해서 철없는 관종이다.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사실 김민석 대표가 좀 점잖은 성격으로 알려지는데 어제 뭐 철없는 관종이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좀 강한 거 아니냐.
1: 그러네요.
0: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용 후보자한테는 공개적인 사퇴 요구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청문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장관도 의원직이랑 장관직 모두 유지하려는 모습이 과한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같은 장관 후보자인데 민주당의 대응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0: 일단 의혹의 성격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도 다르기
1: 어떤
0: 때문입니다. 이게
1: 계산일까요?
0: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은 지금 김 후보자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주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녹취의 전체 맥락이랑 공개 경로를 좀 따져보면 우리가 방어할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청와대 인사검증의 실패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용 후보자 경우에는 의원직이랑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논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당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특별 당비랑 또 배우자의 급여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상당 부분 좀 드러난 문제다.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는 문제라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 후보자는 일단 사실관계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1: 근데 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뭐돈 주가 조작 이게 들어가 있죠. 또 여성이 등장하죠. 또 집권여당 의원 권력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아니면은 또 진실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김 후보자 방어할수록 민주당 더 부담 떠안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지금
0: 사실
1: 여러 내용들 보면.
0: 전담팀까지 꾸렸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랑 김 후보자가 사실상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의원 지금 이 사건을 김 후보자 개인의 청탁 의혹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빠들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새로운 녹취나 자료 더 나오면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해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날로 좀 예정돼 있는 것 같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해가지고 또 논란되게 만들자 그런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39년 만에 개헌 다시 멀어졌다입니다.
1: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개헌이 없다. 우리는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개헌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걷어찼다.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보시면 될것 같은데 김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이랑 부마 항쟁 정신을 이 헌법 전문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가 할수 있는 것부터 좀 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정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정부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임기 연장이나 또 재판 지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심 이걸 거두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 근데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개헌에 반대한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만난 직후였는데 제가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사실 개헌 가능성 있지 않냐?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당시 이 관계자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아니라면 우리는 논의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좀 개헌의 내용이나 조건 우리가 좀 따져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용도 보기 전에 이재명 정부랑은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사실 조건부 찬성에서 대화 거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몇달 사이에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바뀐 거는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라.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개헌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 지금 여러 가지 부정, 부실 선거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개혁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0: 그럼요.
1: 그걸 안할 건가?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고요. 현장 네. 분위기 좀 전달해 주세요.
0: 사실 어제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날만큼은 자신이 국민의힘 주인공이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단단히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원래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동열 대표 이날 본회의장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자리를 비웠던 만큼 정 원내대표가 당의 메시지를 좀 중심 잡고 혼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좀 머리도 보면 국회 미용실에서 막 손질을 하고 온 걸로 좀 보였고요. 저도 50분 넘게 연설을 좀 지켜봤는데 네. 표현의 수위도 상당히 셌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냐면 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아이고. 푸틴처럼 한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고요. 네. 암장의 시대다. 잼데믹이다. 이런 표현도 꺼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고성을 질렀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좀 요구할 때는 네. 항의가 쏟아져서 연설이 몇 차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연설이 끝난 뒤에도 그거 유튜버 수준의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정주식 대표가 참 워딩도 세지고 네. 개헌도 안 하겠다 그러고 사전투표도 폐지하겠다 그러고 네. 점점 장동혁 대표 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내 칼 찾았다입니다.
1: 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95일 만에
0: 네,
1: 경찰의
0: 만이죠.
1: 도움으로 들어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개막이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맞아요. 않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장비를 가까스로 꺼내야 했던 상황이고요. 네. 여기는 지난 지방선거 때 개표소로 쓰였던 곳이고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막았고요.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9개 체육단체도 석 달 넘게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경찰 한 2천 명 정도가 인간띠 만들어서 통로를 확보했고요. 직원들은 들어가서 70분 동안 컴퓨터, 통장, 직인, 회계 자료, 선수 장비 다 싹 다 끌어담았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잠겨있던 사무실이 어제 좀 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1: 아니 그럼 체육단체들은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0: 말 그대로 손발이 좀 완전히 묶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컴퓨터에 회계 자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직원 급여 또 계약 대금 이런 것도 좀 차질을 빚었다고 하고요. 네. 또 학생 선수들 대학 입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했던 경기 실적 증명서 발급도 중단이 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싱 국가대표팀은 지난 6월에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출전을 할 때도 칼 꺼내지 못해서 아이고. 다른 선수 칼을 빌려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 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이제 체육단체들이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네.
1: 아이고.
0: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네. 문 다시 닫혔고요. 경기장 안에서는 선거 관련 투표함이랑 또 물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위대도 지금 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하고 있습니다.
1: 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긴 하지만
0: 네.
1: 공공의 안녕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럼요.
1: 참 마음이 좀 무겁네요. 정 기자님,
0: 네.
1: 오늘도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화제의 인물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0: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네, 2부 명당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5: 먼저 지금 현안 문제보다 좀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에 관한 공조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파병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파병해야 돼요?
6: 아, 쉽지가 않죠.
5: 쉽지 않아요. 네.
6: 우리 헌법상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이라크 전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5: 네.
6: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또 들어줘야 되는 거죠.
5: 네.
6: 예,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네. 일단 이거 이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이게 쉽지가 않다.
5: 파병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6: 그렇죠. 이게 국회의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봐야죠.
5: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비전투병 이런 파견도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6: 아무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5: 네.
6: 저기로서는 뭐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6: 아니, 현실적으로 뭐 하다 보면 뭐 방이 나오겠죠. 아무튼 지금 뭐 제가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게 네.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구체적 뭐 요구가 온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5: 근데 현지에 뭐 UAE에 실사단 파견한 거 보면은 네. 일단은 파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준비하는 거는 같아요.
6: 글쎄, 제가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측에 요청해 보면 자기들은 아직 정.
5: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세요, 대표님?
6: 아니 제가 이제 육선 의원이 됐잖아요.

0: 그
1: 예.
0: 집권 여당의 원인이기 때문에
1: 네.
0: 초선 재선 때처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제가 초선 때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1: 맞아요.
0: 바그다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1: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만약 파변 동의안이 이렇게 국회로 넘어오면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의 생각과 분위기는
0: 쉽지 않겠죠.
1: 쉽지 않습니까? 큰일이네요, 그럼.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만약 파병을 하게 된다면.
0: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마세요. 지금
1: 네.
0: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닌데.
1: 죄송합니다. 그 남북대화 접점인 동방경제포럼 지난 1일에서 4일 열렸는데 가고 싶으셨는데 못
0: 너무
1: 가셨죠?
0: 준비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촉박했고.
1: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
0: 아니
1: 그랬어요?
0: 원래 이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게 푸틴이 이제 야심적으로 준비한 그 국제 포럼인데 지금 꽤 됐어요 시간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셨던 바가 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거의 정부 대표단을 안 보내고 있죠 지금까지.
1: 근데 못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 문제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뭐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국이 시끄러운데 김승원, 용해인 이두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거든요. 대표님 생각도 같으세요?
0: 저는 당연히 김승원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서 본인의 해명과 그걸 다 점검되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해인 후보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장관직을 좀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0: 그렇습니다.
1: 돼요?
0: 아니면 둘다 어려울 수가 있다.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1: 가장 큰 용해인 의원의 문제점 뭐라 생각하세요? 그냥 비례대표를 나는 같이 하면서 장관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논란들도?
0: 처음에는 그걸로 출발했죠. 비례대표는 보통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야 사표를 내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비례대표의 속성상 어떤 전문적 영역으로 국민이 직접
1: 맞아요.
0: 선출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로 보냈는데
1: 맞습니다.
0: 장관으로 가면 의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1: 그 기본소득당에서는요. 그 용해인 후보자의 남편이 최고위원 되고 용해인 후보자의 보좌진 출신이 지금 기본소득당 당대표 되고 보좌진 출신들이 최고위원 점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례대표랑 또 의원직 장관직 같이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 정당의 한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소나무당을 창당해 봤잖아요.
1: 그렇죠.
0: 옥중에서 당을 창당하려면 다섯 개 지역에 5천 명
1: 맞습니다.
0: 이상의 당원이 필요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를 어설프게 정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FM으로 다 했고 제가 제 아내는 아들딸이 당직을 맡거나 당에 개입한 건 전혀 없습니다. 원외 정당이었습니다. 이게 정당이죠. 이렇게 하는 게 객관적으로.
1: 근데 그렇게
0: 이
1: 좀
0: 우리 그때 황태현 박사님이 우리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고 보조도 받은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1: 대통령께서는 근데 왜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을 하셨을까요?
0: 글쎄요, 그건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거기 인사 검증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거기는 이제 20, 30대 젊은 의원 또 국회의원을 해야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겠죠.
1: 알겠습니다. 그 제가 뭐 민주당 중진 의원분들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거의 용해인 후보자는 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민심이 심각히 안 좋으니까 그렇죠. 특히 2030세대들한테 더안 좋아요. 이거 역설이잖아.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030 세대를 발탁해서 장관을 한다는데 반대 효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면은 그냥 청와대 차원에서 지명 철회하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용해인 후보자는 계속 지금
0: 그런데
1: 인사청문회 간다고
0: 그
1: 그러잖아요.
0: 사람이라는 게그또 그분의 명예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차려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1: 알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0: 배려가 필요한 거죠. 성우는.
1: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으로 네. 좀 듣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얘기해볼게요. 네. 지금 원래는 용해인 후보자 상당히 논란이 클 줄 알았는데

0: 또 편집을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 국민이나 시청자들의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그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서초동 편집국장, 응? 서초동 가위손, 그런데 여의도 편집국장이 돼서 여의도에 와서 또 이런 가위질을 하는 이런 어설픈 행위를 하는 것은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자질이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말이요, 그 삼성그룹에 떡값을 주고 관리했던 검사들 명단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법 위반
1: 인터넷에
0: 명예훼손죄로
1: 올려가지고,
0: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들은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명확한 판결로 인터넷에서 SNS 올리거나 국회 로텐도올같이 지금 이번에
1: 맞습니다.
0: 한동훈처럼 한 것은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 발언이 아닌 이상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번에 이제 고발했잖아요. 이제 김동호 의원이 고발했고 뭐 김경호 변호사님도 고발한 것 같은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대표님,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주당 의원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한 저런 민원 처리 방식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0: 그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같이 공방을 해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청문 없이 비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국회의원 육선을 했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저한테 청탁을 할거 아니에요. 이거 민원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의 임무가 다니는 그런 억울한 민원들을 보고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김성근 의원도 변호사가 무슨 그게 뭐 코로나19 의약품 백신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은 좀 검증하겠죠. 택도 아닌 거라면 차단할 거고. 그러나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면 그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사실 여부를 잘 체크해봐라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약청에서 이걸 점검을 했더니 거기서 판단했으면 식약청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식약청장을 엄청나게 대다가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그건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식약청장이나 관련자들이.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행위로 찔끔찔끔 일부 부분을 폭로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를 통신 영장을 가지고 다 복합해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모라는 그 사업자의 핸드폰 4대를 압수했더니 4년간 녹음 파일이 다 거기에 저장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년 동안 4대의 핸드폰에는 녹음 파일을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승원을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생각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봉지욱 기자가 밝힌 것처럼 무슨 청와대 보고한 것도 없는데 다 그걸 잘라서 그런 것처럼 붙여가지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을 하는 전형적인 얄팍한 특수부 검사의 그안 좋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이런 국회의원 하지 말고 가세연에 가서 강용석,
1: 봤어요.
0: 김세희랑 같이 그런 거나 해라, 슈퍼챗이나 받고.
1: 근데 대표님, 이러한 민원 처리 방식이 과연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어제 김승원 후보가 공개한 그 양모 씨랑 녹취록을 보면은요. 거기에 양모 씨가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오빠 이게 제일 좋아.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청장에 전화할게. 이게 민원 처리 방식이 맞아요? 근데
0: 그
1: 대표님?
0: 전후의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1: 있어요.
0: 제가
1: 있어요.
0: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두분 간에 수많은 그동안 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들어보자고요.
1: 지금
0: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될 문제지, 이게 누구 한 사람 이야기 듣고 마녀사냥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지, 제 주장이죠.
1: 대표님한테 누가 혹시 아는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부탁하면 대표님 똑같이 김승원 의원처럼 민원
0: 그렇게 하지는
1: 처리하시겠어요?
0: 않겠죠. 다 체크를 해보겠죠. 저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옵니다. 뭐
1: 맞아요.
0: 서류를 가지고 뭐
1: 그럼요.
0: 좋은 제안입니다. 뭐 새로운 발명품이 생겼습니다. 뭐 이건 모든 만능 무슨 치료약이 생겼습니다라고 이거를 좀 승인받게 해주세요. 가져오면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일단
1: 그렇죠.
0: 보좌관한테 맡겨서 보좌관한테 자세히 들어보고 이게 타당성 있는지 체크해봐라. 그 일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관계기관에 보내서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전혀

0: 내 개인의 뭐 부탁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아니면 리젝트하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1: 근데 그
0: 이런저런.
1: 정말 그 전문가도 아닌 그 여동생의 얘기만 듣고
0: 아니
1: 시각청장에
0: 그러니까
1: 전화하는 게
0: 그 문제는
1: 맞냐고요.
0: 청문회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1: 보자고요.
0: 예, 그게
1: 알겠습니다.
0: 그 이외의 이야기도 다 있을 거니까.
1: 네. 그 의원님도 좀 화제인데요. 대표님 여우예요?
0: 그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
1: 호랑이처럼 생기셨는데.
0: 곰이나 무슨 황소나
1: 예.
0: 이런 말은 들었어도.
1: 그 혹시 양모 씨랑 대표님하고 혹시 관계가 있거나 만나셨거나 얘기 나누셨거나
0: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1: 왜 이렇게 좀 얘기가
0: 그러니까 이
1: 나왔다고
0: 양반이
1: 생각하세요?
0: 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1: 네.
0: 제가 국회의원 지금 육선을 하면서 송영길 측근이라고 제 이름을 팔고 다니고 다닌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1: 네.
0: 크로스 체크 들어오면은
1: 네.
0: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1: 네.
0: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혹시라도 제가 뭐 기억 못한 게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 그분 사진이 있더군요.
1: 네.
0: 그 양지원이란
1: 네.
0: 뭐라고
1: 양수진.
0: 장세야 그런가요?
1: 네.
0: 전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네,
1: 아,
0: 사진을
1: 네.
0: 보니까.
1: 되게 좀 기분도 나쁘시고 황당하셨겠네요. 이렇게 이름 오르내린 거 보면은.
0: 정치.
1: 그 대표님, 이게 참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승원 대응팀도 만드시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김승원 후보자에게 좋을까, 대통령 지지율에 좋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 추세고, 오늘 방금 전에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6.4%로 지금 제일 낮아졌고, 특히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70%로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어하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으니까 계속 끌고 가야지. 이게 과연 정권에 좋을까?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나는 방어하지 않잖아요. 용해인
1: 네.
0: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아니, 이제 한동훈 의원을 막 공격하시고,
0: 아니,
1: 청문회까지
0: 김승원은
1: 가보자.
0: 방어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1: 네.
0: 한동훈의 공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1: 네.
0: 아주 비열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0: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을 돌아와가지고.
1: 이번 개각이
0: 아니고 더구나
1: 네.
0: 한동훈이가 주도했던 그동안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 주변 특수부 세력이 만들었던 그 기소된 게 대부분 무죄 나온 거잖아요.
1: 네.
0: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 나왔죠.
1: 네.
0: 양승태 무죄 나왔죠. 저 송영길 무죄 나왔죠. 노웅래 무죄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을 기소할 때는 뭐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국회에 와서 이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나도
1: 네.
0: 물어봤어요. 노웅래 의원님한테.
1: 네.
0: 그런 일 있었냐? 없었다는 거고 법정에 나와서 그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박우식의 부인
1: 네.
0: 조규청이라는 여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을 뭐라 하느냐? 그건 그런 게돈 봉투 소리가 아니라 서류 봉투에서 뭘 꺼내는 소리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조규청이가. 이런 나쁜 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그러면 도대체 그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가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일반적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요구를 설명할 때 했던 그런 부스럭 소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수사 담당 개별 검사한테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이것도 검찰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있고 그러는데 드라이하게 보통 체포동의안 가결해 주세요 하고 들어간 게 일반적인 법무장의 관례였는데 자기가 검사 생활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생생한 증언이 있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과장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1: 네.
0: 한동훈 의원님.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1: 대표님, 한동훈 의원의 저런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한번 좀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국민 앞에
0: 이
1: 좀.
0: 양반이 장동영한테 밀리니까 지금 쓸데없이 지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1: 네.
0: 괜히 지금 김승원을 어떻게 제물로 삼아서 자기
1: 네.
0: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김승원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뭐 시각청 부정청탁 의혹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도당 위원장 할때 200만 원씩 조금 뭐 페이백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고 본인 부인이 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수원시로부터 8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살펴봐야 될
0: 그렇죠.
1: 부분들이
0: 예.
1: 있는 거
0: 다
1: 아니냐.
0: 살펴봐야죠.
1: 그런 것들은
0: 한동훈
1: 인사청문회 가서.
0: 법무장관 때도 그렇잖아요.
1: 아이고 자꾸 한동훈 얘기만 하세요.
0: 왜 한동훈도 법무장관 된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한동훈 그자가 자기 처남이 진동균 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 두 명을 성추행해서 사실 범죄로 구속돼야 될 범죄 행위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일반 사표 처리해서 일반 회사에 그냥 취직시켰던 거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0: 나중에 밝혀져서 이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1: 지금 뭐 하여튼 김승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되는 거 여쭤보는 거고요. 네. 대표님, 네.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와 같은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하면 네. 대표님은 인사청문회 가서 가서 보자,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사퇴하라고 하시겠어요?
0: 아니 야당들은 계속 그런 공유를 할 텐데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청문회에서 같이 공방이 될 정도 사안이 아닙니까?
1: 네.
0: 이게 완전히 뭐 청문회도 가지 못할 정도의 들어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청문회 일단 가서 네. 보자.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0: 네, 네.
1: 여야 협치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헌 없다. 네. 뭐 사전투표도 폐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험한 말을 했는데 현장에 계셨죠?
0: 네.
1: 어떻게 들으셨어요?
0: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더 이상 이제 공안 검사 출신들 좀 국가의 지도자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윤석열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1: 네.
0: 정점식 이 양반도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1: 네.
0: 정말 저는 학생동 노동운동할 때도 검사들한테 시달려왔는데
1: 네.
0: 국회의원 돼서도 검사들에 시달리고
1: 네.
0: 이 검사라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지만 검사의 기본 성격이 뭐예요? 범죄를 발각하고 잡고 수사하고 취조하고 구속시키고 기소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서민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검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던 사람이 물론
1: 네.
0: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검사님도 계시죠. 저도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만
1: 네.
0: 대부분의 검사들은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1: 네.
0: 사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그 원내대표 연설도 정치적 상상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국회의원으로 입혀놓은 것 같은 안타까움.
1: 네.
0: 협소함이 느껴졌습니다.
1: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0: 네.
1: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그 어제 민주당 TV 나가서 방송하시는 네. 거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괜찮아요? 자리 잘 잡았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0: 뭐 이제 지금 실험방송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네. 이제 그 양면성이 있죠.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1: 네.
0: 또 이제 공식 집권 여당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1: 네.
0: 근데 박영식 앵커가 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방위에 계시잖아요.
0: 네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관련된 의혹도 좀 몇 개 나왔거든요.
0: 네.
1: 7개월 위장 전입 아들의 7억짜리 임원의 찬스. 요 강 후보자가 어떤 좀 해명을 내놔야 될까?
0: 뭐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네.
0: 오기 전에도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1: 네. 별 문제
0: 뭐
1: 없대요?
0: 청문회에서 해명되겠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근무지가 자주 옮기니까 사실 계속 지방만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천왕동 이 주택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곳으로 계속 살던 곳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0: 아, 그게 뭐 무슨 위장 전입이 될까요? 대신 이제 GOP 근무 이럴 때 하다 보면은 주소를 옮길 때가 있겠죠. 그럼 이 천왕동 현대주택과 좀 구분돼서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주택 자체가 무슨 투기용으로 산 것도 아니고
1: 네.
0: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지금까지 살던 곳이라는데.
1: 네.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때문이라도 국방부 네. 장관은 좀 빨리
0: 네.
1: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0: 그래도
1: 듭니다.
0: 그래도 이 정도 후보면 훌륭한 후보 아닙니까?
1: 그런데 한미연합 부사령관 할 때요. 네. 그때 불법적인 비상 계엄 시절이었잖아요.
0: 네.
1: 그때 좀 어떠한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럼 뭐 청문회에서 검증해 보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청문회 때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저희들 계속 잘 지켜볼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9: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1: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2: 답 나왔네.
13: 가자.
11: 어딜요?
13: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4: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5: 평택시.
16: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1: 얼마나 걸릴까요?
16: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3: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6: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3: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7: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7: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

0: 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길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비인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에서 안성 방향 고덕 터널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이제 10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변북도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3부와 4부는 전지적 국회 시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더불어민주당 김용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용배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야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0: 아, 그 얘기 또 왜 하시나 했어요.
2: 도봉구가 나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0: 좋습니다. 아, 김용배 의원님도 이렇게 저런 거 뭐 하나
1: 알겠습니다.
0: 닉네임 하나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아, 성나스 이러면 좀
1: 역시 김재섭이요.
0: 예. 그리고 기자 관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정말 참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회로 가볼게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다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곽 기자님,
3: 네.
0: 한동훈 의원의
3: 네.
0: 이 SNS 보는 게 일이라면서요.
3: 아니, 너무 많죠. 사실은.
0: 너무 많아요?
3: 너무 많죠.
0: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40건 올렸다고. 뭐
3: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한동훈 의원의 개인 SNS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원래도 보통은 보도가 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기자들이 이게 팔로우를 해놓는 정치인과 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네. 보통 SNS에서 주요하게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짧게라도 쓰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네. 한동훈 의원인데, 근데 본인의 스피커 크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메시지 양이 쏟아지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분들은 아, 내가 단타로 했을 때 잘 이제 언론이 안 받아준다거나 뭔가 좀 네. 이슈화가 쉽지 않을 때 막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0: 네.
3: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 정도 사이즈의 분은 아닌데 너무 많이 올리니까 사실 기자들이 껌껌이 된 팔로워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은 오전에 이거 모아가지고 쓰고 있어야지. 근데 쓰는 중에 또 갑자기 또 뭐가 새로 올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따라가서 기사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0: 기자분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때요?
3: 좋지 잘 하고
0: 계신 왜 좋지 혹시 좀 진보 쪽 기자분이라서 아, 예, 예. 좋지 않다.
3: 이거는 그 또 그 뭐 진영색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0: 왜 좋지 않아요?
3: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쓰는 중에 뭐가 자꾸 생겨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이면 오히려 기사화 탈 타이밍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순전히 오롯이 기자 입장인 겁니다.
0: 네.
3: 이게 실제 이제 이슈의 파급력과 별개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제 각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저 간다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면 끊을 타이밍이 조금 판단이 어려워져요.
0: 네.
3: 혹시 하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따가 또 쓸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뭐 오후에 종합으로 크게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전에 빨리 치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 건 그냥 어제랑 비슷한 얘기 같으면 넘기고 내일까지 볼까 이게 바로바로 안 서요.
0: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이제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대여 전선에 최선봉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긴 한데
0: 네.
3: 기자로서는
0: 네.
3: 말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김용배 의원님.
4: 네.
0: 한동훈 의원의 저런 공격 아파요? 아니면은 한동훈은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 사실은 이제 장관 청문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전체 내용은 뭐 별 게 없는데
0: 네.
4: 대목이 조금 아픈 대목이 있죠.
0: 네.
4: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의원께 아니 그게 도대체 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0: 네.
4: 이게 전형적으로 특수부 검사가 하는 행태거든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웅래 의원 뭐 이렇게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을 하면서 부시럭 그러면서 심지어 설명까지 붙였어요.
0: 네.
4: 이게 돈 봉투를 만지는 소리입니다.
0: 네.
4: 이렇게 설명까지 하면서 길게 이제 뭐 대단한 범죄자를 이제 기소하는 것처럼 했는데 무죄가 났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일단 한동훈 의원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 뭐 이렇게 이상한 찌라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흘리면서
0: 네.
4: 이렇게 제대로 된 범죄 혐의를 설명도 못하는 이런 행태가 저는 사실은 관종 아니냐
0: 네.
4: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0: 네.
4: 뭐 공익 제보가 있거나 네. 하면은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김승훈 의원도 뭐 청탁이라기보다는 공익 민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뭐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네.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검사만이 담당 검사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기소 계획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자기가 직계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검사가 아닌 게 분명한데 한동훈 검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수 의원님, 네. 아, 국민의힘 의원들 어느 분들보다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네.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국민의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게 네. 그 이제 이런 공격에 선봉에 서게 되면 네. 사실 5만 가지 제보들이 다 들어오긴 해요.
0: 더 들어오죠?
2: 더 들어와. 네. 이게 그걸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뭔가 그 후보자 뭐 내지는 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네. 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제가 지난 저 지방선거 때 해봤는데 그렇죠. 상대편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의혹 제기들을 하다 보면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나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면서 5만 가지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제보의 출처가 뭐 공문서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조작된 건지 이런 거는 최소한 우리가 검증은 하고 네. 그 하죠. 아마 한동훈 의원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고 검찰이고 법무부 장관 네. 출신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폭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되나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그래서 어떤 출처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좀 뭐하니까 메신저나 아니면 이제 출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이거 출처를 믿을 수 있냐 찌라시 아니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의 이 공격에 이 김승원 후보자를 하는 의혹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이유는 네. 김승원 후보자와 그 이 브로커라고 하는 양모 씨와 같이 찍은 이쁜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게 나온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브로커인 양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승원 후보자가 말을 좀 번복하거나 네. 아니면 그 양모 씨를 만난 데를 카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가 아니라 무슨 로테이션 바라고 하는 네. 이상한 형태의
0: 유흥주점.
2: 유흥주점이었다든지 이런 거를 자꾸 말을 떳떳하게 못하거나 말을 번복하니까 뭐야 이거 진짜 있는 건가 보네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가 보네 네. 라는 정치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4: 근데 제가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일부 대목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저만 아픈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아,
4: 그리고 이제
0: 그래요?
4: 심지어는 뭐 김건희 네. 윤석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2: 네.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저 의원은 평소에 형님으로 모시던 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형수님으로 네. 깍듯하게 모시던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쏙 빼고 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취사선택을 해도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해보면요. 저도 그때 21대 때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너무 창궐을 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뭐 대박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상이 1상이 끝났냐 2상이 끝났냐 그다음에 1상 2상은 둘째 치고라도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느냐
0: 네.
4: 이게 그냥 뭐 국민적 화제였거든요. 네. 하나라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자 이런 이제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때 기억을 해보면 하여튼 최대한 절차도 단축하고 오히려 연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네. FDA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승인 기간이 며칠이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당시에 뭐 괜찮다는 양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갖다 쓸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경을 두고 네. 요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네.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 끼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부정한 대가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였느냐, 이게 이제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그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기소유예. 네. 그것도 이제 나머지 분들의 범죄 혐의는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후배 검사들한테 자기가 법무부 장관할 때 야 수사해 이렇게 맡겼던 거를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검찰 기록을 싹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0: 그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도 해보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지금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민원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어떤 아는 여 동생이 오빠 이게 제일 좋아 내 말 믿어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청장에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하신 적이 있어요?
4: 일반적이지는 않죠 사실은.
0: 그렇죠.
4: 일반적이지는
0: 서로 다 문외한이잖아요.
4: 아는데 아마 그렇다고 저 녹취록 내용만 보고 그냥 김승훈 의원이 그 당시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저걸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건 또 조금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적 배경들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이제 그 내용이 정말 얼토당토 아는 내용인데 민원을 전달했을까? 네. 또 이렇게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고 딱 잘라서 고기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어요.
0: 죄송해요. 김영표 의원님께 하나만 네. 더 여쭤볼게요.
2: 괜찮습니다.
0: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또 본인 가족기업 뭐 부인이 하는 발달장애 협동조합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문제 제기되고 있고.
4: 예, 그 내용 봤습니다.
0: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뭐 매달 한 200만 원씩 페이백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0: 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의혹,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형 선고도 받았고, 이게 법무부 장관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1: 일단은
0: 저는 필요하다고
1: 통과하나요?
0: 생각이 되고요.
1: 네.
0: 특히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서 뭐제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검증했을 것으로 저는 뭐 생각하는데
1: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예 이런 거
0: 뭐 이제
1: 뭐
0: 만약에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1: 네.
0: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청문회 결과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뭐 해명이 안 되면 그 결과는 뭐 국민들 해명이
1: 그렇죠.
0: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1: 맞아요. 네.
0: 싶고 다만 지금 후보자가 어쨌든 국민들께 충분히 해명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도 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김재수 의원님 두 가지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2: 네.
1: 민원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냐?
2: 네.
1: 민주당이나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민원 처리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2: 민원 처리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1: 많이 하죠.
2: 보통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민원 처리를 해준 경험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김영배 의원님도 더잘 아시고 잘 하시기 알겠지만은 이게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민원들은 엄청나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제도상의 결함이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1: 맞아요.
2: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뭐 직접 뭐 전화해가지고 식약처장한테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뭐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요거 있으니까 좀잘좀 챙겨주세요 하면 당시 뭐 여당 입장에서 여당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압력을 느끼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많은 민원 처리를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인 간에 둘 간의 경쟁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뭘 작용한다 이런 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부당하게 제가 개입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처리한 민원은 그런 식의 이제 좀 냄새가 좀 난다. 게다가 뭐 대가 관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 한 장을
1: 그렇죠.
2: 주네 뭐 이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지만은 그래서 민원 처리 방식이 뒷말이 나오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형사적으로 유무죄가 된다의 문제를 훨씬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의혹이 없어야 되고 굉장히 먼저 깨끗해야 되고 의혹이 있다라도 깨끗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법 체계가 영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사법이라는 것이 법무부라는 것이 영이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수장인데요. 근데 그런 영이 쓰겠느냐? 저는 이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김성호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사법 유린의 마침표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1: 지지율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
2: 당연히
1: 같아요.
2: 긍정적이지 않을
1: 그렇죠?
2: 거고 그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저도 뭐 법사위 지난해 있었지만은 뭐 사심제부터 해서 뭐 대법관 증언 문제 그다음에 뭐 공소 취소 문제 최근에 이제 검찰청 폐지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해가지고 5만 가지 그 79년 80년 동안 유지했던 이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고 법원도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법원 조직법 바꿔가지고 막 이런 혼란 속에서 저그 말고 사법 체계가 막 유린된다는 탄성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왜 하필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느냐? 그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유린의 완성이 바로 김승원 후보자인 거죠. 그러니까
1: 그렇게까지
2: 저는
1: 보시나요?
2: 이재명 정부가 김승원 후보자를 청문회 자리까지 가서 야당의 부동의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 사법 유린을 완성시키지 않을까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0: 근데 이제 지나치게 사실 비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대목들이 뭐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특히
1: 있죠.
0: 가족들이 이제 했던 이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곱게 보지는 않으시는 대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넨스.

0: 엑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동물 실험 과정에서 보니까 좀 있었던, 그러니까
1: 맞아요.
0: 쥐가 이제 뭐 이렇게 죽고 막
1: 피를 토하고
0: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런 어떤 임상 실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은폐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리가 없는 사실이지만 아픈
1: 근데 그거
0: 대목들이지요.
1: 알아봐야죠. 민원 처리 해주려면
0: 근데 이제
1: 보좌진들
0: 뭐
1: 통해서 이게 어떤
0: 그런 자료까지
1: 기업이야.
0: 알기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회사가 그걸 숨기고 식약처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한 거니까 뭐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 이런 뭐 생각이 들만 하지요. 그러니까 본인도 김성훈 후보자도 놀랬을 거예요. 오이 저런 게 있나? 이렇게 했을 텐데.
1: 너무 여동생을 믿은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1: 믿어달라고 하니까.
0: 그런 점이
1: 그게
0: 있지만,
1: 공직자로서 자세가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1: 의원님?
0: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사법 체계상 뭐 공소 이제 관련한 뭐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까지 비약시키는 거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치 공세로 사실은 일관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제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과연 타당한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1: 근데
0: 싶습니다.
1: 과거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 돼서 어떤 억울한 여동생이 오빠 나 진짜 나 검사들한테 억울하게 수사당했어. 오빠가 전화 한 통화만 해줘. 나좀 믿어줘. 그래 알았어. 내가 전화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0: 예,
1: 없잖아요.
0: 그참 오빠 어렵습니다. 아이.
1: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임명권자가 주어가 달라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야당 의원님들은 그래 청문회까지 가보자 해명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부적격이다라고 할까요?
0: 예, 저도 뭐 부적격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1: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님.
0: 그런데요.
1: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김승원 후보자를 좀 방어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자분들이 보기에 이게 방어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까?
2: 결국 그 방어 성공의 여부는 녹취록 편집의 여부가 어디까지 입증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한동훈 의원 측 녹취록을 공개하고 했을 때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쪽에 해명이 깨진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이제 그 양모 씨 관련된 관계도 뭐 물론 본인은 그 여러 사정 때문에 준비단하고 소통이 좀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이 처음 잘못 나온 거라고 하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의 단순히 그냥 소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스에 이 녹취록 나온 것들을 과도하게 소위 악편이라고 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일부러 김승원 후보자한테 과도하게 좀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니냐 지금 이 공방으로 좀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처보다도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문 같은 걸 비교해 봤더니 한동훈 의원의 편집이고 그냥 말 그대로 조금 가독성을 높이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본질 해치는 편집이 아니었는데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게 오히려 힘들 텐데 반대로 한동훈 의원 이렇게까지 편집한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뭐 여러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보수 야권 쪽 인사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왜 언급이 전혀 안 됐느냐부터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지연 승인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한 건데 왜 승인으로 약간 좀 바꿨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해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요 공방에서는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1: 그래요?
2: 봅니다. 네.
1: 그게 그러니까 방어가 되냐고요, 그걸로.
2: 만약 저는
1: 그렇다면?
2: 뒤쪽이는 방어 좀될것 같으니까 애초부터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만약 한동훈 의원 주장이 다 맞다면은 그럼 기소유예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특히 나 강씨나 관련해가지고도 판결문도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럼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지? 근데 만약에 뭐말 그대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처럼 아 이게 기소유예라는 게이 무죄라는 게한게 아니잖아. 사실 여러 사정 때문에 사실은 뭐다 계획도 있고 했었어가 된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의 힘이 또 받는 거고
1: 알겠습니다.
2: 아니라면은 진짜 악편이 맞다면은 조금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김재수 의원님,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뭐 민주당 공격도 잘하고 인사청문회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좀 국민의힘이 좀 같이 호흡 맞춰서 편도 들어주고 뒷받침도 해주고 청문위원으로 좀 임명해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같이 하는 모습 보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3: 그 원래 이제 싸움은 고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1: 아,
3: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고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3: 아무튼 원래 싸움은 좀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안동훈 의원 응원하고요.
1: 아니 그래도 장동현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같이 할 거다. 뭐 당협위원장 임명할 네.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3: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1: 분위기가
3: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장동현 대표 저한테도 안 싸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한테 뭐.
1: 그러니까 국민 네. 의원님들 분위기가 안동은 잘 싸우고 있네 응원 그냥 이거예요. 아유 나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3: 모르겠습니다. 뭐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저 올공에 가서 싸워야 잘 싸운 걸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저나 한동훈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네. 국회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중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1: 네.
3: 그 말씀 잘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안 맞죠. 왜냐하면 증인이랑 청문위원은 정반대 입장이에요. 네. 증인은 대답하는 자리고 청문위원은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동훈 의원이 거기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갈 건 아니죠. 법무장관이 아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청문위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1: 네.
3: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잖아요.
1: 네.
3: 근데 비교섭 단체는 이제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이 상임위 사부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1: 네.
3: 저는 오히려 진짜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1: 네.
3: 한병도 저 대표나 뭐 아니면 김민석 대표가 직접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아니 저 한동훈 의원 그 사부임 해줘라.
1: 네.
3: 그러면 그 한동훈 의원 와가지고 청문위원 해서 내가 김승원 후보자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1: 네.
3: 명쾌하게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 지지율 오른다고 봅니다.
1: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용기 있게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해라라고 좀 얘기 좀.
0: 근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청문을 하실 게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게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흘리기,
1: 네.
0: 언론 활용해서 부풀리기. 이런 데 아주 능하다라고 하는 작업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1: 네.
0: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소계획서를 도대체 어디서 입수했냐.
1: 네.
0: 그다음에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가 수사선상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보통 뭐 포렌식 같은 거 하면 나오는 자료들이잖아요. 저게 이제 일부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통째로
1: 네.
0: 저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일부만 인용하고 지금 원희룡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소위 좀 야권 보수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까질 않잖아요.
1: 네.
0: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은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런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
1: 변호인 통해서 수사 기록 받은 거를 공익 제보 받을 수도 있다.
0: 변호인도 사실은 검찰 조서나 이런 자료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통째로 공개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1: 네.
0: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기
1: 수사
0: 때문에.
1: 뭐 기소 계획서는 말고 저런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0: 뭐 일부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1: 네.
0: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기소 계획서 도대체
1: 그렇죠.
0: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 네.
0: 그거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당장 가서 떳떳하시면
1: 네.
0: 출석을 먼저 하셔가지고
1: 네.
0: 수사를 받고
1: 네.
0: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꾸 흘려가지고 범죄자냐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전형적인 윤석열 검찰식의 그다음 검찰 정권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렇게 국면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저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지금 10월 2일자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시대의 검찰개혁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종의 검찰 잔당 세력들의 저항이다.
1: 네.
0: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의원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사정기관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용기 있게 이제 공개도 하시면서 또 그것은 공익 제보다라고도 하셨고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까지 냈거든요. 공익제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0: 공익제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뭐 구분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상임위장에서
1: 네.
0: 국회 의원 신분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걸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네. 있고 그것도 쏟아내듯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장동혁 대표하고 뭔가 경쟁하고 싶은 심리, 자기가 고립돼 있으니까 뭔가 나를 좀 쳐다봐달라 이런 이제 심리 이런 게 반영돼 있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봐야지
1: 네.
0: 이거를 마치 무슨 저 어떤 오빠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선정적인 용어나 선정적인 상상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하게 해가지고
1: 그 눈물겹게 보고 싶다 막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아주 못된 사실은 검찰 특수부 식 그런 행태다.
1: 네.
0: 이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래도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절한 좀 여러 가지 문자나 얘기를 한 거는 좀 맞다고 보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0: 그러니까 이제 내용 보니까 저도 참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1: 네.
0: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네. 있는 대목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 곽 기자님
2: 네.
1: 그 기소계획서 어디서 받았는지 오늘 중으로 한동훈 의원에게 꼭 질문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2: 저희가요?
1: 네, 기자잖아요.
2: 백브리핑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기자들이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1: 네.
2: 한동훈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지 않고 대신에 네. 이제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렇게 출처를 밝히라는 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모든 걸 다 밝히라는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다만
1: 네.
2: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혹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다. 다시
1: 네.
2: 의인에 의한 거라고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소스인지 이 사람은 지켜주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는 정도는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 아 근데 그거 그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어요.
1: 그쵸.
3: 그거는 뭐 밝힐 수 없는 거고 아 저도 그렇게 진짜 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저 그 해줄 수 있냐 보호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실제로 뭐 만 저 지난 선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언제 뭐 오늘 가령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갑자기 한 2시쯤 연락이 와요. 도저히 못 만나겠다. 나 신분 유출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뭐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3: 내가 유출하는 순간 전 국민의 좌표 찍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좌표 찍는 거기
0: 아니,
3: 때문에
0: 아니 이제 김재섭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신뢰가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작 기소라든지 검찰 정권의 무도함. 아까 제가 이제 노웅래 의원 이야기했지만
1: 네.
0: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조차도 택도 없는 그런 이제 이 조작질을 했던
1: 네.
0: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1: 네.
0: 저거 약간 편집한 것 같은데 저거 지금 약간 과장하거나 없는 걸 좀 부풀리거나 아니면 좀 뭐 검찰 걸 갖다가 그냥 날로 막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제 느낌을 국민들도
1: 알겠습니다.
0: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저 한동훈 의원에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0: 꼭
1: 네.
0: 한번 물어봐 주시면.
1: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좀 페북에다가 오마이뉴스 칼럼을 이렇게 게재하면서 김승원 후보 지키려다 정권 무너진다. 아닌 건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조성식 통찰이라는 칼럼을 한번 민주당
2: 네.
1: 오빠들이 읽어보고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도
2: 아무 저희 기사도 샤라웃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하긴 합니다.
1: 네.
2: 아무튼.
1: 알겠습니다. 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파병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중수청장 후보 살펴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

0: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 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1: 고향 등일시.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곽 기자님,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정정식 원내대표 대표연설도 그냥 참석 안 하고 올림픽공원 갔어요. 네. 가서 장동혁 이름 엄청나게 환호 연호받았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좀 잠깐 전해주세요.
16: 뭐 제가 직접 가진 않습니다. 이제 현장에 네. 후배 간 취재 간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올림픽공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장동혁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들의 편이라는 게 굉장히 든든한 어떤 그래요. 지원군처럼 네. 생각하니까 현장에서도 막 그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경찰들이 이제 2천여 명 분들 정도 이렇게 모여서 준비를 해갖고 체육회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시안 게임 있으니까 빨리 빼야 되니까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막 항의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이 올림픽 공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등장이 마치 이제 지원군, 뭐 구세군이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잡힌 거죠. 네.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줄이 올림픽 공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지층한테 본인을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대동하고 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만약에 어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이 지지층들이 바로 뭐야 장동혁 왜 안 왔어. 아.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현장을 훼손할지 모르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왜 장동혁 대표 어디 간 거야. 이런 식의 반발이 자연스럽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네. 미리 조금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제도 보면 확성기를 들고 아 영상도 다 찍었다. 아 그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0: 그러니까,
1: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래 뭐 통상 원내대표가 하기도
0: 그렇죠.
1: 하니까 하고 한편으로 조금 다행인 면도 있었습니다.
0: 아이고.
1: 왜냐하면 갔는데 이제 막 갑자기 뭐
0: 걱정되셨다.
1: 얘기가 막 부정선거 이렇게 또막
0: 에.
1: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 그걸로 또 도배가 될 거고 우리 노선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니까 차라리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정진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안 도도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장동욱 대표가 그 자리에 없는지 몰랐는데 월공에 가셨다고 하니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0: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1: 이해가 되는 건 앞서 우리 곽 기자님이 잘 설명하신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의 생명줄 같은
0: 네.
1: 월공 가야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그 생명줄이라고 하는 걸그 우리 당의 운명을 제물로 바쳐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줄을 늘리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못 보던 조직이고 앞으로도 못볼 조직 같아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0: 네.
1: 네.
0: 김영배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든든하시겠어요.
2: 예, 뭐 민주당의 전략
0: 네.
2: 자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0: 네.
2: 근데 이제 사실은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정점식 죄송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자꾸 본회의에 법안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된 법안들은 민생 법안 위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될 판에 지금 보니까 응? 자꾸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길 바라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이렇게 누가 하는 그런 상황이 당을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2: 전 국민한테 그 정당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다른 현장에 가가지고
0: 그러니까요.
2: 다른 정치 행위를 한다. 이게 저는 보면서 아, 저 정당이 분당 안 되는 게 신기하다.
0: 네.
2: 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 대표연설은 이제 김영배 의원님은 해외 출장 때문에 현장에는 없으셨을 텐데 사전투표 없애자. 그리고 개헌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좀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협상의 파트너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저도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아쉽긴 했습니다.
0: 네.
2: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국민들께 전달하는 거라 뭐 비판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0: 네. 네.
2: 원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 뭐 국민적인 공감을 못 얻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께 버림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원내에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택도 없는 주장을 가지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정당의 대표로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현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과연 원내에 다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할 일인가? 이건 헌정이 80년대 70년대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끝내고요. 중수청장 후보의 검사 출신 김지용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임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국회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임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 인사청문회를
0: 정정을
2: 거쳐야
0: 해야죠.
2: 되죠.
0: 네.
2: 예.
0: 그곽 기자님 어제 오전 7시쯤 이 속보가 나왔잖아요.
2: 네.
0: 이거 국회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고 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아니, 그 김지용 후보가 이미 어쨌든 제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0: 네.
3: 장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뉴스는 아닌데 네. 타이밍이 네. 뭐 순방 중이기도 하고 뭐 지금 이슈도 많고 하니까 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빠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엄청 타이밍을 노렸다라기보다는 좀 시간

0: 으로 준것 같습니다. 아, 윤호중 장관 제청한 이 후보자의 대통령 뜻이 일치한다. 네. 청와대도 크게 뭐 반대하는 기류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이번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보다도 네. 오히려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조금 더 반발하는 기류가 꽤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왜 또 검사 출신이냐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계속 얘기하셨던 분인데 네. 이런 분의 중수청장이 되면은 결국 이게 검사 조직을 그대로 두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야 대결이라기보다는 이 범여권 내에서의 갈등을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김용배 의원님, 네. 이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어요.
2: 네,
1: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이렇게 바로 치받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 좀 미래적인 것 같은데.
2: 네,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입니다. 예, 네,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김지영 후보자의 네. 경우는 이제 21일 내지는 22일 날 아마 인사청문회가 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현재 중수청법에 보면 임기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중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년 이제 단임으로 해서 이제 재청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검사고 보니까 특수부 이력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정치인들과의 사건도 네. 수사를 하고 했더라고. 그래서 수사 실력은 뭐 객관적으로는 검증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검사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소위 정권의 편을 들고 혹은 약간 편파적인 수사를 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분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편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이 검사여서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검사를 뭔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 그렇죠. 조직, 네. 검찰 제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틀어지고 조직적으로 사실은 사건을 정치화시키면서 이제 검찰이 정치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듣는 이 시스템을 바꾸자. 그렇죠.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지금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지금 핵심인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책임지는. 네. 그래서 수사를 가장 잘하거나 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가 검사였든지 뭐 경찰이었든지 혹은 변호사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거는 뭐 이제 임명권자가 그야말로 적절하게 판단할 문제의 영역으로 저는 보이고요.
1: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뭐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그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뭐 저도 이제 행안위원 위원이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객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청이 출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를 국민을 위해서 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 줄 가장 적임자 누구 편이 아니고 네. 그리고 가장 공익을 위해서 가장 수사를 잘할 사람, 네. 뭐 그런 사람을 뽑는 과정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재섭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제가
1: 괜찮아요?
3: 잠깐 뭐 김용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기사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네. 코미디네요. 이거 네. 뭐냐면 네. 이 저 김지용 후보자가 이제 출근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이 뭐 물어본 내용을 보니까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검찰 재직 시절에.
1: 네, 맞아요.
3: 근데 검수완박의 결과물인 중수청장으로 지금 임명이 되셔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궁색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해온 뭐 저 검수완박, 뭐 저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저 검찰청 해체 하면서 결국 임명한 게 검찰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 역시도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었던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궁색하냐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중수청이야말로 사실 그 검수완박의 그냥 되게 기괴한 결과물인 건데 거기에 이제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사람을 한다? 지금 이건 코미디인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저는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그 수사체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리스크, 본인이 이제 검찰에게 당했던 또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안갚음으로써 지금 일련의 사정들이 쭉 이렇게 벌어진 건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약간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소취소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 이게 약간 저 딱 이 인사만 봐도 아 이게 우리가 너무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두들겨 패놨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저는 아주 단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적임자로 생각하세요?
3: 아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1: 경력만 보면
3: 당연히 뭐 검사 출신이니까 네. 뭐 수사나 이런 면에서는 네. 저 실력을 잘 갖추고 계시겠죠. 그런데 네. 글쎄요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자체가 가지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의 소신과 수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1: 마지막 이슈 다뤄볼게요. 하반기 전국의 핵심 포인트가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곽 기자님
0: 네.
1: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사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1: 하거든요. 실사단은 지금 UAE에 파견됐잖아요.
0: 네.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파병 여부를 검토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1: 그러네요.
0: 이제 보도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 좀 스노우볼이 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여권에서도 약간 당황스럽다는 눈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어쨌든 뭔가 좀 조율은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권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반대를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1: 네.
0: 같은 여권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1: 네.
0: 좀 정부나 지금 청와대 좀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결정된 것도
0: 반대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것 같고요.
1: 네.
0: 오히려 약간 찬성하는 분들은 아 이참에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야권에서는
1: 네.
0: 말을 세게 파병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장동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당론인가? 라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또 우리 젊은 아들들 가서 또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대체적인 이야기는 아 이렇게까지 상황을 초래한 여당이 잘못한 거, 여권이 잘못한 거야까지는 일치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파병 강경론자가 있고 좀 신중론자도 있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마
1: 네.
3: 이제 당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못 내는 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잖아요.
1: 그럼요.
3: 뭐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시지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나서 파병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국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제 한미 동맹 관련해서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잡음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뭐 전작권 해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뭔가 이 미군 우리 한미 동맹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잘 지켜왔던 것들을 뒤집어엎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미 동맹이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파병의 압박까지 들어오니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인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 저는 좀 고민이 되고 지금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한미 동맹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이 예전에 우리가 그래도 한미 동맹을 잘 지켜왔던 미국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도 많이 투영을 해놓으니까 특히 이제 다음 중간선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자신 있게 뭐 파병 하자 말자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1: 네.
3: 자칫 예전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공론이 분열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1: 네.
3: 국익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김행 의원님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건으로. 의원님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2: 헌법 60조 2항에 보면은 파병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의 경우는 이제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재건 위주로 이제 파병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 빼고는 실제 참전의 형태, 전쟁이 진행 중인데 군대가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났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1: 네.
2: 저는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요.
1: 어떻게 하실
2: 저 개인적으로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반대입니다.
1: 아,
2: 반대인데
1: 그래요?
2: 다만 네. 그 형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보호 네. 수단이 우리가 네. 필요한 건 사실.

0: 1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국익을 위하고
1: 네.
0: 또 따지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지금 군함은 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전투 형태는
1: 네.
0: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동맹국들과의 협조 이런 것도 약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만나고 계시니까 저는 대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조금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예,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1: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전지적 국회 시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참석해주신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곽우신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뉴바 감사합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낮더위도 물러가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24도, 대구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나오실 때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상권 해안을 비롯해 오늘 전국적으로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청계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청계 요금소 부근에서는 여파 때문에 4km 구간 정체입니다. 장수 나들목에서 중동까지 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0: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아직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 청와대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관련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모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에게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4분 뒤 양 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에게 BH 통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했대요 라며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당의 시도당 사무소 10곳 가운데 6곳에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올해 1억 5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해 당원 연락 업무 등을 진행해왔다며 선관위 신고를 마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비거주 1주택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며 10년간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등 갭투자성 임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끼고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4억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호수는 올해 7월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으며 전세 계약은 지난달 26일 매입가보다 1억 5천만 원 높은 6억 4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실제 약 3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 집을 구매해 10년 사이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을 공습해 이란 유조선이 피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현재 시간 8일 미 폭스뉴스에 이란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에 중부사령부의 공습이 실시됐으며 공격 대상에 유조선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도 이란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스님에 따르면 이날 밤 하르그섬에서 약 7.4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란의 소형 유조선 한 척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유조선은 하르그섬 정박지 인근에서 미군이 발사한 발사체에 피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4개 도시와